0: 아이유의 나의 옛날 이야기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연음말에서는 어르신들이 내 인생 얘기 다 하려면 두꺼운 소설책 한 권도 모자르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께서는 또 어떤 그 인생길에서 축적되어온 어떤 나만의 옛날 이야기를 품고 사시는지 문득 궁금해져서요. 아이유의 나의 옛날 이야기 오늘 첫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사실 뭐 제가 고른 건 아니고 선곡의 모든 선곡의 이유가 있는 천효진 PD님이 이런 띵곡을 또 골라주셨네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부터 일상 속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과 꿀정보까지 오늘도 가정경제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시죠. 오늘 한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재무전문가 이재한 정용환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이재한입니다.
1: 정용환입니다.
0: 네. 두 분 또 일주일 본인들의 이야기를 잘 써내려가시고 잘 지내셨겠죠?
1: 그럼요.
2: 네.
1: 네.
2: 네네네.
0: 아, 이런 어떤 이 감성적인 질문에 참 대답들이 무미건조하시네요.
1: 아, 근데 생각해보면 일주일 내내 비만 와가지고.
0: 그건 그래.
1: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0: 예,
1: 운전도
0: 맞아요.
1: 힘들었고.
0: 네. 그,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여는 말에서는 우리 인생도 마치 한편의 소설과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요즘 말이죠. 여는 말을 보면서 우리 안현주 작가님이 요즘 그쵸. 물이 올랐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파이팅. 두 분은 앞으로 또 내가 앞으로 써내려가고 싶은 이야기가 또 마음속에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이런 그 이런 개인 질문도 좀 감성적으로 감성적으로 한번 여쭤봅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으십니까?
1: 아 저는 할 말이 많은데
0: 네.
1: 저기 지금 이재한 팀장님 이렇게 저한테 너가 먼저 하라고 계속 이렇게
0: 이건 생각을... 제가 봤을 때 표정을 보니까 이거 답변을 준비를 못했네.
1: 못하셨어요.
0: 시간을 벌려고 하시는 아. 것 같고
1: 저는 이제 뭐 MBTI가 F다 보니까 좀 감정적인 게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런 얘기 들으면 아까 고민해봤는데
0: 가슴이 벅차올라와요.
1: 막 벅차오르죠. 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좀 길지라고 짧지 않은 이 기간이 무언가 저는 지금까지는 미래를 앞으로를 위해서 그동안 전 열심히 축적해와서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이 봉오리가 꽃이 피는 시기이지 않을까.
0: 그렇죠.
1: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동안 열심히 모아왔던 모든 데이터랑 이런 모든 노하우, 모든 이 삶의 지혜를 가지고 이제부터는 정말 꽃을 피우면서 만개를 할 때까지 약간 더 멋있게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그 시점이 딱 오늘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했으니 내일부터는 이제 꽃을 피우자.
0: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나의 어떤 상담 실력도 더욱 만개할 예정이다.
1: 그건 이미 충분히 만개를 했기 때문에 만개를 해서 아니 거기에 대해서 그런 뜻이
2: 죄송합니다.
1: 인생이.
2: 죄송해요. 아니 제가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0: 아니 이게 좀 훈훈하게 마무리하려고 지금
2: 끼워드렸는데 그러니까 다 좋았는데 갑자기 막판에
0: 예. 좀 마무리가 중요한데
1: 아니요 전문가로서 상담은 충분히
2: 죄송합니다.
0: 이미 죄송합니다. 만개했는데 네. 더 피워보려 한다.
1: 아니, 이제는 인생을
0: 인생을 피워보려 한다.
1: 인생을 뭐 가족이든 가정이든
0: 예.
1: 뭐 그럼요. 이런 예. 충족한 통장이든
0: 잘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예. 지켜봐 주세요.
0: 악수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1: 나중에 네.
0: 이재한 팀장님은 어떤
2: 그 제가 얼마 전에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0: 네.
2: 올해 4월 달 딱 된 시점이 한 10년 딱 만 10년을 채운 상황이더라고요. 만 10년. 그래서 앞으로의 10년은 뭘 써볼까?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쭉 한번 기억들 한번 그 생각해본 상황이 있었는데
0: 네.
2: 근데 그러면서 이제 6월에 생일을 맞았어요.
0: 저도 6월 생일인데.
1: 네, 저도 6월 생일.
2: 네, 다 6월 생일이잖아요, 저희가.
0: 근데 제 생일 때 영환 팀장님은
2: 네.
0: 깨톡을
2: 끝나고 얘기할까요? 어쨌든.
0: 예, 예.
2: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10년은 어떻게 일을 더 잘 해 볼까를 생각하면서
0: 네.
2: 좀 그 구상을 해본 게 있었는데 결론은 그거였어요. 아, 저희가 그래도 한 6년 같이 일했거든요.
0: 네네.
2: 일단, 우리 같이 일한 시기를 한 10년을 채워보자.
0: 오.
2: 네, 10년을 채워서 그때 추억하면서 유럽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 가서 과거의 10년을 이렇게 회상하는 파티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0: 아, 정용환 팀장님이랑 네, 네, 같이?
2: 네.
0: 오.
2: 저희가 일한 시기는 벌써 만 6년이 됐더라고요.
0: 오. 네. 근데 그렇게 같이 우리 끈끈한 10년을 채워보자 같이 기념하면서 유럽 여행도 가자 하실 정도인 거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두 분이 사이가 좋군요.
1: 그럼요. 저희가 제리제리긴 하지만 예. 사회가
2: 굉장히 제가 너무 멀리 얘기했나요? 유럽까지 갈 필요가 없나? 제주도 갈까 그냥? 아,
1: 유럽은 저도 살짝 좀 부담스럽고요.
0: 예, 두 분의 네. 여행 계획은 이제 방송 후에 우리 함께 또 세워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방송 또 유튜브 TBS 시민회 방송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사연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축, 보험, 재무설계, 은퇴, 연금 등등 일상 속 모든 경제 관련 고민과 궁금증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이고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 꼭 적어서 문자 보내주십시오.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 시간에는 물론이고 저희 오전 재방송 시간에도 문자창 활짝 열어두니까요. 샵 0951번으로 여러분 상담 신청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 종목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31일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의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고요. 또 기존에는 주식 등 대용 증권으로 일부 납부가 가능했던 예탁금을 모두 현금으로 내도록 변경합니다. 이번 조치는 레버리지 투자 과열을 막기 위한 것으로 증권사가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신규 거래 제한 권고를 받을 수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 상장과 광고도 제한하고 있으며 괴리율 관리 강화와 매매 수량 단위 확대 등 추가 보완책도 앞당겨 시행할 계획입니다. Z세대 구직자 10명 중 4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용 플랫폼 조사 결과 반도체주에 투자했다는 응답은 42%였으며 투자 예정이거나 관심이 있다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전체 77%가 관심을 보였는데요. 관심 이유로는 AI 산업 성장 기대감이 50%로 가장 높았고 주가 상승 소식과 대표 반도체 기업에 대한 친숙함이 뒤를 이었습니다. 투자 방식 은 장기 보유형이 54%로 가장 많았으며 투자금은 월급이나 아르바이트비 등 직접 마련한 자금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또 Z세대는 반도체 산업의 성장성을 투자뿐 아니라 취업기회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입니다. 휴가철 렌터카 이용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해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렌터카 피해는 143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주요 피해는 예약금 환급 거부, 차량 손해 면책 제도 적용 거부 등 계약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고 수리비와 면책금 과다 청구, 또 반납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문제도 잇따랐습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이용 전에 취소 환불 기준과 보험

조건, 또 차량 반납과 연료 정산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고요.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 출동 머니 119 시작하겠습니다.

0: 원희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삐오삐오 SOS가 울리면 저희 머니특별시의 재무전문구조단이 빰빠라밤 하고 힘차게 출동하는데요. 오늘은 좀 멀리 출동을 다녀오셨군요. 우리 팀장님들 전라북도 익산에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함께 해볼 이야기 주제는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이 보험도 인생의 변곡점마다 다시 갖춰야 한다입니다.
0: 오, 변곡점?
1: 네, 인생의 예. 변곡점들이 한 크게 몇 가지가 있죠.
0: 그렇죠.
1: 중간중간에.
0: 예.
1: 네, 보험은 어쨌든 자주 바꾸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점검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알차게 준비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0: 네.
1: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될 때, 뭐 결혼과 출산으로 가족 구성원이 달라질 때,
0: 음흠.
1: 또는 은퇴와 노후를 준비할 때, 뭐 보통 이렇게 세 가지 큰 시기를 잡곤 하는데 오늘은 생애 주기별 이 반드시 보험을 점검해야 하는 순간 그때 확인해야 할 보장들 이런 것들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맞습니다. 지금 짚어주신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나가면서 인생에서 뭐 가장 큰 그런 변화와 어떤 전환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잖아요. 결혼, 출산, 은퇴, 노후, 뭐 자녀가 성인이 되고 독립할 때 뭐 이러한 어떤 인생의 사건들을 앞두고 계신다거나 지금 그 시기를 겪고 계신 우리 청취자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사연 귀 쫑긋하고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익산에 살면서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50대 사업자입니다. 저에게는 아들딸이 하나씩 있는데요. 둘 다 20살이 훌쩍 넘어서 우리 아들은 취업 준비 중이고 딸은 대학생입니다. 처음 임신했을 때 30세 만기 태아보험에 가입하면서 아이고 이 핏덩이가 언제 커서 30살이 되려나 했는데 그날이 정말 턱 밑까지 다가왔더라고요. 각자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다가 지난 주말에 모처럼 온 가족이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2: 아유 오랜만이다. 다 같이 밥 먹으니까 사람 사는 집 같구나.
0: 아 굿.
2: 우리 윤철, 윤아, 너 이제 다 컸으니까 앞으로는 엄마, 아빠 밥도 좀 차려주고 자기 빨래도 좀 각자 알아서 좀 하고 어? 알았지?
0: Are you okay?
3: 아빠, 아니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에어컨 바람 너무 많이 센 거 아니야?
2: 몰라 나도.
3: 그리고 나 그냥 장가 안 가고 아빠 같은 엄마 옆에 계속 살까봐.
0: 안 돼.
3: 내 친구들 일찍 결혼한 애들 보니까 애 보고 집안일하고 돈까지 버느라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됐더라고.
2: 그래도 해야지.
3: 나 그냥 엄마 옆에 찰싹 붙어있을래.
0: 아니 판소리 하세요. 왜 이렇게 추임새를 계속 넣어.
2: 그리고 넌 취업 소식은 언제 들려줄 건데. 야 너 뱃속에 있을 때 들어둔 태아보험 이제 만기가 코앞이거든. 이제 성인보험으로 싹 새로 들어야 하는데 네 월급 탁 타서 어? 네 보험료 네가 딱 내면 얼마나 좋니? 얼른 분발해라 아들.
0: 그래 분발해라 선. 에휴 아들 취업하고 장가 가는 날이 언제쯤 올까요? 이 녀석 취업할 때까지 기다리자니 보험 가입이 너무 늦어질까봐 슬슬 걱정이 되더라고요. 마침 보험이라는 지인에게 물어봤더니 얼른 성인보험으로 가입시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입할 때 하더라도 제대로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아이들이 커서 성인보험을 준비할 땐 어릴 때 들었던 어린이보험과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그리고 성인은 나이가 들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보험이 또 따로 있어서 계속 갈아타야 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 금쪽같은 조언 해주실 거죠? 라고 오늘은 전북 익산에서 우리 50대 청취자분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재한 팀장이 오늘 많이 애쓰셨네요.
1: 아우 수고했나요?
0: 수고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예. 자, 자녀들 첫 보험으로 태아보험 많이들 가입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걸 그 태아보험을 20세 만기, 뭐 30세 만기 이렇게 짧게 준비해 두신 경우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자녀가 이제 커서 성인이 될 때쯤이 되면 걱정을 하시고. 그렇죠.
1: 걱정 많이 하시죠. 네. 이게 각 시기별 보장의 내용도 또는 활용도가 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태어난 지 사실 얼마 안 된 영아인 경우에
0: 네.
1: 그때는 이제 면역력도 약하고 피부도 좀 약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떤 질병들에 좀 취약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혈압, 뭐 수족구, 뭐 전염병 같은 뭐 감기 뭐 이런 상황들의 치료가 되게 잦고 심지어 입원도 자주 합니다.
0: 예.
1: 또는 뭐 이제 막 기어다니면서 뭐든 다 손대고 입에다 넣고 하니까 화상도 좀 자주 입고요.
0: 네.
1: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자라서 이제 어린이가 되면 이제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죠. 여기저기 막 호기심 닦고 막 그냥 해보겠다 체험하겠다 네, 하다가 네. 부러지고 뼈 부러지고 막 이렇게 골절. 되는 골절 또는 뭐 이렇게 다치면서 찰과상으로 인한 수술들 이런 것들을 많이 입곤 하죠.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굉장히 어릴 때는 방금 말씀해 주신 뭐 감기, 뭐 수족구, 고열 뭐 이런 것들 또 조금 크고 난 뒤에는 골절, 상해 이런 쪽 보장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또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또 필요한 보장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3: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이제는 우리 아이가 이제 그 막 뛰어놀던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점점 더 이 성인으로 가는 약간 준비 과정을 받게 되죠.
0: 예.
3: 이렇게 성인이 됐을 때부터는 이제부터는 저희가 이제 우리 아이가 언제부터 어른이냐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있어요.
0: 예.
3: 아직도 내 우리 애는 서른 살인데도 애 같아요. 아. 이런 애들 있어요.
0: 아, 우리 엄마 아빠인가?
3: 그렇죠. 자, 근데 예.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0: 예.
3: 아, 이제 우리 아이의 보험도 내 보험과 비슷하게 만드는 시기가 바로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겁니다.
0: 오.
3: 즉, 우리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손이 말하는 용종 절제나
0: 드래곤벨,
3: 네, 그렇죠 드래곤벨 그리고 또 디스크, 암, 뭐 혈관 질환, 치매 이런 성인병들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보장이 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3: 자녀 보험료를 결정할 때는 이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최초에 가입할 때 보험료가 보통 5에서 7만 원 정도를 준비를 많이 하세요.
0: 네.
3: 근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보통 20세 만기 혹은 30세 만기와 같이 이 만기 시점이 일찍 찾아와서 성인보험으로 바꿔줘야 되는 시기가 금방 오게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결국 20세 만기, 30세 만기라는 건 보장이 그 나이까지만 유효하다는 것이잖아요.
3: 그러니까 네.
0: 그 나이가 돼서 보험이 일찍 끝나게 되면 성인 시기에 필요한 보장을 다시 준비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뭐 그 시점에도 점검 다시 받아보고 뭐 부족한 보장을 채우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1: 네, 물론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고요.
0: 네.
1: 아니면 애초에 맨 처음에 준비할 때부터 90세, 100세까지 준비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0: 네.
1: 기간을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그 시기까지 보장을 갖춰야 되는 것까지 골고루 갖출 수 있으니까
0: 미리미리.
1: 네, 장점은 더 될 수 있겠죠.
0: 예.
1: 그런데 보험료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0: 역시 장점이 있으면
1: 단점도 있다.
0: 단점도 있다.
1: 일장이다.
0: 그렇죠. 보험료가 대체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1: 대략 두 배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20, 30세 만기랑 30세 만기랑 100세 만기랑 거의 두 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0: 네. 네.
1: 그래서 한 30세 만기로 가입을 할 때 한 5만 원에서 7만 원대 정도로 가입한다. 라고 그거를 똑같이 100세 만기로 옮기면 이제 두 배 정도니까 한 10에서 14만 원 정도 100세 만기는 그 정도 나옵니다.
0: 그렇군요. 아니 그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30세 만기로 좀 저렴하게 준비했다가 성인 될 때쯤에 100세 만기로 바꾸는 게 나을지 아니면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아예 처음부터 100세 만기로 길게 준비를 해두는 게 더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개인적으로?
3: 가정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0: 아, 그러니까 5년답이네요.
3: 그렇죠.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뭐 오랫동안 보장받는 게 좋겠지만 사실은 이 정도 보험료는요. 거의 부모님들이 요즘에 이제 사회초년생이신 분 말고 이제 첫 아이를 낳고 하시는 평균 연령대를 보면
0: 예.
3: 요즘 한 30대 초중반이 될 것 같아요.
0: 예.
3: 이 연령대에 본인 보험을 준비해도 한 14에서 15, 16만 원에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0: 네네.
3: 즉 이제 태어난 아이의 보험료랑 내 보험료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부담스럽겠죠.
0: 그렇네요.
3: 내 것도 해야 되고 와이프 뭐 배우자 것도 해야 되고 하는데 애까지 포함되면 커지니까
0: 예.
3: 그래서 이런 가정 상황에 따라서 금액 설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또 30세 만기로 저렴하게 가입을 했다가
0: 음흠.
3: 나중에 20세 전후에 그때 가서 이제 성인보험을 바꿔줘야겠다
0: 예.
3: 하는 경우 혹은 처음부터 100세 만기로 가입해서 뭐 20년 납 100세 만기로 하면 20년이니까 딱 20살에 끝나겠죠, 납입이.
0: 예.
3: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끝내고 여기다가 그때 가서 뭐 필요한 것들 뭐 옛날에 없었지만 지금 생긴 보장들 있잖아요.
0: 아, 그런 걸 좀 보완하는
3: 보완하고
0: 정도.
3: 이렇게 하면요 사실 둘이 보험료가 비슷한다고 합니다.
0: 내게 되는 총액이 결국 비슷해요?
3: 네 맞아요.
0: 오.
3: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가 더 좋다는 개념보다는

0: 29세 만기가 된 거. 그런 보험이었죠. 그러니까 29세에 끝나는 보험이에요.
1: 네.
0: 보험료는 약 한 5만 원 정도 됐었고요. 기존에 가입돼 있던 내용들을 보면 입원비, 뭐 화상, 골절, 뭐 약소하게 뭐 암, 뇌, 심장 쪽 진단비, 그다음에 실비 이런 것들이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1: 예.
0: 아무래도 이제 성인 보험으로 새로 만들게 된다면 이제 성인 시기에 꼭 필요한 보장들을 갖춰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러면 당연히 실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암, 뇌, 심장 관련된 진단비 뭐 2천만 원씩 필요 최소 일단 필요한 내용들 넣고 암은 3천만 원 정도 넣고요.
1: 예.
0: 그다음에 1호종 수술비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수술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1: 네.
0: 그래서 각종 수술비 수술에 대한 상황을 좀 보장받을 수 있는 1호종 수술비 그다음에 최근에 고액이 들 수 있는 암에 대한 치료비 또는
1: 네.
0: 혈관질환 치료비
1: 예.
0: 이런 것들을 함께 구상해서 100세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보장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1: 네. 뭐 그 주요한 어떤 핵심적인 보장 빠지는 거 없이 이렇게 잘 챙겨서 꼼꼼하게 넣어주셨는데 이렇게 구성했을 때 보험료가 대략 어느 정도였을까요?
2: 어느 정도였냐라고 하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네. 보험료는 대략 한 13만 원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실비보험 뺄 수 없겠죠.
1: 그렇죠.
2: 빠지면 안 됩니다.
1: 필요하죠,
2: 실비는 무조건 짝꿍이에요.
1: 꼭 필요하죠.
2: 네, 실비까지 포함했을 경우에 보험료는 약 14만 원 정도로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1: 네.
2: 일단 이게 100세까지 쭉 가져갈 수 있다는 이 보장 내용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고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아드님께서 이제 나중에 또 이제 결혼도 할 거고.
1: 네네.
2: 그렇죠.
1: 네.
2: 이제 벌써 이제 30살이 다 된 거잖아요.
1: 그렇죠.
2: 그렇죠. 저 곧 결혼도 하실 거고 좀 조금 더 여유 자금도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 가서 나한테 이게 좀 없었네.
1: 예.
2: 아, 옛날에 엄마가 가입하신 보험에 이게 없었구나.
1: 아하.
2: 아, 이게 좀 중요하다는데 그럴 때 그것만 따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생긴 특약에 대한 빈틈이 있으면 그때 가서 또 보완할 수 있도록 플랜을 잡아드렸어요.
1: 예, 그렇군요. 다음으로는 따님 보험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이 따님의 경우는 아드님과 다르게 100세 만기 어린이 보험으로 중간에 바꾸셨는데 100세 만기로 가입을 했고 그 안에 실비가 있다 보니까
1: 네.
0: 실비는 100세까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1: 네.
0: 보험료는 한 3만 원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없애고 새로 실비를 또 가입할 필요 없이
1: 예.
0: 그냥 이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두었습니다.
1: 따님은 이미 아드님과 좀 다르게 중간에 100세 만기로 어린이보험과 실손보험을 준비를 해두셨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다 이렇게 솔루션을 주신 것 같고 결국 이게 보험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어떤 동일한 기준을 다 적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뭐 무조건 새로 갈아타야 한다. 다 새로 뒤집어 엎고 새로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의 상황에 맞게 또는 부족한 부분에 맞게끔 이렇게 맞춤형으로 손을 봐야 하는 거군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보험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다 해제하고 다 새로 가입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수리한다고 하면 과정을 해볼게요.
1: 네.
0: 집을 수리할 때도 뭐 화장실만 수리할 수도 있고요. 뭐 거실의 어느 일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거실 뭐 바닥만 할 수도 있고
1: 예.
0: 뭐 이렇잖아요.
1: 네.
0: 다 집 막 전체를 다 뜯어고쳐서 물론 집 전체를 리모델링 수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문제가 되는 요소들만 우리가 수리를 할 수도 있다. 이게 조금 기억해야 할 요소라고 좀 볼 수 있는데
1: 네.
0: 어찌됐든 간에 이 따님의 경우에는 실비는 문제될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100세까지 유지가 가능한 부분이었고
1: 네.
0: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진단비나 수술비 뭐 치료비 등의 내용만 좀 갖추면 되니까 실비는 유지를 하고 나머지 내용만 새로 필요한 내용만 보충하는 이런 방향으로 간 겁니다.
1: 네. 그렇다면 따님 보험 필요한 내용들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이 됐는지도 알려주세요.
2: 네. 우선은 기존에 먼저 이 실비보험 때문에 그 100세 만기로 바꾸셨던 어린이 보험이 있기 때문에
1: 예,
2: 유지하고
1: 예.
2: 했잖아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아드님과 동일하게 일단은 최대한 비슷하게 보장해봤는데요.
1: 네.
2: 지금 보니까 실비 외에는 다른 보장이 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보험료가 3만 원밖에 안 되는
1: 그러게요.
2: 100세까지는
1: 예,
2: 너무
1: 저도 저렴. 아까 보고
2: 그럼 보장이 많이 적다는 예, 거죠.
1: 실비 외에는 그쵸. 거의 없겠다.
2: 정답.
1: 생각을 했어요. 나 자신 칭찬해.
2: 칭찬 한번 쳐주시면 안 돼요?
1: 네. 좀 쳐달래요. 저 쳐주세요.
2: 끝났어요. 늦었어요.
1: 늦어요. 타이밍이 늦었어요.
2: 네, 늦었습니다.
1: 예, 예.
2: 자, 그래서 네. 부족했던 부분들, 암 진단비와 함께 혈관 질환 진단비, 그리고 1호종 수술비, 표적 항암 치료비, 그리고 이게 이름이
0: 마음이 급하신가 봐요, 좀.
2: 네. 표적 항암제라고 적혀. 네, 표적 항암 치료비, 그리고 방사선 치료비 등 이 암 치료와 혈관질환 치료비 등으로 구성해서 약 10만 원 정도로 맞춰드렸습니다.
1: 네.
2: 기존에 없던 내용을 구성하면서 아드님도 이 따님도 모두 비갱신형을 만들었고요. 모든 걸 지금 다 담아서 비싸게 가입하는 것보다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더 여유가 생기면
1: 네.
2: 그때 가서 이런 필요한 내용들을 더 보충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1: 네, 좋네요. 근데요, 우리

0: 청취자분이 아까 사연 보니까 이 부분도 궁금해하셨거든요. 그 자녀들이 어린 아이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면서 우선 한번 필요한 보장이 달라지는데 그런 것처럼 성인일 때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노후에 필요한 보험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거 물어보셨어요.
1: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0: 네.
1: 방송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출연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많은 정보들을 드리고 있잖아요.
0: 네.
1: 그 중에서 많은 내용들이 또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중에 핵심은 일단 실비, 진단비, 암내심 진단비,
0: 예.
1: 그다음 수술비, 치료비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항상 강조를 드리잖아요.
0: 예.
1: 이런 것들이 좀 기본적인 뼈다가 되면서 노후 시기에 필요한 것들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꼽자면 간병비.
0: 아, 간병비.
1: 그다음에 치매 보험. 뭐 또는 뭐 관절 치료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관절이 막 닳아져서 이제 수술도 하시고 하니까 이런 뭐 개인적인 편차는 있지만 이런 것들 간병비, 뭐 치매 보험, 뭐 관절 부위 어떤 치료비 이런 것들이 더 보충하는 내용들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오히려 간병비나 이런 치매 보험을 앞서서 말씀드린 핵심 요소들 뭐 실비, 암 진단비, 뭐 뇌 심장 진단비, 수술비 이런 것들보다 먼저 가입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0: 좀 순서가 잘못
1: 순서가 바뀐 거죠.
0: 예.
1: 그렇게 되면 이제 보험을 내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내 한정적인 자원을 활용해서 뭔가 가입을 해야 될 때 순서가 잘못되다 보니까 원하는 보장을 잘 못 갖추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2: 그리고 또 이런 케이스도 있죠. 갱신보험이 싸다는 이유로 많이 많이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난 보험이 많으니까 보장이 튼튼할 거야. 물론 당연히 많겠죠. 많이 가입했으니까.
0: 네네.
2: 하지만 아시죠? 갱갱갱 갱신 같은 경우는 나중에
0: 요새 그거 아니야. 혹시 이게 갱신이면 보험료가 많이 지 않을 거야. 계속 정말 오를 거야. 유지한다 생각 못하. 이쪽 설명해 주세요.
2: 네, 좋습니다.
1: 노래방인가요?
0: 아닙니다.
2: 몇 점인가요?
1: 네. 네. 통과. 합격.
2: 이 갱갱,
0: 갱갱이라뇨?
2: 갱갱신. 하여튼 이 갱신보험을 많이 준비했을 경우에는 이 노후에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0: 계속 오르니까요.
2: 맞아요.
0: 계속 정말 오르니까.
2: 맞아요. 올라요. 지금 당장은 옆에 있는 누구보다 가장 많은 보장을 갖고 있겠지만 나중에는 누구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갖고 될 겁니다.
0: 네.
2: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보험료 때문에 이 싼 보험 많이 가입한다는 개념으로 갱신형 보험만 가입했을 경우에는 이런 것도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노후까지 나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잘 유지해 가고자 한다면 이게 준비하는 순서가 중요할 수 있다는 건데요. 암뇌심 진단비, 또 수술비, 치료비 이런 것들은 그 누구에게나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보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쪽보다 간병비, 치매보험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쪽을 먼저 준비하면 실수가 될 수 있다.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갱신형 보험이 보험료가 싸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시고 갱신형 보험을 너무 많이 여러 개 가입을 해두시면 나중에 보험료가 크게 올라가면서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건 꼭 메모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1: 메모 필요합니다. 네. 네, 이런 내용들만 좀 주의를 하시고요.
0: 네.
1: 어쨌든 실비는 전체 보험사가 갱신형밖에 없다는 거 명확하니까. 그럼 나머지는 뭐 암, 뇌, 심장 이런 진단비, 수술비, 뭐 치료비 이런 것들은 90세, 100세까지 비갱신 형태로 가져갈 수 있다면 균형이 맞아지겠죠. 왜냐하면 나머지 실비를 빼고 나머지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 테니까 노후 시기까지 쭉 가져갈 수 있을 거고요.
0: 네.
1: 그럼 이런 것들이 기둥이 되니까 내가 나중에 여건이 생겨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간병비, 치매보험 이런 것들을 보충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보험료도 비싸지 않고 보장은 든든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왜 누구는 싸게 잘 가입하는데 왜 누구는 늘 비싸게만 가입해야 되는지 아세요?
0: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다 다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2: 맞아요. 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차이가 하나 더 있어요.
0: 뭐예요?
2: 바로 개개인만 갖고 있는 자기만 아는 바로 치료 이력.
0: 치료 이력 그렇죠. 때문에
1: 알리르무 고지사항.
0: 알리르무 고지사항.
2: 오랜만에 듣네요. 자, 어떤 사람은 병원을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는 분도 있고요.
0: 네.
2: 너무 건강해서 또 어떤 분은 치료 이력이 많은 경우도 있고 또 뭐 이런 경우도 있죠. 하필이면 정말 그동안은 평생 4, 50년 동안 건강했는데 네. 최근에 뭐 갑자기 3년 이내에 치료를 받았던 분이 네. 한 명 있어요. 아주 다양하죠. 이런 케이스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개개인마다 같은 원리의 보장 내용을 만들어도 이 보험료가 크게 다르고요. 또 이런 경우에는 부담보 설정까지 되기도 하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고요. 네네. 더, 또 이제 가장 큰 거는 결국 나이죠. 나이에 네. 따라서 보험료도 다르기도 합니다.
0: 네. 개개인마다 이 병력, 치료력 차이 또 나이도 다르고 뭐 근본적으로는 보험사마다 당연히 가격이 다 다르고 이런 그렇죠. 것 때문에 네. 많은 케이스가 다 그 가격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1: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가 가진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른다. 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어릴 때 일찍 보장 점검을 좀 해보시고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네. 잘못된 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제대로 미리 뼈대를 세워두시는 게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 가족보험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리가 됐는지 알려주세요.
1: 네, 일단 이 사연자님의 보장을 보면 일단 실손보험부터 각종 진단비, 수술비, 치료비 이런 것들을 좀 잘 준비를 해두신 상황이었어요.
0: 네.
1: 그래서 크게 손볼 필요는 없었고 자녀들 거 위주로만 방금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좀 수정을 했고
0: 네.
1: 다만 남편분께서 아버님께서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던 보장이 있었는데 과거에 한 3년 전쯤에 리모델링을 하셨거든요.
0: 예.
1: 근데 그때 당시에는 중입자 치료 같은 요즘에 발생한 이런 특약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보장을 추가하고 싶다. 암 예. 관련된 치료비랑
0: 예.
1: 그래서 기존 보험은 그대로 다 유지를 하고 중입자 치료비랑 암 치료비 관련된 내용만 소액으로 보충만 더했습니다.
0: 그렇군요. 가족의 보험 보장 내용은 이렇게 좀 조정 보완이 되었고 그 보험뿐만 아니라 또 노후 준비까지 도움을 주셨다면서요.
2: 그럼요. 저희가 이게 근질근질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0: 그럼요. 여기서 끝날 수 없죠.
2: 자, 노후 준비 부분에서도요. 먼저 국민연금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0: 네.
2: 왜요?
1: 아니 근질근질하다길래 아,
2: 긁어드릴까요?
1: 상상했어요. 근질근질하다길래
0: 아, 그러니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근질근질하실 네. 수 있죠.
2: 자 그래서 자 국민연금 먼저 확인해 봤는데요.
0: 네.
2: 두 분 다 국민연금 납부했던 금액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소득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0: 아하.
2: 근데 이게 2년 정도가 미납된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0: 네.
2: 근데 또 희한한 건 뭐냐면 또 적금은 꾸준히 넣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첫 번째는 이 국민연금에 이 미납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채우기로 했습니다.
0: 네.
2: 국민연금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게 끊겨 있으면 안 돼요.
0: 네. 노후 준비 3층 석탑에 제일 기본이 되는 거죠.
2: 1층. 그럼요. 1층이죠, 가장 1층. 넓습니다. 네. 자, 그래서 미납을 모두 채우게 되면서 두 분 모두 각각 확인해 보니까 월 10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이제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네.
2: 자, 그래서 두 분 합산해서 200만 원 정도인데요. 사실 이제 요즘 가정들 하시 보면 200만 원으로는 생활이 좀 사실 쉽진 않죠. 물가가
0: 맞아요.
2: 너무 오르니까요.
0: 살짝 예, 아쉽죠.
2: 그래서 두 분의 200만 원 되는 이 금액을 좀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0: 네.
2: 확정연금형 상품으로 추가해서 10년 동안 납부를 하고 자 70세 연금을 개시하면 내가 냈던 금액보다 냈던 금액의 190% 정도의 원금이 불어나게 됩니다.
0: 네.
2: 자, 그 돈을 평생 국민연금과 함께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남편분 먼저 50만 원 정도를 먼저 준비해드렸습니다.
0: 음흠.
2: 그리고 이 노인복지센터 운영하시면서 조금 이 채무 환경이 좀 나아지고 있어서
0: 예.
2: 그러니까 예전에 이것 때문에 2년 정도가 미납된 것 같아요.
0: 아.
2: 그래서 사연자님의 이 부채 관련된 부분은 내년 정도에 조금 다 해결 다 완만하게 끝나지 않을까라고 준비하면서 그때 가서 한 번 더 연금 준비를 도와드리고 했습니다.
0: 네. 이렇게 해서 보험 보장뿐만 아니라 노후 준비까지 좀 든든하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우리 두 팀장님들 전문가분들이 꼼꼼하게 도움을 주셨는데요. 보험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우리들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한번 가입해뒀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또 부모님들도 나이가 드시면서 그리고 우리 집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또는 뭐 가정의 그 중요한 어떤 이벤트들을 겪어 나갈 때마다 보험도 주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요, 댁에서 한번 증권 꺼내보시면서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고, 지금 우리 가정에 이게 꼭 필요한 보장일까, 앞으로는 어떨까, 좀 불안하고 걱정이 되신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에게 언제나 연락 주시면 전문가와 함께 우리 집 맞춤형 보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무료 상담 또 가능하시다는 거, 예. 그래서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 여러분 알고 계시죠?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편안하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돈가스 PD님이 누구세요? 저 우리 회사 분이 황정호 PD님이 왜 돈가스 PD님이지? 돈가스를 좋아하세요? 뭐라고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별명이 돈가스 PD님이셨군요. 오, 황정호 우리 돈가스 PD님.

0: 님이 나는 이재한 팀장님 고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I'm your 고객
1: 이렇게 갑자기 오픈을 하시는 건가요? 갑자기.
0: 예. 예. 유용한 정보인가? 아무튼 예.
1: 아유, 영광입니다. 어쨌든 피디님께서.
0: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이재한 팀장님 고객이다 이렇게 말씀 한마디 남기시고 쿨하게 퇴장하셨대요. 이따 한번 인사라도 오랜만에 나누시는 게 어떨까?
1: 매주 인사는 합니다.
0: 예, 네, 알겠습니다. 2707님입니다. 연디 궁금한 게 있어요. 정오 뉴스 마치고 점심 식사 하시고 머니특별시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머니특별시 끝나고 드시는 건가요? 별게 다 궁금하네요 하셨는데 그 이제 저희가 약간 푸마시처럼 저랑 우리 PD님이랑 작가님이랑 간식거리를 사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간식거리를 사오면 다 같이 이제 간단하게 방송 전에 먹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방송 끝나고 나서 또 같이 잘 챙겨 먹으니까요. 저희가 굶고 있지는 않다. 비록 회사 사정은 좀 우울하지만 밥은 안 굶는다.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7409님이세요. 그런데 두 분 자녀분들 보험도 많이 설계해 주시던데요. 시기별로 자녀보험 설계해서 이것만은 꼭 챙겨라 하는 게 있다면요. 뭐 예를 들어 0에서 1세, 5에서 10세, 15에서 20세, 뭐 20에서 30대 뭐가 있나요? 뭐 이런 질문 해주셨는데 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2: 이게 많은데요.
0: 일단 0에서 1세, 뭐 태아보험이려나?
1: 일단 전생애를 거듭해서 아우러서 가장 필요한 건 실비죠.
0: 예.
1: 실비가 가장 필요하고
0: 네.
1: 그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 어린 시기에는 수술비가 가장 먼저입니다.
0: 수술비.
1: 그다음에 뭐 있어도 없어도 필요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는 뭐 수족구, 뭐 인플루엔자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럴 수 있고요.
0: 네.
1: 어린 시기엔 뭐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매우 필요하다면.
2: 0세부터 네. 준비하실 태아보험이라고 하면 선천성 관련된 부분의 질환도 놓쳐서 안 되겠죠.
0: 선천성 질환.
2: 맞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아이가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예. 그런 것들. 그리고 입원비. 전 특히 응급실이나 1인실 이런 약간 입원비 관련된 부분은 애들은 한 번 아프면 특히 태아 때는
0: 예.
2: 아프면 무조건 인큐베이터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0: 맞아요. 그럴 수 있게 입원비도 필요해요.
2: 입원비에 좀 집중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네. 같아요.
0: 15세에서 20세는 어떠냐고 우리 제작진들 자녀분들이 이제 요 나이 때 앞으로 앞두고 있거든요. 예.
1: 15세에서 20세가 사실 골절이나 찰과상 치료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비나 수술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 있고요.
0: 네.
1: 요즘에는 특히 이제 젊은 암 환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20대 네. 암 진단받는 여성분들 되게 많으셔서
0: 네.
1: 암 진단비나 암 치료비는 조금 필수로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0: 네.
2: 저는 15세, 20세면 지금이 바로 우리 아이 태아보험을 어린이보험으로 바꿀 교체할 시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네 맞아요.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면서 앞으로 평생 받아야 돼 뭐 암, 뇌, 심장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거 준비하는 게 좋고요.
0: 네.
2: 특히 이때가 보험료가 더 저렴하겠죠. 네, 그러니까 네. 이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예, 그러니까 뭐 영유아 어린이 시기까지는 실비, 수술비, 입원비 뭐 또는
1: 베스트로 뽑자면 그렇다고
0: 예, 뭐 수족구 네. 인플루엔자 또는 뭐 선천성 질환 이런 부분들 좀 폭넓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5세에서 20세까지는 골절, 찰과상 또는 뭐 암 또는 우리 아이 태아보험을 이제 어린이 보험으로 전환해 주시면서 이제 성인까지 가져갈 수 있는 보장도 눈을 돌려보시면 좋겠다. 20대에서 30대는 어떠냐요? 넘어갈 수 없다.
1: 그러니까 15에서 20세나 20세에서 30세가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0: 네.
1: 다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젊은 암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그 시기에 필요한 어떤 질병들에 대한 보장들을 좀 잘 갖추시면 좋고
0: 음흠.
1: 어쨌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생애를 걸쳐서 가장 필요한 건 실비입니다.
0: 실비.
2: 네. 15에서 20, 그러니까 20대 이후부터는요.
0: 네.
2: 쉽게 말하면 15세, 20대 때 이때는 사실 보험을 본인이 하지 않잖아요.
0: 네네.
2: 부모님도 와주죠.
0: 그렇죠.
2: 부모님이 놓친 시기 본인이 잡을 시기예요.
0: 네.
2: 이제 내 성인이니까 내가 바꿔야 돼요.
0: 아 그렇군요.
2: 부모님 못해줬으니까 네. 내가 빨리 어린이 보험으로 평생 네. 가져갈 수 있는 보험을 바꿔달라고 본인이 알아봐야 됩니다.
0: 그렇습니다. 그 특히 또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 두 전문가 팀장님들 이렇게 어떤 생애 주기 가족들의 시기별로 다 보험 설계나 계획이 있고 큰 그림이 그려져 있으신 우리 보험계의 화가 우리 두 분과 함께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샵 0951번으로 계속해서 상담 신청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는 방송 내용 관련해서 뭐 어떤 뭐 질문 문자들 다 환영입니다. 샵 0951번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바로 연결 드리고 전문가분들과 통화 가능하게끔 이렇게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갱신 비갱신 얘기를 많이 해서요. 그 제가 그동안 역대 거쳐갔던 갱신송들 를 떠올리며 예, 그 원조 갱신송 첫 황제 갱신송 씨 기억나세요? 갱신되고 갱신되고 또 올라 갱갱신.
1: 아니요. 그 전에 하나 더 있었어요.
0: 이거 첫 번째예요.
1: 아 그래요?
0: 예.
1: 그 송이 먼저였어요?
0: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알겠어요. 네. 예, 그래서 원조 갱신송 우리 원곡을 함께 들어보시죠. 비비 밤양갱.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소비자 민원실, 오늘도 문을 활짝 열고 업무를 시작해봅니다. 3983님께서요, 노래 나가는 동안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I'm your father. 이후에 최고의 대사네요. I'm your 고객. I'm your 고객.
1: 아, 무슨 말인가 했어, 지금.
0: 아, 네. 아, 제가 그걸 노리고 하는 거였는데.
1: 아, 너무 멋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멋있는데요?
0: 아,
1: 그 전에
0: 모르셨어요?
1: 내가 당황해가지고, 피디님한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 생각을 했는데. I'm your father 생각하니까 갑자기 예.
0: 거두절미하고 빨리 본론으로 가라고
1: 네,
0: 하시네요.
1: 네.
0: 네, 오늘 첫 번째 민원 만나보도록 할게요. 8293님. 안녕하세요. 최근 장마 때문인지 주변에 누수사고가 많더라고요. 저도 누수사고를 대비하고 싶은데 제 보험을 보니까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주소지랑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소지가 다르더라고요. 주소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다르게 돼 있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고민상담 민원이세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1배 책책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네. 가입만 해두면 보장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8293님 말씀처럼 실제 사는 주소랑 지금 보험 등록 주소랑 같아야 하는지 네. 어때요?
2: 자, 중요한 건데요. 바로 답변을 말씀드리면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이 일배책에 되어 있는 특약에 되어 있는 설정된 주소랑 같아야지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0: 아, 같아야 돼요.
2: 실제 내가 살고 있어야 됩니다.
0: 예. 그러니까
2: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주소와 일배책 특약에 적용되는 주소가 다르다면 보장 못 받을 수도 있어요.
0: 띠로리. 이쯤에서 우리 그 시간 잠시 함께하면서 마음을 좀 가라앉혀야겠습니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빠밤.
1: 빠밤.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상생활 책임 배상 특약에, 아,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에 네. 주소를 변경하지 못했어요.
0: 네.
1: 계속 살다가 갑자기 그 집에 누수가 생겼습니다. 사고 당시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었다. 라는 사실만 증명되면 주소지를 바꾸지 않아도 보장은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일단 기본적으로 사는 집 주소랑 일배책 적용 주소가 같아야 한다고는 정용환 팀장님 방금 설명해
1: 했고.
0: 주셨는데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사고 당시에 내가 그 집에 진짜 살고 있었다. 이걸 증명하면 보상을 해줘야죠. 전 소비자 편이니까.
1: 바꿀 기회 드릴게요.
0: 됐습니다. 자, O. 이건 나 바람을 담아.
1: 진짜?
0: 예. 아, 제발.
1: 네.
0: 제발. 맞아요.
1: 정답이에요. 네.
0: 오, 진짜?
1: 네.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0: 오.
1: 제가 지금부터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메모, 네. 메모.
0: 메모, 메모. 예. 네.
1: 일단, 관리사무실을 갑니다.
0: 고고.
1: 가서 내가 언제 여기 이사를 왔고, 이 집에서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었다라는 그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관리사무실에.
0: 네. 네.
1: 전입신고를 해야 되니까.
0: 네.
1: 그럼 그 서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내가 이 집에 살면서 택배, 우편물 받은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0: 네.
1: 그걸 캡처를 합니다.
0: 음흠.
1: 그리고 그걸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죠.
0: 예.
1: 나는 이 집에 살고 있었고
0: 예.
1: 일배책 주소지는 이전 집 주소지, 나는 다른 곳 주소지였는데
0: 네.
1: 나는 지금 이 집에 살고 있고 이 집에서 누수가 사고가 났으니 내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의 특약으로 보장을 해달라 요청을 하는 거죠.
0: 예.
1: 그러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0: 오, 진짜 메모 해두실 만한 아주 좋은 꿀팁이었는데, 근데 하나 더 헷갈리는 거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 말고 내가 세를 준 전셋집에서 누수가 생긴 경우도 일배책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땐 주소지를 어떻게 설정해야 돼요?
2: 진짜 이거에 대한 질문을 전 네. 이번 주만 세 번 들었어요.
0: 아.
2: 그러니까 지금 요즘 비가 많이 오니까
0: 네.
2: 다른 것 때문에 발생할 것 같은데 제가
0: 네.
2: 말씀드릴게요. 자, 그 내용은 내가 살고 있는 집과 상관없이 일배책 특약에서 주소지를 전셋집 주소지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0: 어쨌든 설정해둔 주소지가 기준이 되는 거죠.
2: 그렇죠. 네. 자, 그렇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누수가 발생했을 땐 보상을 못 받을 수는 없겠고요.
0: 네.
2: 전셋집에 대한 발생했던 이 누수사고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겠죠.
0: 네.
2: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럼 우리 집 누수도 보장받고 싶고 전셋집도 보장받고 싶은데 자,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
0: 둘 다 보장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1: 일배책은 한 번만 가입 가능합니다. 중복 가입이 안 돼요.
0: 그럼 어떻게 하죠?
1: 그럴 때는 임대인 배상 책임이라는 특약을 가입하는 건데.
0: 임대인 배상 책임?
1: 네, 내가 임대인이니까.
0: 임배책.
1: 그렇죠. 예. 임대인 배상 책임을 가입하는 건데 어쨌든 전세를 내준 집도 내 재산이잖아요.
0: 그렇죠.
1: 내 소중한 재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전세집에 전세를 준 집에 대한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임대인 배상 책임을 가입하시면 그 집에 대한 누수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이 임대인 배상 책임은 조건이 있습니다.
0: 뭐예요?
1: 아파트가 건축된 연수를 봐요. 20년 이상 됐다. 그럼 어떤 회사는 안 되기도 가입이 안 되고요.
0: 오.
1: 어떤 회사는 30년까지 봐줍니다.
0: 네, 네.
1: 그래서 20년 된 아파트 이상 그 오래된 연식의 아파트라면 일단 심사를 거쳐봐야 돼요. 그래서 임대인 배상 책임이 가입이 가능하다면
0: 네.
1: 내가 그 집에 대한 전세를 줄 때 그거를 꼭 화재보험을 가입하셔서
0: 어허.
1: 임대인 배상 책임도 준비를 해두시면 좋고요.
0: 네.
1: 아 근데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0: 또 뭐예요?
1: 아까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가입을 할 때
0: 네.
1: 내가 전세집 내준 집에 대해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주소지를 설정하면 전세집도 된다 했잖아요.
0: 네네네.
1: 조건이 있어요.
0: 무슨 조건이요?
1: 가입 시기를 봐야 합니다.
0: 가입 시기?
1: 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2020년 4월 이전에 가입한 거면 안 돼요.
0: 2020년 4월 이전에는 안 된다.
1: 네. 그때는 전세집으로 주소지를 설정해도 보상이 안 됩니다.
0: 안 돼요. 그 내가 직접 사는 집만 된다.
1: 그렇죠.
0: 예.
1: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세집을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처리를 하려고 한다면
0: 네.
1: 2020년 4월 이후로 다시 가입해 주셔야 돼요. 네, 그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입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두 팀장님과 오늘도 좋은 정보 많이 많이 나눠봤는데요. 4286님께서 안녕하세요. 간병보험 들고 싶은데 추천 좀 해주세요. 나이는 65세입니다. 라고 상담 신청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저 이제 곧 방송 마무리하고 나서 오늘 출연하신 두 팀장님과 직접 상담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난 후에도 뭐 언제든지 또 재방송 시간에도 여러분들 상담 신청 문자 계속 받고 있다는 거 안내 드려요. 샵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에서 놓치신 내용 있으시다면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에 재방송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잔나비의 알록달록 끝곡으로 남겨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아나운서 강지연이었고요. 9시 1시 머니특별식.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5: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6: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5: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6: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5: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6: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5: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7: TBS 교통정보
8: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더위가 심해지고 있어 야외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더울 때는 야외활동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야외작업 또는 활동 시에는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하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 물을 충분히 섭취하기, 그리고 혼자 사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강남순환도 수서 쪽으로 서초터널 한 2, 3차로에는 화물이 떨어져 있어서 사고염이 높습니다. 잘 살펴서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증양터널 출구 1차로에서는 화물차 추돌사고 처리 중인 만큼 증양터널 앞두신 분들은 감속운전은 물론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함춘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7월 2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장난감이 흔하지 않던 시절엔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놀잇감이 되어지곤 했죠. 여름이면 그중 하나가 풀풀이었습니다. 물기를 머금은 풀잎을 하나 고릅니다. 그리고는 풀잎을 접어 입술에 대고 후 불어보죠. 처음엔 바람만 세고 소리는 좀처럼 나질 않아요. 몇 번이고 다시 불어야 그제야 겨우 새소리 같은 맑은 소리가 나죠. 그 소리 하나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누가 더 크게 누가 더 오래 부는지 친구들과 겨뤄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잠시 귀를 기울이면 지나치게 아까운 소리들이 들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0: 소소한 이야기와 좋은 음악이 함께하는 함춘의 폭송. 7월 27일 월요일 첫 곡, 해바라기의 음악으로 문을 엽니다. 뭉게 구름. 풀피리는 초적이라는 이름을 가진 악기이기도 하죠. 연주자들은 무대에 화분 하나를 올려놓는데요. 연주를 시작하기 전 그 화분에서 잎을 하나 따 즉석에서 풀피리를 만든다고 해요. 화분을 가져가기 어려울 땐 잎을 미리 물에 담가 준비해 간다고도 하는데요. 잎이 시들면 탄력을 잃어서 재소리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눈앞에서 풀잎 한 장이 악기가 되는 모습. 참 신기하네요. 그렇지 않은가요? 자, 3983님께서 안녕하세요 춘혁님. 길었던 장마가 끝난 월요일. 습한 기분 날리는 행복한 힐링타임 폭송 출석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도 어릴 적엔 길다란 풀 뽑아서 풀피리를 불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잘은 불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 소리 내기 어렵더라고요. 예저파파님께서 춘영님 안녕하십니까. 7월의 마지막 월요일 폭송 출석합니다. 벌써 7월도 다 갔는데 요즘 열대야가 장난 없네요. 유유,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나요? 아니요, 못 잤습니다. 겨우 잠들었습니다, 겨우. 지금, 저희가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이 되는데요. 밑은 반바지입니다. 못 견디겠더라고요. 아이, 참. 유기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부터 많이 많이 진짜 더울 거라네요. 이제는 매년 기록을 경신하는 온도계가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야 할 때죠 하셨고요. 언젠가 한동안 풀뿌리 연주가 유행해서 배우러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신기하기도 재미도 있었는데요. 이번 한 주도 7월을 보내면서 함성과 함께합니다. 야, 늘 열심히 제가 어디 가는 흔적이 있다고 보여지면은 함께 해주셔서 기운이 납니다. 아, 또 제일 앞에 앉아 계시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일기예보 보니까 수도권은 33도에서 35도, 남부권은 37, 8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 모두들 폭염에 정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아, 더워요, 더워. 여름이면 또 따라오는 거 있죠. 에어컨 틀면은 그 눈 쪽에 좀 약한 분들은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비염 옆에 같이 하면서 눈도 막 힘들고 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춥기도 하고 에어컨은 틀어야겠고 눈은 힘들고 건조하고 비염 생기고 난리도 아니니 여러분들 이 여름에 어떻게 하면 잘 보낼까요? 자, 오늘 3부 함춘의 수다에서는요. 신촌 블루스에서 보컬로 활동했던 한국 블루스 디바 강호달림 씨를 만나봅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옆에 기타 보이시나요? 오랜만이다 너 기타. TBS 라디오 함천의 폭송은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과 사진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는요. 무료 TBS 앱 혹은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연과 시청곡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요,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이 있어요. 요즘 인스타그램과 그 스레드로 소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며칠 전 모 씨를 만났는데 그 모 씨께서는 막 혼자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뭘 웃어요? 그랬더니 인스타그램에 어느 멋진 아티스트가 글을 올렸는데 너무 재밌다고. 별게 다 부럽더라고. 저는 어떻게 하냐고요? 예, 현우 PD하고 열심히 카톡해요. 자, 인스타그램 쓰레기 계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춘호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나옵니다. 이쪽에서 선곡표 보실 수 있고요. 이쪽으로 또 의견, 사연, 신청곡 등등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 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피부에도 깊은 휴식과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프리미엄 PDRN 스킨케어 브랜드 이테르. 국내산 목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0: 어쩜 이렇게 고맙다는 느낌이 잘 전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혜지 아나운서 고마워요. 동물원 변해가는 장필순입니다. 그리움에 지친 마음.

소소한 이야기, 전우막이 함께하는 한춘의 복송, 동물원의 변해가네, 그리고 장필순이었습니다. 그리움에 지친 마음. 어제 모처에서 이번 주 토요일날 진행되는 락 페스티벌, 인천 락 페스티벌일까? 거기에 함께하는 연습을 했는데 우리 장필순 씨가 인스타에 사진을 올렸다고. 야, 요즘은 뭐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네요. 우리 PD가 오더니 형님 저쪽에 계시던데요. 예,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푸른도님께서는 휘파람도 간신히 소리만 내는 수준인 이 둔한 입술을 가지기까지 25회나 걸렸던 저로서는 풀피리는 언감생심. 휘파람도 쉽지 않죠. 높고 가파른 소리로 노래 한 자락 내지 못하지만 제 깜냥을 알아챈 겸손함으로 더운 여름 지나갑니다. 궁금해요. 노래 한번 시켜 한번 부탁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6832님께서 함디님, 현우 피디님 반갑습니다. 요즘은 오후 7시가 넘어도 너무 무더워서 항상 뚝길 산책이 힘들어져 밤이 아름다운 경남 우령에 있는 한우산으로 올라가 바람이 시원하다 못해 추워서 준비해간 모포 두르고 바람 쐬고 오기도 하죠. 부럽습니다. 어제도 밤에 산에 오르니 멀리 바다에 소리 없는 번개가 빛의 연주가 한동안 이어져 보냅니다. 야, 문장이 너무 좋은데요. 산에 오르니 멀리 바다에 소리 없는 번개. 꽤 멀리 있다는 얘기겠죠. 와, 모두 더위 조심하십시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아, 잘 다녀오셨네요. 어떤 느낌일까요? 와. 3386님께서는요. 아, 춘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집에서 유튜브로 보며 출첵합니다. 히히히. 그 오늘 복장이 약간 피에로 스타일 같습니다. 예, 살아남으려고요. 날이 무지 덥네요. 방콕 2시간 함께 합니다. 여러분 퀴즈 함 풀고 가시죠. 함 퀴즈. 자, 북지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잇따르고 있네요. 특히 최근 이 질환의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높은 온도와 습도 때문에 몸속의 열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피부가 뜨겁고 붉어지거나 어지럽고 심한 피로감을 느끼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시원한 곳으로 옮겨 몸을 식히면서 119에 신고하는 등 신속한 응급조치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함 퀴즈 나갑니다. 체온이 40도 이상까지 올라가고요. 땀도 거의 나지 않는 이 응급질환은 무엇일까요?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 큰일 나죠. 땀도 거의 나지 않는 응급질환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열사병, 2번 저체온증. 어렵네. 이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잖아. 하나 찍으시죠. 자,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0951, 50원 필요합니다. 이런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도 높아진다는 것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시겠죠. 여러분들 문자 기다리는 동안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이소라 더위, 빛과 소금입니다. 그 여름의 마지막.

함춘의 폭성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소라, 더위, 그리고 빛과 소금이었습니다. 그 여름의 마지막. 자, 오늘 한 퀴즈 정답 정말 많이 보내주셨네요. 정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1번, 열사병이었습니다. 열사병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뇌와 심장, 신장 등 여러 장기가 손상될 수 있는 응급질환이라고 합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조금 이상하다 싶은 몸의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기온이 가장 높은 낮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이나 야외 작업을 되도록 피하시고요. 물을 자주 마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물이 최고죠, 물. 근데 오늘 물 많이 또안 마셨네요. 자, 여러분들 참여 문자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96님, 안녕하십니까, 암디. 포천은 35도. 유, 겁나 더운 날. 함춘의 포크숑 들으며 잠시 더위 식히랍니다. 정답은요, 1번 열사병이에요. 장마도 끝물. 이제 더위만 남아있네요. 모든 분들 더위 조심들 하시고요. 함디님, 현우 PD님, 수고하셔요. 이야. 무섭습니다. 벌써 두려워요. 두려워. 와, 얼마나 더울까 싶기도 하고요. 3983님께서는요. 시원하고 오싹하게 어려운 함 퀴즈. 맞아요. 진짜 어려워요. 함 퀴즈. 정답 1번 열사병입니다. 맞춰주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야외에서 하차 작업하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나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 순간 이게 열사병이구나 느꼈습니다. 바로 시원한 실내로 들어가 식히고 나오니 살것 같더군요. 정말 노약자분들 야외 활동 조심하셔야겠어요. 이참에 농사 지으시는 장인 장모님께 연락도 드려야겠어요 하셨어요. 야, 이 열사병 효도를 하게 하네요 또. 네, 꼭 연락드리시고요. 자, 더위 잘 피하시라. 좀 문자 좀 안부 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598님께서도요, 1번 열사병입니다 하셨고요. 이제 내일이면 휴가인데 가족들과 강원도로 여행 갑니다. 참 부럽습니다. 강원도 다녀온 지가 언제인가? 아, 뭐 가봐야겠습니다. 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물 충분히 섭취하시고 열사병 조심하십시오라고 더불어 건강 당부 문자 보내셨습니다. 6696님께서는요. 정답 열사병입니다. 오늘도 덥지만 할 일은 해야죠. 올해 직장 정년을 맞이합니다. 모든 분들 파이팅 하십시오. 수고하셨어요. 직장에 큰일 하신 거죠. 그렇죠? 자, 이제는 즐기시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아주 즐겁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3386님께서는요. 재미로 푸는 함 퀴즈 함께 풀고 가요. 답은 1번 열사병이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더위는 견디는 게 아니고 피하는 게 상책인 듯합니다. 한포송 애청자 가족들 일단 피하고 오십시오. 라디오는 곁에 가시고 말입니다. 애청자님들은 방송 득템하시고요. 이를 위해 애쓰시는 함디, 현우 PD님, 그리고 그외 돕는 손길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수고하십시오. 제 사연은요. 일 키우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강 작가님도 수고하시라 또 전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문자로 참여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중에 선물 받으실 분 두 분 선정했습니다. 자, 먼저요. 축하드립니다. 2071님. 답 1번 열사병.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이나 습지, 밀폐 공간에서 일하시는 분들 더욱 조심하시고 항상 이동식 냉장고 준비하셔서 충분한 물 섭취하십시오. 현우 PD야, 여기 이동냉식 냉장고 갖다 주라, 나도. 1538님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함디님. 정답 1번 열사병이에요. 저는 조그마한 요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가운 햇빛은 없지만 하루 종일 불 앞에 있는 저는 땀이 쭉쭉 얼마나 나는지. 그래도 생업이기에 오늘도 힘내서 출근합니다. 모두 모두 더운 여름 건강히 잘 보내세요 하셨어요. 어디서 하시나요? 어떤 거 하시나요? 살짝 정보 하나 보내시죠. 자, 2071-1538 두 번은요. 성함과 주소 다시 한번 50원이 필요한 샵 0951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선물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현입니다. 한여름밤의 꿈.

함친의 폭성 함께하고 계십니다. 권성현, 한여름밤의 꿈에 이어서 이정현의 목소리로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두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이정현 씨, 호주에서 왔죠. 한여름에 12월 달에 그 동네 가면은 이 반바지, 그 해변에는 수영복을 입은 분들이 크리스마스 꽃가를 쓰고 다니시더라고요. 참, 낯설었습니다. 블루아이드 캣님께서는 대한민국 기타님도 멋진 블루스 연주를 위해 저렇게 세심하게 조율을 하는 것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준비가 덜 돼가지고요. 열심히 그냥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거든요. 이제 오시면은, 오늘 어떻게 하자 얘기를 나눠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프론도님께서는 그래도 열흘 후면 입추. 시작이 반이라 했고, 중복도 지났으니, 여름아, 내리막길로 굴러 내려가거라. 그나저나, 절개 기준도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눈물 흘리셨어요.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상해요. 절개가 잘 안 맞죠, 요즘. 엊그제인가요? 중복이었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삼계탕 먹으러 가자 그래서 가니까 중복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참 어렵습니다. 9709님,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큰아이가 친구, 선배들과 2년 정도 취미로 시작한 합주로 작은 공연을 하게 되어 응원차 다녀왔습니다. 마침 어제가 제 생일이었는데요. 글쎄, 제 이름이 마이크를 타고 오르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거 있죠. 완전 깜놀. 그 자체였고요. 정말 잊지 못할 날들 중 하나가 되었답니다. 저는요, 양희은의 참 좋다. 한번 살짝 신청해봅니다 하셨는데요. 준비했습니다. 9709님, 양희은 참 좋다.

교통정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올림픽대로고요. 김포 방향입니다. 현충원에서 동작대교 올라가는 램프 부근 전면 통제되어 있다고 합니다. 충돌 사고가 났네요. 충돌 사고.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부 꼭 전해드리면서 저는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하늘입니다. 우리 모두 여기에.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4: 태풍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3: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현충원과 동작대교로 나가는 진출로에서는 사고가 발생해서 현재 진출로가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동호대교부터 정체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인데요. 중부내륙간 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남김천 나들목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는 화물차 화재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지점 앞두고 1km 구간 정체고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일축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일대로 2km 구간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휴가 가는 차량들이 늘면서 덕소산패에서 서종까지와 가평휴게소에서 강촌까지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요, 이제.
3: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4: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의 플레이리스트 한플리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캐나다 출신의 전설적인 밴드죠. 스카일락. 이야, 마음이 벌써 떨리네요. 이 밴드의 음악을 함께 한다니까. 1972년 곡 와일드플라워입니다. 아마 이 노래의 서정적인 멜로디를 들으시면 아, 이 노래 도입부 기타 소리 매력이죠 그러면서 가슴 한 구석이 아련해지실 텐데요. 이 곡은 음악사적으로도 아주 흥미로운 비하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훗날 마이클 잭슨, 위트니 스턴, 셀린 디온을 키워낸 대중음악계의 마이다스의 손 프로듀서 데이비드 포스터가 청년 시절 건반 연주자로 함께 활동했던 밴드가 바로 이 스카일락입니다. 이 곡의 가장 큰 매력은 지극히 섬세하고 고요한 울림이죠. 곡 도입부에서 나시하게 깔리는 피아노와 스트링, 그리고 보컬리스트 도니 제럴드의 호소력 깊은 목소리가 어우러지는 순간 스튜디오 안의 공기가 단숨에 고요한 안식처로 바뀌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노래 제목 와일드플라워, 즉 야생화는 들판에 홀로 피어나 비바람을 견디는 소중하고 여린 존재를 뜻하죠. 가사 중에 그녀를 울게 내버려 두세요. 그녀도 사람이니까요. 그녀는 들판에 홀로 자란 야생화 같아요.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겉으로는 꿋꿋하게 버티고 서 있지만 사실은 작고 소소한 위로가 필요한 우리 모두의 모습과 참 닮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오늘만큼은 남들에게 강한 모습만 보이려 애쓰지 마시고요. 내 안에 부드럽고 솔직한 감정을 가만히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카일락, 와일드 플라워.

0: 저와 함께 음악과 인생에 대해 거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 초대해서 한판 수다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함춘호의 수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합니다. 만나고 싶었던 그런 아티스트, 자신만의 색깔로 한국적인 블루스를 들려주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강허달님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저희가 예전에 만난 인연이 있나요?
1: 공연 때 성창기 선생님이랑 같이 하실 때
0: 스쳐 지나가면서
1: 스쳐였고요. 양재동인가 언제 강원일 선생님 네. 작업실 하다가 한번 양재동에서 한번 뵌 적 있고.
0: 거기 네. 국악하는 데 아니에요?
1: 네네. 그때 선생님이랑 협연이 있어가지고요. 선생님 연습실에서
0: 그래요?
1: 연습을 하는데 지나가다가 선생님 우연찮게 양재동에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그 옆방이, 식당 앞이었나요?
0: 그 옆방이 녹음실이에요.
1: 아, 그래요?
0: 녹음실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아, 그렇구나.
1: 이렇게 뵀습니다.
0: 이야,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우리가 수다를 나눠보는 건 처음이에요.
1: 네.
0: 그렇죠.
1: 네.
0: 오, 야.
1: 저희 항상 동경만 하다가 이렇게 선생님 뵙게 돼서 너무 영광.
0: 저는 강허달님 씨의 음악을 저희 프로그램에서 진짜 많이 대중, 우리 청취자들하고 나누거든요.
1: 정말요?
0: 예, 그래서 늘 그냥 옆집 친구인 줄 알았는데.
1: 그 사람 왜 몰랐을까요?
0: 쉬운 사람이 아니었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자, 오셨으니까 저희 프로그램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거하게 한번 하시죠.
1: 아, 그러니까요. 네. 저희 이 공간 되게 익숙한데 꽤나 몇 년 전까지는 자주 왔었거든요. 프로그램. 네, 라이브 하러.
0: 네.
1: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와.

0: 네. 또 그런 자리도 선생님이니까.
1: 아이고.
0: 너무 좋습니다.
1: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0: 그래요?
1: 예. 지금 아마 저 앞에 카메라가
0: 이럴 수가.
1: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마이크입니다.
0: 저 보이는 라디오 아닌지 알고 모자 꼭 눌러쓰고 왔는데. 그래서 선생님 모자를 뒤로 쓰시고 계시는군요, 항상.
1: 앞으로 쓰면 글이 안 보여가지고.
0: 네.
1: 반갑습니다.
0: 네.
1: 이 스튜디오가 익숙하시죠?
0: 네, 그래. 예, 피아노도. 아유, 피아노, 저, 먼지가 쌓여있는 게 속상합니다.
1: 먼지만 쌓여있을 뿐만 아니라,
0: 네.
1: 튜닝도 조율이 너무 안돼
0: 아,
1: 있어가지고,
0: 그래요?
1: 네. 저기서는 뭐,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가 와도,
0: 네.
1: 아주 엉망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0: 아이고,
1: 것 같긴
0: 속상하네요.
1: 한데, 예전엔 이른 시간에 오셨고요. 보통 이른 시간에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0: 이른 시간에도 오고 저녁 시간에도 왔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1: 그때하고 지금하고 분위기가 좀
0: 지금요?
1: 어떤가요?
0: 그러니까요. 뭔가 산뜻하고 이른 아침도 아니고 괜히 여기 가까운 곳에 출근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1: 좋습니다.
0: 네.
1: 자, 오늘 정말 뵙고 싶었던 분 강호달님 씨. 저희 함춘호의 폭송하고 어떻게 보면은 결이라고 해야 될까? 그 색깔?
0: 네.
1: 그런 게한 우산을 쓰고 있는 듯한 그 느낌이.
0: 어찌 그리 선생님 표현이 기타 같으신지요?
1: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0: 네.
1: 3386님께서는 우왕 강호달님 오늘 기다림 설레임입니다. 곡 제목이잖아.
0: 예. 네.
1: 기다림 설레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좋고요. 많은 활동 기대합니다 하셨고요. 푸른도님께서는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 폭성에서 꿈꾸는 그대는 신청하고 들었던 것으로 참으로 드물지 않을까.
0: 네, 네, 그 곡을 들으신다니.
1: 그렇죠. 아, 그런데 우리, 저는 실은 강호달님 씨를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늘 뭐 작가, 우리 강 작가가 준비해 준 많은 자료들 보니까.
0: 네.
1: 뭐 국악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블루스에 대한
0: 그래요.
1: 이야기가 네, 많고요. 뭐 그렇게 글 써주셨는데
0: 네.
1: 제가 생각하는 강호달님 씨는 뭐라 그럴까요? 좀 폭적인 느낌이 아주 강한 아티스트로 저는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0: 네, 네. 실은 맞아요.
1: 아, 그래요?
0: 제가 포크를 너무 좋아해서 원래는 블루스 밴드 하기 전에 음악을 하려고 했던 게 저 포크였어요. 포크송. 제가 밥 딜런 존 바이즈 자니 미첼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기타 하나만 들고 이렇게 음악하는 게 너무 멋져 보이고
1: 자니 미첼 누나가 다녀가신 것 같아요.
0: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가사를 이렇게 흥얼거리듯이 읊조리는 그 멋이 너무 좋아서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블루스 밴드를 하게 됐고 그런데 저의 가장 최애 감성을 그냥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 포크. 사람들이 이제 신촌 블루스 출신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블루스만 생각하시기는 들긴 한데 워낙 포크를 좋아해서
1: 그 신촌 블루스가
0: 네.
1: 좀 좋다 그래야 하나 좀 이상해.
0: 왜요?
1: 거기만 멤버가 들어갔다 나오면은
0: 네.
1: 뭐 갑자기 블루스 연주자가 되는 거야.
0: 근데 또 포크 간간이 기타를 치면서 하긴 노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잘 안 됐어요. 네. 목소리가 워낙 좀 특이했던 모양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초기에 시작할 때. 그런데 이제 블루스 밴드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제 목소리에서 좀 경청하는 분위기도 생기고 밴드에 들어갔는데 또 음악하는 맛이 너무 좋았어서 한동안 블루스 밴드를 하게 된 거죠. 그렇다가 저스트 블루스라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저스트 블루스에서 이제 정식 밴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1: 저스트 블루스.
0: 네 맞아요.
1: 최수영님 계신데 아니에요?
0: 최수영 아저씨가 저 오디션 보고 그렇게 시작한 게 이제 블루스 밴드 하는 음악 노래를 듣고 음악을 듣고 엄일의 선생님 제 이야기 돼서 신촌 블루스를 하게 되고 이런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성향은 포크적인 성향이 굉장히 많이 있죠. 워낙 좋아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1: 말씀하시니까. 지난 그 신전 블루스의 여성 보컬리스트들.
0: 네.
1: 남성 보컬이 아마 인호영이 딱 버티고 계시니까.
0: 네.
1: 다른 분들이 들어올 틈이 없지만 여성 보컬리스트 앞서 한영애.
0: 네네.
1: 그리고 정서용.
0: 네.
1: 그리고 정경화.
0: 네.
1: 그리고 그 다음에 하셨나요? 어떻게 돼? 그 사이에 또 누가 계세요?
0: 워낙 많죠.
1: 워낙 많죠. 근데 네. 제가 기억하는 그 분들만의 목소리만으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0: 네.
1: 목소리 결이 비슷하네요. 어떻게
0: 약간 탁한 그런 건 한영애 선생님 쪽 결인 것 같고 약간 그런 포크적이고 이런 느낌은 그리고 새소리 나는 그런 거는 정경화 선배님이나 이은미 선배 정도 이렇게.
1: 아, 그러게요. 네. 그 비슷한 느낌들이 있어요.
0: 오인호 선생님이 이렇게 걸걸하다, 뭐 이렇게 블루즈에 하다 이런 보컬만 같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좀 특이하신, 뭔가 특이하다, 뭐 이러시면 네. 같이 하는.
1: 저희가 지금 이야기 나누는 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네요. 예지 아빠빠님께서 너무 반갑습니다. 두 분만으로 스튜디오가 꽉 차는 게 보기만 해도 행복해진다고.
0: 제가 너무 행복해. 아니 실로 오기 여기 선생님 방송은 이제 계속 듣고는 있었거든요.
1: 그래요.
0: 그런데 또 라이브를 한 곡 하라 그러는데 선생님이하고 며칠 전부터 계속 설레가지고요. 그래서 네,
1: 얼마나 네. 음악이 엉망으로 변할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실제 한번
0: 아직도 그런 말씀을
1: 하지요. 앱과 독사님께서는 음악에 관한 한 팔방 미인이신데, 그런 것 같아요.
0: 누가요?
1: 우리 강호달님께서.
0: 제가요? 왜 그러실까요?
1: 데스티니 4157님께서 독백이라는 곡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독보적인 음색의 아티스트입니다.
0: 아유,
1: 하셨어요.
0: 네.
1: 자, 보니까 우리 강호달님을 한국의 제니스 저플린,
0: 아이고.
1: 한국 블루스 디바 이런 애칭이 늘 따라다닌다고 해요. 어떠세요? 그런 느낌,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0: 블루스 밴드 했을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니스 저플린은. 그래서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니스 자플린.
1: 자플린. 자플린. 제니스 자플린. 네.
0: 뭐 재즈 좀 하니까 또 빌리 할데 얘기하고 이래서 그래서 그분들 음악을 안 들어요.
1: 아, 블루스와 재즈는 사촌이잖아.
0: 그렇죠. 네. 안 듣게 되더라고 감히. 그래서 그냥 네.
1: 자, 지금 함천의 폭송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누가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야, 한국 음악에 뭐 수식어가 많아요. 제니스 자플린, 제니스 자플린, 블루스 디바, 빌리 할리데이 뭐. 자, 지금 유튜브에서 TBS FM 검색하셔요. 그리고요. 글로 들어오시면은 저희 TBS FM 채널이 있거든요. 오셔서 딱 보시면 우리 강호달님 씨 기타 예쁘게 딱 메고 계신 모습.
0: 저 너무 걱정해요. 지금.
1: 왜요?
0: 기타 안 친 지 오래돼가지고.
1: 아, 저도 안 친 지 오래됐어요.
0: 아, 왜 그러세요?
1: 같이 안 친 걸로 하고.
0: 네.
1: 그리고 우리 저 또 여러분들 함께 하셔야죠. 우리 강호달님 씨에게 궁금한 점. 그리고 목격담. 제주에서 한 10여 년.
0: 네, 10년 살았어요.
1: 그러니까 추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께는.
0: 아, 그래요?
1: TBS 앱이나 50원이 사용되는 유료 문자샵 0951로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방송 사이사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뭐, 우리가 뭐, 말로만 강호달님, 강호달님 하면 아나 사람들이?
0: 네, 그렇죠.
1: 목소리를 알아야지.
0: 몰라요.
1: 그렇죠.
0: 네,
1: 아니, 강호달님 워낙.
0: 몰라요.
1: 저는 예전에 한번 어디에선가 이런 질문 한번 드린 것 같아. 성이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0: 아,
1: 어머니 아빠와 엄마의 성을 한 자씩 따서
0: 네네.
1: 따 하셨던 걸
0: 네.
1: 제가 와 이렇게 들었는데 강호달님이라는 이름이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0: 아 그래요.
1: 저희가 음악을 먼저 한번 이름만으로도 존재감이 가득한 우리 강호달님 씨. 아, 곡을 먼저 한 곡 듣고 하겠습니다. 아까 저스트 블루스 말씀하셨죠?
0: 네.
1: 어떤 팀인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풀문이라는 블루스 밴드였어요.
1: 풀문, 근데
0: 저는 풀문. 원래 이제 그 밴드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보컬이 없어가지고, 저는 오디션을 보고 제가 들어간 거죠. 근데 생각보다 블루스가 뭔지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저한테 잘 맞았나 봐요. 제가 함정하고 나서 밴드가 잘 됐어요. 평일에서도 사람들이 그득그득 사람 차가지고.
1: 강어 달림 덕이네.
0: 아니, 그렇다고.
1: 강어 달림 덕이네.
0: 선생님, 그런 눈빛으로 그렇게 말씀하니까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1: 저는 저스트 블루스의 기타리스트 최수영님.
0: 네.
1: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어떤 분이신지.
0: 독보적인 사람이죠.
1: 1세, 거의 뭐, 블루스의 거의 1세대격 아닐까요?
0: 우리나라의 블루스의 본격적인 붐을 일으켰던 분이 아닐까.
1: 그렇죠.
0: 대중적인 신전 블루스가 있었지만, 외적인 정말 블루스만의 12마디 블루스의 맛을 지키고자 오랫동안 클럽홀에서 연주를
1: 맞아요.
0: 하셨죠. 네.
1: 블루스 아티스트를 꿈꾸는 많은 아티스트들이 이 최수영 선배님의 그늘과 함께 있기를
0: 맞아요.
1: 많이 원하시지 않았나요?
0: 거기가 성지였죠.
1: 그렇죠.
0: 네, 성지였다고 봐요, 저는.
1: 그러니까요.
0: 네.
1: 그리고 그 무대를 서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0: 네.
1: 선뜻 내주신 것 같아요.
0: 그래서 지금은 잼데이 같은 게 있었는데 그때는 잼데이는 따로 없었지만 그 평일에 계속 연주 새로운 팀으로 채워서 연주를
1: 그렇죠.
0: 하게 하고 그러셨죠.
1: 예전에는 최수영이 있는 저스트 블루스의 강호 달림이 싱어였다
0: 네.
1: 하면 오늘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강호 달림 앨범 중 1집 수록곡 독백에 있는 곡을 우리 최수영님이 연주를
0: 네.
1: 해주신 거를
0: 듣고 갈까요? 듣는
1: 예,
0: 거예요,
1: 그럼요.
0: 선생님?
1: 살짝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야, 강호 달림이 이분을 빛나게 해준다.
0: 아이고, 그러게요.
1: 1집 버전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0: 네.
1: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강호 달림, 독백, 최수영이 함께 합니다.

0: 함춘의 폭송에서 함께 들어본 강호달님 독백. 기타리스트, 저스트 블루스의 기타리스트, 최수영 기타리스트의 기타 소리. 야, 에릭 클립턴 보면은 기타에다가 뭐 이렇게 내추럴한
1: 네.
0: 날것의 기타 소리를 내잖아요.
1: 네.
0: 그렇게 연주하시는 거죠, 지금?
1: 소영아 아저씨도 팬더 앰프의 기타에 그 독특한 아저씨만의 톤이 있어서 네, 항상 좋아했죠.
0: 이야, 그래서 다 간간이 흘러나오는 기타 연주가 아주 정감 있습니다.
1: 네.
0: 앱과 톡사님께서 제목이 독백이라서 조용히 담담하게 부르는 곡일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오히려 기운 차고 신나기까지 해요 하셨고요. 예지아빠빠님께서는 정말 아름다운 책을 다 읽고 덮은 먹먹하지만 행복한 기분이 드네요. 이것이 블루스의 힘, 강호달님 누님의 힘 아닌가 합니다. 저 예지아빠빠님은 다 형이고 누나래.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 이렇게 멋진 음악을 하고 계신 강호달님. 어려서부터 재능이 있었어요?
1: 그건 모르겠어요.
0: 언제 난그 가수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1: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요. 노래를 잘했다고 해서 생각한 게 아니고 모르겠어. 그냥 운명처럼 나 가수 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0: 어릴
1: 네.
0: 때는 어디서 사셨는데?
1: 아주 깡촌 시골.
0: 깡촌 시골?
1: 네, 지금은 댐이 생겨서요. 스물 돼서 사라진 순천시에서 버스 타고 4, 50분 들어가는 아주 깡촌 시골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저는 너무 아쉽고 그립고 그렇습니다. 저희 고향이.
0: 음악을 하려고 이제 올라오셨겠네, 서울로?
1: 네, 그러고 나서 사업계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서 그래야 이제 취업을 하니까 그때는 제가 주변에 음악이나 뭐 예술계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서울 예대가 있는지도
0: 맞아요,
1: 모르고
0: 맞아요,
1: 뭐
0: 맞아요.
1: 실용음악과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래서 대학은 안 가겠다 이러고
0: 왔어요. 그래서
1: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0: 서울로.
1: 서울로 이제 취직을 했죠.
0: 예대가 있는 건 알았어요.
1: 그러고 나서 이제 한 2년 반 지났는데 무슨 근처에 노래패에 들어갔는데
0: 네.
1: 거기서
0: 쟤 어디나
1: 실용음악과가
0: 어때? 저
1: 있다는
0: 어디나
1: 거예요.
0: 어때? 뭐 이렇게.
1: 그런 사람도 없었는데 서울예대란 실용음악과가 있대. 이런 얘기를 처음 들은 거죠. 한 2년 반, 3년 만에 서울에서 취직을 해서
0: 어떠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1: 하는데
0: 나서는?
1: 바로 학원을 끊었죠.
0: 가려고.
1: 입시학원. 네.
0: 아, 나그 학교 가야 되겠다.
1: 네, 대학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피아노도 처음 치고요. 이제 실기를 준비를 한 거죠.
0: 늦게
1: 네. 그래서 한
0: 시작하셨구나.
1: 7개월 만에 체중이 30분 떼서 7, 8개월 만에.
0: 천재 아니에요, 천재.
1: 아이고, 매일 그것만 쳤을 거예요. 다른
0: 아유,
1: 거
0: 나 매일 그것만
1: 별거.
0: 쳐도 안 되던데.
1: 아유, 그래서 떨어졌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기억에 이정 선생님 그때 심사위원이었는데 저를
0: 전화
1: 떨어뜨렸어요.
0: 드려야겠다,
1: 아니
0: 형님.
1: 만나서 저그 얘기
0: 그날 피곤하셨군요.
1: 말씀드렸더니 웃으시더라고요. 뵙고 얘기 했더니
0: 맞아요.
1: 그리고 그 뒤에도 1년도 안 돼서 했으니까 또 도전을 했는데 그리고 재즈 아카데미라는 우리나라 실용음악 학원이 처음 생긴 거죠.
0: 그 저쪽에 제일 처음 있었는데 강남 신사동.
1: 강남에요. 신사동에
0: 아,
1: 있는.
0: 거기.
1: 네. 그래서 이제

0: 그래서 대학은 갈까? 이렇게 두 개, 대학도 합격을 하고, 이제, 아카데미도 합격을 하고 이랬는데,
1: 결정은 어디로 하셨어요?
0: 뭐, 생각은 다 다니고 싶었지만, 이제 등록금 때문에. 그래도, 실용음악과는 떨어졌고요. 서울예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랬어. 일반
1: 학교가
0: 학교는 합격은 했는데,
1: 인재를
0: 저한테는
1: 몰라봤구나.
0: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아카데미를 다니기 시작한 거죠.
1: 아카데미도 당시엔 등록금 비쌌습니다.
0: 그래도 대학보다는
1: 조금 쌌어요.
0: 쌌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고.
1: 그렇게 해서 음악을 계속.
0: 근데 막상 들어갔는데, 그렇게 음악만 하는 사람을 처음 본 거죠. 세상에 태어나서. 음악만을 위한 사람들. 막,
1: 그렇죠.
0: 악기도 처음 보고요. 거기서 재즈 블루스를 처음 들었고요.
1: 블루스를 그럼 어떻게, 난 블루스를 해야겠다, 뭘 해야겠다라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0: 없었죠.
1: 근데 이제,
0: 그때는 이제 너무 고프니까 모든 수업을 정규
1: 도강.
0: 수업 빼고는 모든 수업을 도강을 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블루스 앙상블이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한성은 블루스 앙상블. 그 수업은 모든 학생들이
1: 다 들어오죠.
0: 들어와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컬로 막 해서 잼을 하는데, 그리고 12마다 저한테는 편했나 봐요. 그래서 막 가서 써가지고, 뭐, 즉흥으로 주저주저 떠들었는데, 그걸 본 기타 치는 친구가 존스 블루스를 소개를 한 거죠. 거기서 기타를 치고 있었던 블루스
1: 그래서
0: 기타리스트가.
1: 블루스라는 음악을
0: 모르고
1: 만나게
0: 간
1: 된.
0: 거예요.
1: 오.
0: 그때는 노래 시키면 다 했으니까, 뭐, 갔더니, 최수영 아저씨 있고, 그러면서 제 목소리를 들으시더니, 오디션 안 보고 그냥 너 블루스 해도 되겠다 이러면서 카세트 테이프 하나 던져주시고. 그렇게 시작한 게
1: 준비해봐라.
0: 풀문이라는 밴드예요. 그래서 시작
1: 그랬군요.
0: 블루스를 하게 됐어요.
1: 신촌 블루스도
0: 그래갖고.
1: 그 즈음인가요? 아니면 좀 기간이
0: 밴드
1: 지나서인가요?
0: 한 2년 정도 하고 나서 우연찮게 이제 아르바이트를 그때는 계속 해왔으니까, 그때는 클럽페이가 10,000원이었으니까요.
1: 거기만 그랬어요. 네,
0: 그런가요?
1: 맞아요.
0: 아무튼 그런데 제 음악을 들었던 지인분이 거기 LP 음악을 틀어주는 데다라고, 그래도 돈을 벌면서 음악을 들으라고 소개한 데가 신촌에 있었던 연대 앞에 있는 골방다리 밑에 스튜디오 70이라고. 새벽녁에 너 노래 한다며? 한번 노래 한번 해봐 이래서 12마디 블루스를 불렀더니 그 다음날 바로 라이브 장비를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해체된 풀문 멤버들을 모아서 라이브를 한걸 실황을 녹음을 했는데, 그걸 이제 손님들한테 계속 틀어주신 거죠. 그걸 듣고 어미녀 선생님이 그래 너 나랑 신촌 블루스 한번 해보자 이러셔가지고 그렇게 된
1: 기분이
0: 거예요.
1: 어땠어요? 어민호라는 아티스트는 알고 계셨을 거 아니야.
0: 해도 되나? 너무 제가 그때 음악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한 2년, 3년 제대로 한지 얼마 안 돼서 이런 큰 밴드 들어가서 제가 할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너무 많이 했죠.
1: 그렇군요. 그때 느낌으로 제곡 한번 해보죠. 라이브로.
0: 큰일이에요. 잘할 수 있을지.
1: 우리 현우 PD가 두곡 한다고.
0: 제가요? 형님?
1: 그래서
0: 아니, 한 곡,
1: 보내왔어요. 그래서
0: 뭐예요?
1: 보니까 기다림이라는 곡하고
0: 기다림 설레임 하기로 했.
1: 설렘이라는 곡두 곡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야, 그래? 기다림하고 설렘하고 두곡 한다고? 근데 이게 한 곡이라고.
0: 선생님, 기타에 누가 될까봐 너무 걱정입니다.
1: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죠. 자, 강어달님 그리고 함춘호가 옆에서 살짝 돕습니다. 기다림 설레임 라이. 이곡 설명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곡인지.
0: 이거요? 뭐 그렇게 밴드 생활 10년을 하고, 서울 생활 10년을 했는데, 어느 딱 30쯤 되니까요. 29대인가요? 돈도 없고, 밴드도 해체되고, 아무도 사람도 없고, 그런 생활 하다가 몇년 그렇게 흘려 지냈는데, 어느 순간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그 찰나에,

0: 이렇게 기다림에도 그때 진짜 음악을 안 할까 막 이런 생각하다가 다시 마음속으로 언젠가는 뭔가가 오겠지 뭐 그런 저에 대한 읊조림 뭐 이렇게 만든 곡입니다. 항상 약간 긍정으로 저 생각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저에게 긍정의 힘을 보태주는 곡이요.
1: 지금 한 20년 되셨나요?
0: 지금 음반 그러고 나서 밴드 생활하다가 독립을 해서 2005년에 음반을 낸 게 20년 됐고요. 밴드 생활 하고 이렇게 음악 한 지는 한 30년 돼가는 것 같습니다.
1: 와, 네. 30년 연륜의 아티스트입니다.
0: 아니, 그,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1: 얼마나 다행이야. 부끄러워. 내가 40년 시마촌장 45년이 된 게야.
0: 부끄럽습니다.
1: 아니에요. 아까 연습하는 네. 거 봤거든요. 네. 편안하게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먼저 소리를 내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0: 어우, 정말 제가 선생님 기타 소리를 들으면서 노래하는 날이 이렇게 오는군요.
1: 야, 제가 강호달님과 함께 무대를 하는군요. 제가 우리 방송 나가는 중에
0: 네.
1: 이름이 너무 멋지다 그랬잖아요. 저는
0: 네네.
1: 이 글로 보기 전에는 강허 그리고 우리 해님 달님 할때
0: 네네.
1: 달님인 줄 알았어요.
0: 모든 분들이 그러세요.
1: 그런데
0: 거의, 예.
1: 무슨 뜻인가요? 이
0: 달리자, 달림이요.
1: 아, 달려라.
0: 네.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생각만큼. 음악도 잘안 되는 것 같고, 자꾸 정체되러 가는 것 같고. 그리고 또제 이름에 공경할 경에 순할순이 들어 있어서, 이렇게.
1: 그러면은 그걸 다 붙여주면은
0: 강경순.
1: 오.
0: 그래서, 아우, 20대 때는요. 그 순할순이 왜 이렇게 싫은지요. 순하게만 살면 안될것 같아.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뭔가 힘을 주자, 막 이래서 달리자, 달림이었는데.
1: 아니 뭐잘 바꿨습니다를 말씀드리는 게
0: 네.
1: 아니라 진짜 이름이 멋져요.
0: 그 덕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뭔가 정체되려 하면 이름 달림 이렇게 사람들이 불러주거나 아니면 스스로가 달리마 달림 이러면 뭔가 움직여야 할것 같고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도 지어지니까.
1: 그리고 그 이름 자체에서
0: 네.
1: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거든요.
0: 아우 선생님
1: 아,
0: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1: 아, 우리 애청자 프린더님께서 남도 승주의 뚝방길 반딧불이 승주라고 하셨죠?
0: 승주 제 고향이
1: 고향
0: 승주군이어서요.
1: 승주의 뚝방길에 반딧불이가
0: 네.
1: 혼란한 상암동을
0: 아우
1: 어루만진대요.
0: 계시죠. 역시 선생님 방송
1: 아유,
0: 청취자분들이시네요.
1: 덕분에 저희 프로그램이 빛이 나네요. 앱과
0: 네.
1: 톡사님께서는 아유 두분 티키타카 너무 좋습니다. 연주, 노래, 대화마저 하셨고요. 9709님께서는 너무 좋아요. 기타 소리에 풍덩 빠져봅니다 하셨고요. 6832님께서는 와, 함디님 기호강, 눈호강 즐거운 시간 더위가 들어올 공간이 없네요. 제주에서 시원한 바람을 가지고 오셨네요. 그리고 나무 제주 어수집 제주어 수집가 나무 제주어 수집가 너무 멋있어요 두분 하셨어요. 그리고 재경최 님께서는요 와이프가 같이 일했다고 가끔 얘기해서 들어왔는데 역시 좋다 강호 달링 달링 달링 강호 달링. 오, 그러셨구나. 자, 제주에 계셨죠.
0: 네.
1: 제주에 몇년 사셨어요?
0: 10년 살았어요.
1: 그러면 여기 사시다가 제주로 내려가신 거잖아요.
0: 네.
1: 계기가 있었어요?
0: 워낙 제가 제주를 좋아했고요. 한 번씩 여행, 저의 에너지원이었어요. 제주가. 그 공연 한번 끝나면, 연말 공연, 단독 공연 끝나면 충전하러 항상 배낭여행 가서, 올레길 생기기 전이네,
1: 아,
0: 그냥
1: 그래요?
0: 바닷가 길 없는 길을 이렇게 무심하게 걸으면, 며칠 걷고 오면 이렇게 에너지가 충전되고 이런 길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식구들한테 했더니, 어느 날 같이 사시는 분이 직장을 거기로 옮기는 바람에, 네.
1: 아, 결혼하셨어요?
0: 네?
1: 결혼하셨어요?
0: 네, 그렇게 됐네요.
1: 그러면 자녀도?
0: 네, 아이도요. 예, 중학생이.
1: 전혀 그래 보이지
0: 아,
1: 않으세요?
0: 그래요? 인간 됐다고 해요.
1: 영원한 자유인인 것 같아요,
0: 근데
1: 느낌상.
0: 저는 결혼을 해서 이제 사니까 온전히 지금 삶을 살고 있구나. 다행.
1: 그 좋은 제주에서 계속 살고 계신
0: 아, 올라왔어요. 아이가 제가 힘이 없어요. 내려가자 해서 룰루랄라가 따라 내려갔고 또
1: 룰루랄라가.
0: 아이가 크니까 학교 이제 초등학교 아주 조그만 시골 학교를 다녔거든요. 너무 너무 행복하게 잘
1: 아이,
0: 다니는데
1: 그랬겠어요.
0: 그 도시에 대한 동경이 있었나 봐요. 도시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싶다 그래서 또 올라왔고 빨리 키워서요. 저는 빨리 제주 내려가려고요. 6년만 참으면 잡니다. 그리워 죽겠어. 그리워요.
1: 중고등학교만
0: 너무 너무.
1: 마치면
0: 네,
1: 내려가시겠다.
0: 쫓겨내고 저는 제주로 가려고요. 다시 집으로.
1: 뭐 제주 워낙 좋은 것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특별히 네. 강호 달님에게 제주가 좋은 이유가 있어요.
0: 아, 오늘도 지금 운전하러 왔는데 여긴 다 직각이에요. 선들이 직각 직각만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이 좀 삭막해지는 것 같고 아. 잡생각이 왜 이렇게 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주는요 그 자연 속에 살다 보면 하루하루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생각이 다른 생각이 들 여지가 없어요. 그 아름다운 선들 보고 바람결을 느끼다 보면.
1: 제주도가 멋지다는 말씀이시죠?
0: 아, 너무 가고 싶어요. 그리워요.
1: 곡 중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민경인 그 피아니스트죠?
0: 네.
1: 민경인 씨와 함께한 바다라는 녀석이라는 곡이 있는데.
0: 맞아요.
1: 거기서
0: 쓴 거예요. 제주 바다 생각하면서.
1: 아, 그래요?
0: 네.
1: 근데 우리 PD가 꼭 안아주세요라는 곡을 올렸는데.
0: 네.
1: 아, 이거 들어요? BTS 얘기가 나오네요. BTS 얘기 한번 부끄러워요?
0: 예, 부끄럽죠.
1: 그래도 합시다.
0: 아니야, 뭐.
1: 아니, BTS면은, 뭐, BTS는 어떻게든 뭐.
0: 그래요.
1: 뭐라도 하나 올려놓고 싶은데.
0: 아니,
1: 무슨 근데 내용이에요? 전 몰라서.
0: B씨가, 네, 그렇게 SNS에 제 음악을 올려서, 한 번은 이제 배경음악으로, 다른 거 배경음악으로 올렸는데, 아예 가을에는 자기 화보 사진 올려서 가을을 느끼라고 하면서 제 음악을 꼭 안아주세요를 추천 음악 해가지고,
1: 네. 그렇습니다. 영향이 당연히 있었겠습니다.
0: 그때 뭐 막 갑자기 SNS에 팔로우가 별로 많지도 않은데 댓글들이 그냥 다 영어된 댓글들이 며칠 달리고 그렇더라고요.
1: 지금도 계속 달리고 있는 중이고.
0: 지금은 뭐 좀 됐고요.
1: 아, 그래요?
0: 네.
1: 자, 우리 또 방탄소년단의 우리 뷰 씨가 추천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곡.
0: 근데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 아닌데.
1: B인지 RM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분이에요? RM, BU?
0: 꼭 안아주세요는 B고요. 아. 그 바다라는 녀석은 RM 씨가 또 추천.
1: 두 곡을 해서 들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
0: 예.
1: 자, 먼저 그러면은 우리 B가 추천한 꼭 안아주세요.
0: 네.
1: 어떤 느낌이길래 B가 추천했는지 한번 같이 좀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0: 네.
1: 알겠습니다. 강호달님 꼭 안아주세요.

0: 싶네요.
1: 아, 네. 선생님, 제 음악 처음 들어오셨어요? 선생님.
0: 아, 저는 좀 약간 포기지만 네. 약간 성격이 조금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강한 음악들을 들어봤는데 네. 아, 이렇게 리듬감이 있고 이런 것들이 네. 너무 좋은데요.
1: 아.
0: 그 음악은 레게요. 창법은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여배우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국적인 소울에 아, 라이브 공연할 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꼭 안아달라고.
1: 이거는 이제 떼창곡이죠.
0: 떼창곡. 네. 꼭 사람 안아주세요. 네, 일어나요.
1: 그 오늘 하면 관객도 하고 있고 가끔 이제 장난삼아 밴드들 시키기도 하고.
0: 그렇군요.
1: 네.
0: 엘과 톡사님께서 특유의 흘림과 경쾌한 멜로디가 몸을 흔들게 만드네요. 정말 좋아요 하셨고요. 9709님께서 음색이 너무 매력적이시네요. 듣고 있는 내내 제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하셨고요. 3386님 2시간 행복했습니다. 특히 좋아하는 강호달님 가수님과 함께 한 시간 즐거운 득템 시간이었고 감사했습니다. 6832님께서는 강호달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 언제나 파이팅하는 1인이 되겠습니다 하셨어요. 공연 보고 싶은데 언제 해요 공연을?
1: 지금 매년 단독 공연을 했었는데 얼마 네. 전에서 이상하게 23년 전부터 공연들이 초청되는 공연들이 밴드 공연, 풀 공연들을 하다 보니까 단독 공연을 안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정기 매년 하는 걸 안 하냐는 분들이 많으셔서 올해는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0: 곧 공연하시게 되면은 네.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공연의 그 공연장의 규모?
1: 네.
0: 몇 석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으세요?
1: 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공연장은 100석도 안 되는
0: 저도 그래요.
1: 예전에 했던 서천공간 소로라고요. 딱 100석도 안 되는 80석, 100석 사이였는데 정말 좋았어요.
0: 공연하시게 되면 나오시면 좋겠다.
1: 꼭요.
0: 네.
1: 저 이따 피디님한테 꼭 얘기하려고.
0: 행복했어요, 오늘.
1: 아, 선생님 너무 영광이었고요. 또 선생님 얼굴 뵙고 네. 눈이 너무 맑으셔가지고
0: 인사하십시오.
1: 좋은 얘기 주셔서 또 저 공연 소식 들고 오겠습니다. 꼭 찾아주세요.
0: 내일 뵙겠습니다. 언제나 본 날처럼 지금까지 저는 함춘호였고요. 강호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오늘은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물놀이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천과 계곡, 해수욕장, 해변 등에서 물놀이 시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하기, 음주 후에는 입수 금지, 비가 많이 올 경우 물 밖으로 대피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주의에 알리고 즉시 119 신고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및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행동 요령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청주분기점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고요. 중부내륙간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남김천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는 화물차 화재 사고 처리 작업이 2시간 가까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곳을 앞두고 1km 구간 서 있다시피 합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TBS 정오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있습니다. 브라질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중동 지역 상황이 다시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있고 유가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대토론회 이후 정부가 검토 중인 대책과 관련해 토론회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많이 짚어줘서 정부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오늘 CBS 라디오에서 보유세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 것인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이어 양도세의 경우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 또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강화됐을 때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 등 여러 건설적인 의견이 나왔다고 소개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투표율 조작 사건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가운데 6.3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받은 투표자 수 수정 보고가 모두 72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투표수 수정 보고 이력을 보면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관위는 전국 56개 구시군 선관위로부터 72건의 수정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국 구시군 선관위가 255곳인 점을 감안하면 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수정 내역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건물임대 소득 등을 따로 올리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기준이 엄격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습니다. 개편안을 보면 월급 외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 금액이 현행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성소수자 축제 인파를 공격해 30명의 사상자를 낸 테러 용의자가 범행 하루 만에 사살됐습니다. 베를린 경찰은 용의자 압둘 발루트가 현지 시간 26일 저녁 베를린 북서부 슈판다우의 텃밭단지에서 검거작전 중이던 경찰 특수기동대가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계 독일 국적자인 용의자는 지난해 극단주의 테러단체 IS에 가담하려다가 체포됐다가 풀려나 보안당국의 감시를 받아왔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재확인했습니다. 모즈타바는 헤즈볼라 수장인 나인 카셈과 지휘관과 전투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헤즈볼라를 수호하는 것은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전략적 정책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0.8도, 습도는 65%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강지연이었습니다.
1: TBS 캠페인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2: 아유 더워
3: 아유 더워
2: 왜 이렇게 덥냐
4: 왜 이렇게 더운 거야
1: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5: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0: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0: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빗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지역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되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우, 돌풍, 낙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되도록 야외 활동을 삼가고 빗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야영장, 계곡, 강, 하천 등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곳은 접근하지 마시고요. 산비탈, 축대, 옹벽, 담장 등 산사태 및 붕괴 우려 지역도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울요금소 부근에서는 버스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1차로와 2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죽전휴게소 부근부터 정체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화도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중인 만큼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9도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지연입니다. 요즘 정말 에어컨 없이는 하루를 보내기가 힘든 날씨입니다.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 덕분에 더위는 피할 수 있지만 우리 눈은 조금 힘들어하고 있다는데요. 최근 안구건조증으로 안과를 찾는 환자들이 부쩍 많아졌다고 합니다. 실내 습도가 낮아지고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눈에 직접 닿으면 눈물이 빨리 증발하면서 눈이 뻑뻑하고 따가워진다고 하는데요. 특히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오래 들여다보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눈도 잠깐의 휴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50분을 집중했다면 10분 정도는 먼 곳을 바라보고 또 눈을 자주 깜빡이고

이는 이런 작은 습관이 눈 건강을 지켜준다고 하네요. 몸의 작은 이상 신호를 잘 살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듯이 우리 집 재무 건강도 마찬가지겠죠. 놓치기 쉬운 생활 속 경제 위험 신호들 오늘도 저희가 함께 꼼꼼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입니다.

0: 10cm에 내 눈에만 보여. 오늘도 이렇게 촉촉한 첫 곡으로 함께 이 문을 열어봤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상감 점검부터 일상 속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과 꿀정보까지 오늘도 가정경제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한 시간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현 팀장님, 홍하나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최정현입니다.
2: 안녕하세요. 홍하나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아니 요즘 너무너무 덥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여름철 에어컨 바람도 많이 쐬게 되고 특히 뭐 평소에 우리 스마트폰도 워낙 많이 쓰기도 하고 눈이 굉장히 쉽게 피로해지기 좋은 딱 그런 시기인데 심지어 노화 신호가 우리 몸에서 제일 빨리 오는 것이 바로 눈이라고 합니다. 두 분은 혹시 눈 건강 요즘 좀 어떠신지 뭐 노안이 벌써 오진 않으셨겠죠? 전 궁금합니다.
1: 노화는 진작 왔고요.
0: 아, 이럴 수가. 예.
1: 제가 지금 안경 쓰고 있잖아요.
0: 예.
1: 근데 라식을 두 번 했어요.
0: 두 번.
1: 네. 세 번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예. 무서워서 지금 못 하겠더라고요.
0: 또 안 좋아질까 봐.
1: 더 안 좋아질까 봐. 눈이 지금 하고 나서 밤에 잘 안 보이기도 하고
0: 네.
1: 금방 건조해지고 아마 이게 라식 좀 부작용인 것 같아요.
0: 좀 건조하고.
1: 네, 맞습니다.
0: 예, 네. 그럴 수 있죠. 홍 팀장님은 어떠세요?
2: 저희 집에서는 동안 소리 듣는데
0: 네.
2: 노화는 왔더라고요. 경계선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갑자기 눈이 안 좋아서 가니까
0: 네.
2: 노화인가? 이제 가까운 걸 이렇게 멀리서 보기 시작하는 이게 노화의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0: 오.
2: 그래서 이제 경계선이라고 해서 아, 노안가, 동안가, 이거 별개구나.
0: 네. 그리고 우리 홍 팀장님 같은, 또 우리 최정현 팀장님도 워낙 동안이시긴 하잖아요. 이 최강 동안이신 우리 두 분도 노안은 피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눈 건강 관리, 우리 모두 미리미리 잘 해둬야 할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이는 라디오 잠깐 함께 보시는 걸로는 뭐 그렇게까지 눈이 나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적정거리 화면에서 유지하시면서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사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축, 보험, 재무설계, 은퇴, 연금 등등 모든 경제 관련 고민과 궁금증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51번이고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 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생방 시간에는 물론이고 오전 9시 저희 재방송 나가는 시간에도 문자창 언제나 열어두거든요. 여러분들 샵 0951번으로 상담 신청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SK이노베이션 ENS가 민간기업 사상 처음으로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해 초경질유를 국내에 들여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다음 달 초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서 확보한 초경질유 30만 배럴을 국내로 들여와 SK인천석유화학설비에 투입해 플라스틱과 합성섬유의 원료인 나프타, 휘발유 등의 생산에 활용할 예정인데요. 2012년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참여한 SK이노베이션 ENS는 올해부터 이곳에서 확보한 액화천연가스 130만 톤도 매년 국내로 들여올 예정이며 향후 20년 동안 초경질유 2200만 배럴과 액화천연가스 2600만 톤을 국내로 가져올 예정입니다. 최근 중동정세 불안으로 원유 수급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번 자원 도입은 국가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 보험 영업 손실이 1,890억 원으로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 영업 손익은 지난해보다 2,000억 원 넘게 나빠지며 2020년 상반기 이후 처음 적자를 기록했고 대형 손보사 4사의 자동차 보험 누적 손해율도 작년보다 1.9%포인트 늘어난 84.5%로 악화했는데요. 보험업계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을 중심으로 경상 환자의 과잉 진료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방병원 1인당 치료비는 108만 원으로 양방병원의 3.1배 수준에 달했고 상급 병실료 편법 청구나 고가 MRI 촬영, 세트 치료 청구 등도 문제로 꼽힙니다. 인서울대학 진학과 수도권 이동이 더 이상 계층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OECD가 한국 청년과 부모 세대를 추적 분석한 결과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들은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보다 소득 수준은 높았지만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가능성은 과거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수도권 진입 자체가 부모의 경제력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의 높은 집값도 주요 장벽으로 꼽혔는데요.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에서 구입 가능한 주택 비율 2012년 32%에서 지난해엔 7%까지 줄었습니다. OECD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고요.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출발합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삐요삐요 SOS가 울리면 저희 머니특별시의 재무전문 구조단이 빰빠라밤 하고 출동하는데요. 오늘의 출동지는 경기도 여주라고 합니다. 우리도 팀장님께서 여주에 출동을 다녀오셨다는데 함께 해볼 이야기 주제는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요. 남의 일로만 생각했던 암 진단. 내 가족 현실이 된 순간 보험 준비를 다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0: 예.
1: 가족이 큰 질병을 겪고 나면

0: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내 보험은 괜찮을까? 맞아요. 이런 고민이에요.
1: 맞아요.
0: 근데 오늘은 변화하는 암치료 환경에 맞춰서 내 보험을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요즘 뭐 암을 치료하는 신기술들도 참 많이 나오고요. 특히나 뭐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자주 발병하는 질병 순위에도 꼭 들어있기 때문에 암에 관련된 보험, 보장, 보안 뭐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귀 쫑긋쫑긋 메모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 4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지금 남편 그리고 제 남동생이랑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저에겐 가족이 동생 하나뿐이거든요. 다행히 남편이 친동생처럼 잘 보살펴주고 동생도 매형을 친형처럼 따르며 의지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 바쁜 남편을 대신해서 우리 동생이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준 덕분에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는데요. 평화롭던 저희 가족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온 건 지난해 남편이 건강검진을 받고 온 날이었습니다.
3: 여보, 나 왼쪽 신장에 한 4cm 정도 되는 혹이 있다고 하는데 정밀검사 받아봐야 한대. 의사선생님 표정이 썩 좋지가 않네. 혹시 이거 악성종양이면 어떡하지?
0: 당신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건강관리 얼마나 잘해왔어. 근데 뭐 설사 암이라고 해도 요즘 치료법이 얼마나 좋은데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으니까 정밀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아무 생각하지 말고 마음 편히 먹자, 응?
2: 아, 암이 아니길 애타게 기도했지만 정밀검사를 해보니 안타깝게도 남편의 혹은 악성종양이 맞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요. 다행히 빠르게 발견한 덕분에 로봇 수술로 종양을 제거했고요. 현재는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 이어 남편까지 부부가 연달아서 암 진단을 받고 큰 치료를 겪다 보니까 이제는 동생 걱정이 가장 커지더라고요. 가족이 직접 암을 경험하고 나니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동생의 보험을 점검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상담 신청 드려봅니다.
1: 라고 오늘은 경기 여주에 사시는 우리 40대 청취자분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민 상담 신청 너무너무 잘해주셨고요. 우선 환영하고요. 이렇게 한 가족 안에서 연달아 암 진단 받고 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 누구라도 충격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이걸 계기로 보험과 건강에 더 관심을 갖고 점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3: 맞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력이 생긴 이후에 혹시 나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보험 점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1: 예.
3: 2년 전엔 청취자님이 유방암 진단을 그리고 최근에는 남편분이 왼쪽 신장에 약 4cm의 악성 종양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1: 네.
3: 다행히 조기에 발견돼서 로봇 수술을 잘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1: 네. 요즘 그 로봇 수술 많이들 받으신다고 들었는데 이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면서요?
0: 네. 비용이 뭐 병원마다 조금 천차만별이긴 한데
1: 네.
0: 그 로봇 수술 비용 자체는 실손 의료비가 가입되어 있으면 일부 보장은 돼요. 근데 자기 부담금이 아시다시피 세대별로 달라서 큰 금액이 들어가는 의료비가 지출될 수 있거든요.
1: 예.
0: 그리고 자신이 내야 되는 부담금액이 뭐 몇백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천 단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술비 보장을 따로 잘 준비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사연 들어보니까요. 우리 청취자분께서 지금 제일 걱정하고 계신 부분이 바로 너무너무 아끼시는 남동생분의 보험 준비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팀장님께서 직접 만나서 보장도 점검해 주시고 상담도 해 주셨다고요?
3: 맞습니다. 먼저 남동생분의 보험 가입 현황부터 살펴봤는데요. 작년에 전화로 가입한 10년 갱신형의 보험료는 45,000원이었고요.
1: 예.
3: 2대 진단비와 각종 수술비로 구성된 보험 한 건과 완납된 보험 한 건을 포함해서 총 5건의 보험이 모두 한 회사에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회사의 4건의 상품으로 보험료는 25만 원, 그리고 한 건의 갱신형을 포함하면 총 보험료는 29만 원 정도였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보험이 그 거의 다 그 모두가 다 한 회사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0: 하셨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뭐한 곳에서 가입을 하면 뭐 묶어서 뭐 할인이 있다거나 뭐 관리하기가 쉽거나 뭐 그런가요?
1: 할인 혜택은 있으면 뭐 좋겠지만
0: 예.
1: 그런 건 아닐 거고.
0: 딱히 없죠?
1: 네. 같은 보험회사 뭐 가입하면 사실 좋은 점 생각해 보면 뭐 보험금 청구가 조금 편할 것 같네요. 뭐 들었는지 생각을 안 해보셔도 되니까. 근데 딱히 뭐 장점이라고 해야지 해
0: 해봐야
1: 본가요?
0: 뭐그
1: 예,
0: 정도다.
1: 뭐 생각나는 게 없네요.
0: 보험금 청구할 때
1: 예.
0: 조금 편하다. 뭐이 정도 장점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보험을 그 모두 같은 회사로 가입을 해 두셨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또 주의해야 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1: 일단 뭐 동일 보장이라고 한다면 회사마다 보험료가 조금 다양할 수도 있고 상품이
0: 그렇죠.
1: 다양해요.
0: 예.
1: 한 회사, 뭐 같은 회사 선택하신다면 각 담보별로 회사별로 보험료 비교가 없으셨을 것 같고,
0: 네.
1: 그러면 어쩌면 조금 비싸게 가입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죠.
2: 조금 예를 들면 운전하시는 분들은 매년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시는데요.
0: 네.
2: 올해는 A 보험사에 가입한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낼 수도 있고, 내년에는 B 보험사에 가입한 사람들이 사고를 더 많이 낼 수도 있는데요.
0: 예.
2: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가입하는 이 자동차 보험료도 매년 회사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서 비교를 하고 가장 싼 보험사로 가입을 하는 겁니다.
0: 그렇죠. 이렇게 매년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도 우리 청취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입할 때마다 이 회사 저 회사 보험료 비교해보고 그때그때 따져서 선택하시잖아요. 그런데 건강보험의 경우는 10년, 20년 그 이상 유지하게 되는 그런 그 장기적인 상품인데 이런 상품을 아무런 비교 없이 그냥 한 회사 안에만 넣어둔다면 이건 오히려 굉장히 불리해질 수도 있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남동생분이 가입해둔 보험들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던가요?
1: 네, 운전자 보험이 일단 두건 있고요. 실손이 들어있는 종합보험에 뇌졸중 진단비 2천만 원, 일반 후유장애, 상해 후유장애가 5천만 원이 들어있고요.
0: 네.
1: 보험료가 8만 6천 원이었거든요.
0: 네.
1: 근데 이 상품은 4년만 더 내면 실손 보험료 빼고 납입이 종료가 되는 상품이었어요. 그래서 간혹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실손이 들어있는 종합보험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몇
0: 예.
1: 분들이 이해를 잘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세요.
0: 뭐 어떻게 이해를 잘못하시나요?
1: 네, 실손이 들어있는데 기본 보장이 그러니까 다른 실손을 제외한 다른 특약들이 20년 납 100세 만기로 되어 있는데
0: 예.
1: 모든 게 20년 납입을 하면 나는 보장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실손도 납입 끝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거든요.
0: 예.
1: 근데 실손 의료비가 갱신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시는데 이
0: 네.
1: 갱신의 의미를 잠깐 깜빡하시는 경우라고
0: 그러게
1: 생각해요.
0: 여러분, 그렇게 갱신송을 많이 불러드렸는데도
1: 네.
0: 말이죠. 예, 그래서요.
2: 네, 그 사연자분도 10년 갱신형 그 상품에 하나 가입하고 있어서 갱신형과 비갱신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2: 갱신형은 가입 시점에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비갱신형은 가입 시점에 보험료가 갱신형보다는 높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는 것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시죠?
0: 그쵸. 요즘 그 제가 불러드리는 거 있잖아요. 혹시 이게 갱신이면 보험료가 가만있지 않을 거야.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갱신형은 보험료 가만있지 않습니다. 갱신 시점마다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요. 그쵸?
1: 너무 이 노래 때문에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가입할 당시의 보험료는 사실 납입 여력에 따라서 갱신형 보험을 선택을 하실지 아니면 비갱신 보험을 선택할지는 기준을 따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0: 네.
1: 그런데 가입 시전에 보험료 조금 저렴하다고 해서 갱신형만 고집을 하시면 소득 단절되는 노후에는 정말 보험 사실 필요한 시기잖아요.
0: 예.
1: 이때는 보험료 높은 보험료로 유지가 그때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미리 조금 더 높은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자고 저는 항상 늘 말씀드리죠.
0: 예. 그 밖에 말이죠. 우리 스튜디오에 잠깐 이 뒷프로그램 담당하시는 이 모경래 PD님께서 아, 요즘 뭐 기쁜 일도 없는데 저렇게 분위기 올리는 것도 참 대단하다. 뭐 이렇게 하고 가셨다는데요. 예, 뭐 이렇게라도 해서 뭐 저도 한번 웃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한번 스트레스 푸시면 의미가 있죠, 뭐. 예. 계속해서 보험 내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주신 청취자분께서도 운전자 보험이 두 건이나 가입돼 있으신데 하나는 그 상해 담보로 구성돼 있고 뭐 하나는 운전자 담보로 구성돼 있고 뭐 그런 상황인가요?
2: 한 건의 운전자 보험에는 상해 수술비, 일반 상해 후유장애, 상해

0: 등 이런 상해 담보와 운전자 비용 담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동차 부상 치료비 50만 원이 있고 보험료는 3만 원이었습니다. 또 다른 운전자 보험은 여기에 부족한 비용 담보, 즉 스쿨존 내 교통사고 담보와 6주 미만 사고 처리 지원 담보 등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비용으로 12,000원을 내고 계셨습니다.
1: 그러면 운전자 보험은 그대로 이렇게 두 건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한 건으로 가져가시게끔 뭐 변경을 해주시나요?
2: 일단은 이제 사례자분 의견을 들어보니까 자기 부상 치료비, 그러니까 50만 원은 지금은 가입을 할 수가 없고 지금은 한도가 30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운전자, 자기 부상 치료비 50만 원 들어있는 거는 유지를 원하셨고요. 12,000원 납부하고 있는 운전자 보험은 정리를 하고 처리지원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한도를 2억 원까지 올리고 6,000원 정도의 보험료로 다시 가입을 도와드렸습니다.
1: 이게 그냥 뭐 다달이 내는 매달 보험료만 따져보면 뭐 몇천 원 차이 이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이런 디테일이 바로 전문가분들의 손길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다음으로 10년 갱신형의 2대 진단비와 각종 수술비를 가입하고 있는 상품은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장단점을 잘 설명드리고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 상품으로 넓은 범위의 2대 진단비와 질병상해 수술비, 1호종 수술비와 N대 질병 수술비까지 모두 넣어서 97,000원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1: 자, 그럼 마지막 한 건의 보험도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어떤 구성으로 돼 있는 보험이었는지 궁금합니다.
2: 오늘 사실 제일 고민이었던 암보험이었거든요. 20년 날 100세 만기 암보험인데, 6년 정도 납입하고 있는 상태인데, 암 진단비가 4천만 원, 수술비가 200만 원, 재진단하니 1천만 원,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비가 500만 원 구성이 되어 있어서, 보험료가 11만 8천 원 납부 중이셨어요.
1: 지금까지 설명해주신 내용만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문제될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2: 그렇죠. 문제는 없죠. 근데 보험은 숫자보다 내용을 봐야 되잖아요. 지금 오늘 고민하셨던 부분이 사실 암 치료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그런 부분이 고민이다 로고 주셨는데, 맞아요. 그 예전에는 수술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뭐 표적 항암이니 면역 항암이니 뭐 중입자 치료니 이렇게 치료 방법이 많이 다양한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현재 판매 중인 상품 중에서 여러 회사 암 보험을 비교를 했을 때 보험료도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고 보장 범위도 넓은 상품으로 대안이 있어서 조정을 도와드렸거든요. 일단 뭐암 진단비는 5천만 원을 올리고 다빈치 로봇술 그리고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를 조금 올려가지고 2천만 원,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를 7천만 원, 그리고 비급여.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 암주요 치료비를 2천만 원까지 넣어서 월보험료 12만 원으로 조정을 도와드렸습니다.
1: 그렇군요.
0: 현재 사연자님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암보험 쪽이었는데요. 진단금도 올리고 최근 암 치료 방법에 대한 부분을 다 준비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해 하셨고요. 근데 우리가 그 암보험을 리모델링 할때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1: 또 나오나요? 막간 꿀팁 여러분 메모 메모 준비 준비 해주시고요. 암보험 리모델링 할때 주의해야 할점 뭔가요?
2: 청취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사실 조금 알고 계신 내용인데, 보험 가입 연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증권 봤을 때 가입 연도가 2007년 이전 보험이다 하시는 분들은 일반 암 진단에서 서술 부분을 잘 읽어보시길 말씀드리는데, 증권에서 일반 암이 있고 그 아래 유사암이라든지 소외암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갑상선암이 적혀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세 가지가 있다면 좀 흔히 많이 걸리는 갑상선암이 일반 암에 포함이 돼서 보험금을 만약에 걸린다면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1: 오,
2: 있죠.
1: 예.
0: 현재는 갑상선암이 유사암으로 일반 암의 20% 정도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2007년도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은 이 일반 암에 갑상선암이 포함된 상품도 있기 때문에 암보험 리모델링 할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출시된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는 유사암으로 분류된 갑상선암이나 이 경계성 종양도 일반 암과 구분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유사암 진단비가 조금 부족해서 걱정이신 분들에게는 중요한 대체 담보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1: 오늘은 가족들의 암 진단을 계기로 해서 동생분 보험을 팀장님들과 함께 전문가와 함께 하나씩 점검해보고 실제로 어떻게 리모델링이 진행됐는지 우리가 그 과정을 좀 함께 살펴봤는데요. 기존 보험 중에서 좋은 보장들은 뭐 당연히 그대로 유지해 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불필요하게 겹치는 보장은 정리를

하셨고요. 갱신형 특약의 경우는 이 갱신형이라는 게 아까 또 노래 불러드렸죠. 보험료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노후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비갱신형 중심으로 경제적 부담

0: 묻고 싶은 질문 문자 또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환영입니다. 2037님께서 TBS의 간판 여신 연디 반가반가. 저도 한 보험회사에서 다 들었는데요. 그냥 귀찮아서요. 하셨거든요. 혹시 우리 팀장님들 2037님께 혹시 뭐 해주실 만한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냥 좀 번거롭다 보니까 한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다 드셨답니다.
1: 2037님 걱정 안 되세요? 저 같으면 조금 비교해보고 조금 나이가 몇 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분석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0: 네. 보험 분석 받아보시고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또 함께 또 합리적인 리모델링도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정현 팀장님 왜 아무 말도 안 해주세요? 왜?
2: 한 회사에 가입 했다는 내용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는 대로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한번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다고 합니다. 혹시나 우리 2037님을 비롯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뭐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 전문가와 함께 보험 상담 필요하신 분들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여러분 상담 두 글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무진의 살다 보면 이 노래 듣고요. 저희는 2부로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소비자 민원실 문을 활짝 열고 오늘도 업무를 시작해 보렵니다. 오늘 함께 볼 첫 번째 민원은 3728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얼마 전 지인이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MRI 검사를 했는데 열공성 뇌경색이 발견됐습니다. 의사에게는 분명히 뇌경색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진단서에도 뇌경색 코드가 적혀 있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네요. 뇌경색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왜 대체 왜 뇌경색으로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라는 이런 안타까운 고민상담 민원 넣어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그 도움을 드려야겠죠. 병원에선 분명히 뇌경색이라고 했다. 진단서에도 그 코드가 적혀 있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이거 보장 안 됩니다. 이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왜 이렇게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1: 네, 실제로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같은 병인데 왜 보험금이 안 나오냐고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0: 네.
1: 사실 보험에서는 이 병명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있는데 바로 질병 분류 코드입니다.
0: 이것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참 복잡하고 질병 분류 코드. 이건 뭐 어떻게 보는 건가요?
2: 생각보다는 그렇게 또 어렵지 않은데 우리 네. 진단서 받으신 거나 처방 좀 보시면 알파벳하고 숫자 적혀 있잖아요.
0: 맞아요.
2: 그게 질병마다 붙는 주민등록번호 사람처럼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네네. 그래서 이 사람마다 이게 주민번호가 다른 것처럼 질병들마다 코드가 붙어 있다. 그렇다면 이 질병 분류 코드가 실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어떤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네요.
1: 맞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은 J, 위장 질환은 K, 그리고 뇌와 심장 같은 순환기 질환은 I 코드를 사용하는데요.
0: 네.
1: 보험에서도 바로 이 코드를 보고 보험금을 지급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겁니다. 보험 약관에는 어떤 질병 코드를 보장한다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뇌출혈은 I60부터 I62, 그리고 뇌졸중은 여기에 I63인 뇌경색까지 더해서 보장을 하고
0: 네.
1: 가장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I60부터 69까지 폭넓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이쯤에서 우리 잠시 좀 그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빠밤.
2: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0: 네.
2: 같은 MRI 검사 결과를 보더라도 의사에 따라서 질병 분류 코드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이러면 우리 병원이나 그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죠. 같은 사람을 똑같이 찍어서 같은 MRI 검사 결과를 가져갔는데 이게 질병 분류 코드가 다르게 진단이 되면 어떻게 믿고 병원 가서 검사를 받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머리가 아프거든요. 이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X. 아니에요? 제가 X였군요.
2: 네. 일단 이게 같은 검사 결과를 보더라도 의사 판단 기준에 따라서 진단 방식에 따라서 질병 분류 코드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2: 네, 이게 의학이 수학처럼 2 더하기 2는 1 더하기 1은 이렇게 항상 답이 정해져 있는 분야는 아니거든요.
0: 예.
2: 같은 MRI 환자라도 환자 증상이나 진료 기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0: 네.
2: 의사 진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 뭐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실제로 한 사람이 같은 자료 가지고 한 의사는 G45 일관성 허혈 발작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0: 네.
2: 어떤 의사는 I63 그러니까 뇌경색으로 진단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0: 그 알파벳도 달라졌네요.
2: 네. 이런. 환자 증상과 검사 결과를 함께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0: 네.
2: 간혹 이렇게 달라지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건 처음 알았네요. 그렇다면 그 우리 3728님 지인분처럼 열공성 뇌경색 뭐 이 열공성 뇌경색이란 진단을 받으셨다는데 같은 뇌

0: 구경색이라고 해도 뭐 이런 경우에 따라 질병 코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1: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건데요. 열공성 뇌경색은 뇌에 아주 작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이라고 하는데
0: 예.
1: 증상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 건강검진이나 MRI를 찍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사는 이를 아예 63, 뇌경색으로 진단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67, 기타의 뇌혈관 질환으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0: 그렇군요. 근데 또이 병원에서 내려준 바로 이 의학적인 진단, 이 진단서에 적혀 있는 이 내용과 보험회사에서 바라보는 보장 기준이랑 또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2: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보장 범위를 강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0: 맞아요.
2: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계약 당시 약관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의사 같은 경우는 최신 학회 진료 지침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0: 네.
2: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대폰을 쓰는데
0: 네.
2: 휴대폰은 최신 버전인데 보험 약관은 예전 운용 체계를 쓰고 있다. 이런 상황이랑 이렇게 비슷하게 해석을 하면 돼요.
0: 오, 비유가 뭔가 확 와닿았어요. 업데이트, 의학적으로 업데이트는 됐는데, 거기에 그 바로바로 발맞춰가지를 못하고, 약관은 아직 예전 버전에 머물러 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네요.
1: 네, 그래서 열공성 뇌경색처럼 경계에 있는 질환은 보험금 분쟁이 자주 발생을 하는 겁니다.
0: 아니, 그럼 보험회사에서,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 못 드립니다. 하면 끝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2: 절대 그렇진 않고요.
0: 네.
2: 보험회사 답변이 최종 판결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뭐 이렇게 조정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진단서하고 MRI 판독, 의무 기록을 다시 확인하고요.
0: 네.
2: 필요하면 담당 의사 소견을 객관적으로 준비하는 게 준비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한데
0: 네.
2: 보험금 분쟁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고요.
0: 네.
2: 네, 근거가 많은 사람, 근거를 잘 모으셔야 됩니다.
0: 목소리 그래도 조금 더 크면 조금 더 유리한 면은 혹시 없을까요? 네, 없는 것으로.
2: 그럼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0: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험금이 거절됐다고 해서 우리가 뭐 바로 좌절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2: 네, 맞습니다. 보험은 안 됩니다라는 말보다 왜안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0: 맞습니다. 그저 병명만 보고 무조건 안심하거나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 질병 분류 코드와 내가 가입해둔 담보를 함께 살펴보시고, 그래도, 좀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다 하시는 경우에는 또 우리 전문가들과 함께 또 상담을 통해서 실마리를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은 아는 만큼 내가 챙기고 지킬 수 있다고 하잖아요. 혹시나 보험금 나도 거절된 적 있는데 하시는 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에게 상담 신청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그 밖에 뭐 방송 내용 관련해서든 또는 뭐 가정경제 관련 어떤 내용에 대해서든 전문가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 내용 있으시다면 또 마찬가지로 샵 095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두 번째 민원 사연은요, 실시간 문자로 0715님께서 보내주신 질문 민원 사연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소화가 안 되고 복통이 있어서 병원에 다녀왔고요. 통원 치료를 6번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비 청구하려고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진료 날짜마다 질병 분류 기호가 다르게 적혀 있더라고요. 질병 코드가 다르면 각각 따로 청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한 번에 접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2: 어차피 청구를 하시게 되면은요,
0: 네.
2: 지금 수술이나 입원 받으신 경우는 아닌 것 같고,
0: 네.
2: 진료 상세 내역서라는 게 있잖아요.
0: 네.
2: 그걸 보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그 심사관이 판단을 해요. 그러면 이제 받으실 거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진료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어차피 횟수별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0: 네.
2: 한꺼번에 다, 요청을 하셔서
0: 네.
2: 처리를 하셔도 그 보험사에서는 그 의료 행위별로, 날짜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한꺼번에 하셔도 무난하실 거로 봅니다.
0: 크게 걱정 안 하셔도
2: 네.
0: 된다. 질병 코드가 매일매일 달랐다고 해도 한 번에 모아서 접수를 하시면 보험금 받는 데는 큰 문제는 없겠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2: 네.
0: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민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이런 질문 문자도 와 있군요. 자, 뇌혈관에 드는 보험은 어떠한 뇌경색 과 뇌출혈이 보장되나요? 라고 뇌혈관 관련 보장에 대해서 또 이런 간략한 질문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1: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아예 60부터 아예 67까지, 69까지
0: 네.
1: 보장이 되는 거다 보니까
0: 네.
1: 어떠한 뇌출혈이든 어떠한 뭐 뇌경색이

0: 뇌졸중이든 뇌졸중이든 다 보장이 가능한 겁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뇌혈관질환 진단비로 가입이 되어 있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1: 예. 그 어쨌든 그 뇌혈관 전체를 보장해주는 그런 상품이 뇌 쪽에서는 가장 범위가 넓다.
0: 맞습니다.
1: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겠죠. 네. 자, 다음 민원으로 또 바로 넘어가 볼게요. 8912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저는 68세 남성입니다. 30년 전에 가족을 위해 종신보험 하나를 가입해서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기존에 가입한 종신보험도 가능한 건지 또 사망보험금을 미리 받으면 나중에 가족들이 받을 보험금은 얼마나 줄어드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 민원도 넣어주셨습니다. 사망보험금을 미리 당겨서 받으면 나중에 우리 가족들이 받게 될 보험금이 줄어드느냐? 뭐 이거네요.
2: 그 사망 유동화 정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거든요. 이게.
1: 네.
2: 네. 네. 이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2025년 10월부터 일부 생명보험사에서 시행이 이미 됐고요.
1: 예.
2: 근데 이제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 시행 중인데 사망보험금을 사망 이후가 아니라 생존에 있는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1: 네네.
2: 근데 원래 종신보험이 사망보험금은 피해자가 피보험자가 사망을 했을 때 받는 거잖아요.
1: 그렇죠.
2: 그럼 누가 받아요? 가족이나 상속인에게
1: 그렇죠.
2: 지급이 되는 건데
1: 예.
2: 이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생전에 내가 연금처럼 미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겁니다.
1: 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책. 원래는 자녀나 가족들을 위해 준비했던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만약 필요하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노후생활비로 활용할 수도 있게끔 이렇게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도 있게끔 그렇게 조정을 한 정책이다 이거죠?
0: 맞습니다. 이 정책이 나온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노후소득 부족 때문인데요.
1: 네.
0: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 노후 생활비에 대한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가운데 매우 높은 수준인데요.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역시 노후 적정 생활비의 약 32.7% 수준에 불과해서 이 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1: 네.
2: 네,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고령층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신보험을 노후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 건데요.
1: 네.
2: 기존에는 사망 후에 가족에게 지급되던 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아서 생활비로 활용을 하고요. 동시에 일정 금액은 사망보험금으로 유족에게 남겨둡니다. 그 사망보험금은 유족에게 보상이 가능하도록 유지할 수 있다는 그 점에서는 지금 이제 질문 주신 것처럼 관심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1: 그렇겠네요. 그래서 8912님께서도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기존에 가입했던 종신보험은 모두 다 가능하냐, 대상이 되느냐, 어떤가요?
0: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동화 재원이 되는 이 해약 환급금을 안정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상품은 제외가 되는데요.
1: 네.
0: 대표적으로 변액종신보험은 대상이 아닙니다.
1: 왜요? 변액종신보험은 왜 안 돼요?
2: 일단 변액이잖아요. 액수가 변한다는 거죠.
1: 아.
2: 그러면 보험료 일부를 우리가 투자하는 상품이에요.
1: 네.
2: 그래서 이 투자해서 운용되기 때문에 투자 성과에 따라서 충분히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는 상품이라는 말이에요.
1: 그럼
2: 투자 수익 좋지 않으면 유동화를 신청하는 시점에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 적용이 당연히 어렵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같은 이유로 금리 연동형 종신보험도 제외가 되는데요.
1: 네.
0: 이 금리 확정형은 예정이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환급금 규모를 미리 예측할 수 있지만 금리 연동형은 시장 금리에 따라 적립금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환급금 규모를 미리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판매됐던 그 단기납 종신보험 있잖아요.
1: 네.
0: 이것도 역시 이번 유동화 대상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1: 그렇다면 지금 짚어주신 것들 있잖아요. 변액 종신보험, 금리 연동형 종신보험, 또 단기납 종신보험. 얘네들만 제외하고 그럼 나머지 사망보험은 다 가능할까요? 제발.
2: 죄송해요. 아니에요. 내가
1: 그렇군요.
2: 왜 죄송하지? 네. 네. 사망보험금이라고 해서 모두 가능한 건 아니고요.
1: 네.
2: 우리 뭐 종신보험 때문에 정기보험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1: 네.
2: 정해진 기간 동안 사망보장을 해주는 정기보험도 안 되고 그리고 일반 사망이 아닌 상해 사망보험금이나
1: 네.
2: 재해 사망보험금 역시
1: 네.
2: 유동화 대상은 아니고요. 보험금 지급이 확정적인 종신보험과 달리 지급 그 여부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는 유동화 재원으로 활용하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1: 아, 그렇다고 합니다. 이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설명해 주신

0: 것처럼 변액 종신 보험, 금리 연동형 종신 보험, 단기납 종신 보험, 그 외에도 정기 보험, 상해 사망 보험, 재해 사망 보험 이런 어떤 이런 경우들은 유동화 대상이 아니라는 거 메모 메모 꼭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궁금한 부분이 사실 남았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1: 네, 이 사망 보험금을 유동화하면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비과세 연금 형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0: 네.
1: 금융위원회가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30세 사망보험금 1억 원, 그리고 예정이율 7.5%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고 매월 8만 7천 원씩 20년간 보험료를 납입한 가입자가 70세 사망보험금의 90%를 유동화한다면 20년 동안 매달 약 26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아하. 네, 이를 뭐 연간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네. 약 314만 원씩 20년 동안 총 받는 게 6,283만 원 받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는 2,088만 원인데
0: 네.
2: 약 3배에 가까운 금액을 수령하면서 1,000만 원은 사망보험금으로 그대로 남겨둘 수 있다는 좋은 정책이 되는 거죠.
0: 그러게요. 지금 예로 들어주신 그런 사례만 보면 꽤나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유리하게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종신보험 가입자가 이런 비슷한 수준으로 잘 받을 수 있을지 이것도 제발 제발 예, 많이들 그러실 수 있길 바라면서 여쭤봅니다.
1: 전혀 그렇진 않고요.
0: 아하, 예.
1: 다만 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예시인데요.
0: 네.
1: 아까 예정이율 7.5%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상품이 전혀 없습니다.
0: 없어요?
1: 없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유동화 비율이나 뭐 지급기간, 신청 당시 나이나 가입한 보험 상품, 예정이율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0: 네.
1: 이 같은 사망보험금이라도 보험회사와 상품에 따라 수령금액 차이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2: 네,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점이요. 이 제도 자체가 고령층의 노후 생활비 지원을 위한 정책이라는 건데
0: 네.
2: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을 수는 절대 없거든요. 그리고 종신보험 몰래 목적은 유족한테 사망보험금 상속인 부분이잖아요.
0: 네.
2: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망보험금을 전부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0: 음흠.
2: 일정 금액은 반드시 사망보험금으로 조금은 남겨둬야 되고요. 유동화는 최대 사망보험금의 최대치는 90%까지 가능합니다.
0: 네.
2: 그리고 연금 지급 방식과 유동화 비율도 본인의 필요에 맞춰서 선택은 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0: 네, 그렇군요. 가족을 위해 준비해뒀던 종신보험을 노후 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에 대해서 이 시간 좀 알아봤는데요. 모든 종신보험이 다 가능한 건 아니다. 아까 정리를 해드렸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관련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우리 집도 한번 활용해볼까 하시는 분들 전문가 상담 필요하시다거나 또는 뭐 다른 어떤 주제로든 보험 상담 전문가와 함께 점검 필요하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또 실시간으로 8500님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저 삼별 그 삼별 회사 아시죠? 삼별 예 삼별 실비 들었는데요. 지금 폐암 항암 중입니다. 이번에 그 새로운 약이 있는데 실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은 엔허투입니다. 엔허2라는 그런 새로운 약을 이제 복용하게 되셨나 봐요. 이게 실비로 그 커버가 가능한지 그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혹시 뭐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1: 이건 뭐 심사과에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0: 예.
1: 아마 예상하기로는 비급여로 조금 예상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치료를 입원해서 하시는 건지
0: 예.
1: 통원에서 하시는 건지에 따라서 또 보상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0: 예.
1: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좀 더 구체적인 상의가 필요할 것 같다. 아닌 게 아니라 또 우리 8500님께서는 상담 신청도 그 원하신다고 또 추가 문자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자세한 내용 우리 출연한 전문가분들과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게끔 저희 제작진이 방송 끝난 후에 계속해서 이어서 연결해서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오늘 우리 또 돈 되는 정보들 많이 많이 나눠봤는데요. 오늘 방송에서 다른 건 몰라도 뭐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자. 원포인트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원포인트 홍하나 팀장님.
2: 네. 암은 치료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0: 네.
2: 보험은 점검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2: 그래서 오늘의 치료도 보장 가능한지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원포인트 최정현 팀장님.
1: 네, 이 보험은 많이 가입하는 것보다 지금 치료 환경에 맞는 보장을 그리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최정현 홍하나 팀장님 보내드릴게요.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오! 잠시만이라고요? 예, 뭔가 뭐 다른 내용이 남아 있습니까? 예, 밖에서 우리 제작진들이 잠시만을 외쳤어요. 스톱, 스톱. 예. 그 오늘 진짜로 문자창 보니까, 와, 오늘 문자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고, 상담 문의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9709님께서도, 그 가입돼 있는 보험들 저도 체크받고 싶습니다. 상담, 뭐 이렇게 상담 신청해 주셨고요. 그, 요즘은 보통 그 어떤 문의가 좀 많이 들어와요? 두 팀장님들께서 상담을 가보시면?
3: 요즘 진짜 오늘 뭐 암 주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0: 네.
3: 암에 대해서 새로운 치료법이 나왔다. 이런 치료법도 있더라. 뭐 표적도 있더라. 주입자 치료도 있더라. 근데 나는 그런 게 없는 것 같다.
0: 네.
3: 그리고 주위에서 보니까 암은 많이 걸렸는데 치료비가 너무 들더라.
0: 네.
3: 이런 걸 저희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네. 걱정을 해서 문의를 많이 해주세요. 기존에.
0: 오, 그런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시는군요. 네. 그러면 그러한 니즈에 또 맞춰서 상담이나 설계가 진행될 텐데 뭐 어떤 방식으로 잘 맞춰주시는지.
1: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험 가입 순서를 일단 강조를 좀 해드리는데요.
0: 네.
1: 실비, 그 다음에 중대한 3대 질환 진단비, 그 다음에 수술비와 치료비,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진단비가 이제 보험료가 비싸잖아요.
0: 네.
1: 그리고 1회밖에 지급이 안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0: 네.
1: 말씀드린 그 치료비 쪽으로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렇게 정말 그 수많은 상담 경험 또 설계 경험 가지고 계신 우리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머니특별시 앞으로도 여러분들 본방사수 계속 해주시고요. 계속 잘 청취 부탁드리면서 상담 요청도 또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상담 신청 문자를 많이들 주셔서 예 굉장히 저도 감사하고 뿌듯한 마음이네요. 여러분 샵 0951번으로 우리 재방송 시간에도 가능하니까요. 앞으로도 상담 신청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장님들 보내드리겠다고 인사 다 해놓고 이렇게 또 질문도 드리고
3: 붙잡아주셔서 감사해요.
0: 하지만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 진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중에 혹시 또 놓치신 내용 있으시다면 내일 아침 9시에 재방송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다는 부분도 안내드리고요. 끝곡으로는 IOI의 갑자기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아나운서 강지연이었습니다. 9시 1시 머니특별시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0: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5: TBS 교통정보
6: 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 서강대교 부근 4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반대 구리 방면으로는 월드컵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 내 2차로에서 추돌 사고로 가양대교에서부터 밀립니다. 이후로도 서강대교에서 마포대교, 원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어렵고 영동대교 부근 5차로에서는 녹지작업이 있어서 성수대교 이전부터 정체가 됩니다.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면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인데 반대 하남 방면으로는 월드컵대교 부근 4차로에서 작업 중이라 불편하고요. 여의상류에서 한강대교까지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면으로는 충주분기점 부근 중원터널 안 1차로에서 화물차의 추돌 사고로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라 뒤로 2km 구간 밀립니다. 이후로도 여주분기점 일대 정체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데 최강일구입니다. 미역에 뿌린 소금, 배추에 뿌린 소금, 똑같은 소금이라도 어디다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효과는 완전히 달라진답니다. 미역에 뿌리면 팔팔 살아나고 배추에 뿌리면 시들시들 죽어버리는데요. 그 인생도 마찬가지라네요. 내 인생의 소금은 어디에 뿌려졌는가 늘 점검하면서 살아야 한답니다. 자, 그럼 이 더운 여름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다 흘린 땀, 그 속에서 나온 소금은 어떤 소금일까요? 몸에서 나오는 소금은 참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겠죠. 몸은 힘들지만 팔팔 살아나게 하는 소금입니다. 이 불볕더위 속에서 또 한 주를 잘 살아낼 우리 모두에게 미리 박수를 보내자고요. 7월 27일 월요일 시동 가셨습니까? 좋은 음악 꼭 알아요.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신용 줄리엣

첫 곡으로는 신유의 줄리엣이라는 노래 들었습니다. 신곡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래네요. 옛날에 있었던 노래입니까? 노래 재밌네. 로미오의 사랑을 받아줘라 줄리엣.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허위 발언 유포 1심 선고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뉴스 전문 채널 두 군데에서 동시에 지금 법정 라이브로 지금 중계방송을 하고 있네요. 오늘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이 선고가 돼서 계속해서 당선 무효형이 최종 확정이 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20대 대선 때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397억 원은 국민의힘의 전체 재산이 한 뭐 1000억인가 1100억인가 되는데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 된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허위 발언 내용이 뭐냐? 예, 두 가지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 시절에 기자들 앞에서 또 언론 앞에서 했던 얘기인데 뭐냐면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는 거. 두 번째는 윤대진 검사의 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의혹을 부인했던 거. 나 소개한 적 없다.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 지금부터 2시부터 이 판결문 낭독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언제인가요? 한 3시 되나요? 오늘도? 모르겠습니다. 2시 반쯤 들리는지. 예.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오늘 최근 국회 상임위 배정 결과에 항의하면서 정정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권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한 뒤에 권 의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일 징계 절차 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권영진 의원은 지난 23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이었죠.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에 불만을 품고서 정점식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멱살을 잡았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말리는 전 원내대표 송원석 의원과 몸싸움을 또 벌이기도 했다고 하고요. 권영진 의원은 행안위 간사로 배치가 됐는데 본인은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정보위원회 간사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멱살잡이를 했다 이런 얘기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했답니다. 사실상 사의를 물러나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정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과의 결이 좀 다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전국 광역기초단체장 중에 가장 적은 44표 차이로 당락에 갈렸던 경남 통영시장 선거 있었는데요. 재검표가 오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표 당시에 투표지 분류규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인데요. 전체 투표용지를 일일이 사람 손으로 확인하는 수작업 검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 초중고등학생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봤더니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1위는 뭐가 된지 아십니까? 운동선수래요. 중고등학생에서는 선생님, 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초등학생 진로교육 현황조사 보고서 내용이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게 운동선수, 손흥민이나 뭐 프로야구 선수 그런 거를 뜻하는가 봅니다. 대한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인단이 기존 300명 이내에서 1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300명 이내에서 1만 명 이상. K축구혁신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박지성 공동위원장 주재로 4차 회의를 열었는데요. 선거인단을 1만 명 규모로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기사 보셨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서울 청계천에서 대낮에 목욕하는 여성의 뒷모습이 포착이 된 건데요. 민소매
원피스 입은 한 중년 여성이 청계천변에 앉아서 몸을 씻고 있습니다. 뭐 바가지 같은 걸로 실제로 좀 목욕탕에서 하는 것 마냥 참 민망합니다. 그 자기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때도 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던데 그 발 옆에는요, 믿기 힘들겠지만 준비해온 빗누 이런 목욕 용품까지 꺼내놨어요. 주변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그러거나 말거나 홀로 목욕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청계천에 등장한 역대급 빌런이다 이런 제목으로 확산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야, 이 만약에 산골 계곡 아무도 안 보는 산골 계곡이라면 그렇다 하겠지만 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또 공공 시설인데요. 아, 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네요.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 힘든 장면인데 누리꾼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입을 맞습니다. 청계천은 외국인도 많이 찾는 곳인데 부끄럽다 이런 반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몇 가지 뉴스 소개해드렸고요. 나눔 선물 이제 시작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돈가스 PD가 출제하는 돈가스 퀴즈부터 시작해서 나눔 선물 적으시고 샵 0951로 저희들한테 보내시면 당첨자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스 PD가 오늘하고 이제 내일까지밖에 안 나오는데요. 네, 오늘 어떤 퀴즈를 재밌게 내주고 갈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들어보겠습니다. 나미의 노래입니다. 가까이 하고 싶은 그대.

자, 돈가스 퀴즈 시작합니다. 네, 샵 연구 오일에다가요. 네, 먼저 가스 퀴즈 정답 적으실 거고 25가지 나눔 선물 하나 적으실 거고 세 번째 나눔 선물 누가 하고 나누겠다 세 가지 적어서 샵 연구 오일로 문자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당첨자를 저희가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스 퀴즈부터요. 아까 제가 뉴스 몇 가지 전해드리면서 이런 말씀드렸죠. 어떤 여자가 이 겨울에서 목욕용품까지 갖다 놓고 이거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셔야 돼, 정말 영상. 목욕용품까지 갖다 놓고 목욕했다 그랬잖아요, 영상에. 참 세상에 이런 일입니다, 정말. 예,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장면인데. 자, 퀴즈가 이겁니다. 이 여성이 백주 대낮에 목욕을 했습니다. 이 개울 이름이 어딥니까? 때까지 벅벅이 그랬는데 종로에서 시작해서 중구관통에서 중랑천까지 흘러가는 개울이죠? 요 개울 이름이 뭐냐? 가 오늘의 가스 퀴즈네요. 자, 보기 두 개 올려놨어요. 1번 청계천. 청계천. 2번 난지천이랍니다. 난지천은 여기 상암동에 있는 거니까 아니겠죠. 네. 종로에서 중구에서 중랑천까지 간다니까 여기는 아닌 거고. 뭐 정답 뭐예요? 모르시면 그냥 1번 쓰시면 됩니다. 청계천이에요? 난지천이에요? 어떤 여성이 목욕을 한 개울이? 자, 그러면 적으시고 두 번째 25가지 나눔 선물 목록을 쫙 읽어드리겠습니다. 듣고 계시다가 나 이거 한번 받고 싶어. 적어주세요. 시작합니다. 서울 성북구 월곡역 인근의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삼산 식사권,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과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브라보 골프의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이나 행당동의 먹어봐 뒷고기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자연산 활미노 모듬의 2인분, 냉장고 속에 장독대 당아리에 김치 사각 항아리, 분당 야탑동 마켓 사라다 샐러드, 인터넷 강의 재미로 해서 중학생 수강권,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 본점의 매기 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 무역공사 홍삼진액,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 통통치킨의 파닭 한 마리, 오리 요리 전문점 봉오리의 오리볶음탕,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의 점심 특선 세트 2인분, 4주 28일의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지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우마을 한우골의 고기 모듬 세트 식사권, 이브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에 마시는 커큐민 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 선크림, 꽂히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 리필, 미친 양꼬치의 1인 2매 식사권입니다. 나는 선물 보내주고 계시는 청취자 사장님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눔 선물 보내주셔서 그나마 예, 나눔 선물 이런 코너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정말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나눔 선물 고르셨으면 이 나눔 선물 받으면 누구하고 이걸 나누겠다. 나 혼자 쓰겠다 해도 좋고요. 누구하고 누구를 위해서 이 나눔 선물을 받고 싶다. 세 가지를 쫙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샵 연고일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돈가스 퀴즈 정답 적으시고 25개 중에 하나 고르시고 세 번째 누구와 이 나눔 선물을 같이 하겠다. 세 가지를 적어서 샵 0951 아셨죠? 문자로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퀴즈만 가스 퀴즈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종로에서 중구에서 한대 앞 중랑천으로 흘러드는 서울의 대표적인 인공하천이 돼버렸죠. 이 하천 이름이 뭘까요? 1번 청계천, 2번 난지천. 난지천은 여기 마포구 상암동에 있으니까 아니겠죠? 네, 정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1번밖에 없겠죠? 네,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나눔 선물 받으신 몇 분이 후기를 보내주셨네. 소개합니다. 1353번님인데 TBS 최일구 허리케인 라디오와 오킴스 피부과 의원 덕분에 소중한 내 피부에 그늘막을 쳐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TBS 정상화와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오킴스 피부과에 네, 그 받으셨군요. 선크림. 네, 잘 쓰시기 바라고요. 1901번님은 안녕하세요. 여기 신대방 미용실이에요. 아, 지난번에 한번 이분 저 인터뷰하지 않았어요, 파블로? 몰라요? 맞죠? 네, 맞아. 신대방 미용실. 당첨된 올 인원 에센스 다음날 바로 배송 왔습니다. 엄마가 너무 좋아하세요. 정말 뜻깊은 선물이었습니다. 가스 PD님 꼭 컴백하시길 기원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자, 1901님 신대방 미용실 라디오 켜놓고 계신 거죠? 그 TV 있으면 TV도 켜놓으세요. 지금 다 TV도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의 문자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진웅이 부릅니다. 화무 11홍.

네. 화무 11홍, 건불 10년, 화무 11홍. 네. 이 TBS 이게 좀 빨리 좀 풀려야 되는데, 뭐. 화무 11홍이라는데, 뭐, 이거. 되는 게 없어요. 여기는 뭐 어떻게 된 게. 아, 참. 날은 더워지고요. 예. 자, 지금부터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첨자는 1216번님이에요. 축하합니다. 정답 1번 청계천입니다. 냉장고 속 김치 냉장고를 갖고 싶네요. 친구들끼리 여행 다닐 때 사용하고 싶어서 신청을 합니다. 고생 많은 TBS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김치 냉장고가 아니고요. 자, 청취자님. 정확히 설명드리면, 이 당아리에서, 당아리라는 회사에서 만든 김치용 사각 항아리입니다. 직육면체로 생겼고요. 크리넥스 티슈 통만큼 생겼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으로 만들어졌고요. 뚜껑은 플라스틱이 되어 있는. 그래서 냄새가 전혀 나지가 않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도. 그래도 뭐 여행 다닐 때 거기다 김치 넣어서 다녀도 될 거는 같습니다. 친구들끼리 1216님께 하여튼 냉장고 속에 장독대 당아리에 김치용 사각 항아리를 보내드릴게요. 그, 1216 청취자께서 친구들끼리 여행 다닌다, 이런 말씀 하니까, 제가 어제 그, 대학 동창 중에 모친상이 있어가지고요, 갔어요. 한, 7명, 한 시간 정도 낮에 잠깐 앉아있다가 헤어지긴 했는데, 그 친구들이죠, 예. 60년생들. 뭐, 66살, 예. 공통된 주제가, 대화의 소재가 뭔지 아세요? 예. 어머니 요양원을 보내느냐, 요양병원을 보내느냐, 요양원은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고, 네. 아, 이런 얘기밖에 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또. 다들, 예, 어머니들 이제, 예, 나이들 차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보니까요, 제가 지공대사 아닙니까? 지하철 공짜로 타고 다니는 대사인데, 뭐, 제 친구들 다 똑같이 이제 지공대사가 됐는데, 이 보니까, 저는 어제 처음 알았어요. 서울시민 지공대사하고, 저 같은 경기도 지공대사는 카드가 다르더라니까? 경기도 거는 자주색이에요. 농협에서 저를 발급받았는데, 근데 여기에는 그 팀원이 기능이 없거든요? 그, 버스 타려면은 휴대폰에 팀원이 이거를 태깅인가? 이거 해야 되잖아요. 틱 되는 거 별도로. 근데 서울 시민의 지공대사들 카드는 파란색이더라고요. 신한은행에서 발급을 해줬어요. 예. 그 여기에는 팀원이 기능이 있어가지고 요 한 장에 다 된다는 거예요. 지하철도 되고.

1616님이 친구들하고 여행 다닌다는 얘기 듣고서 이렇게까지 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자, 이어서 7270번님 당첨이에요. 정답 1번 청계천이고요. 저는 가락시장 바다나라회를 먹고 싶습니다. 왜냐? 가락시장에서 더운 날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 친구 은영이 몸보신을 시켜주고 싶습니다. 플리즈. 영어까지 쓰셨네. 보내드려야죠. 7270번님께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자연산 활민어 모듬의 2인 식사권을 보내드릴 테니까 은영이하고 같이 가서 몸보신 잘 하시기 바랍니다. 1096 연천수색대 청취자께서 네, 단골 문자와 보내주시는 분이죠. 안녕하세요, 일구오라버니. 주말에 속초로 고등어 잡으러 갔다 왔습니다. 많이 잡아서 고등어 조림을 해서 너무 맛있게 먹고 왔고요. 싱싱해서 그런지 담백하고 비릿하지도 않고 햇반 밥에다 정말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손맛도 짜릿했고 기분 좋게 힐링하고 왔습니다. 그 기운을 받아서 활기찬 올해를 시작합니다. 네. 요게 그 사진입니까? 이게 고등어예요? 꽁치같이 생겼는데 지금 1096님이 고등어 잡은 고등어로 이제 찌개 같은 거를 하셨는데 아주 맛있게끔 요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아마 현장 낚시터 근처에서 바로 이렇게 찌개 같은 거 조림을 해서 드신 것 같은데 고등어라고 보기에는 좀 작아 보이는데 제 눈에 볼 때는 저 꽁치 이거 붕어 아니에요? 혹시 붕어? 텔레비전에는 지금 이거 우리 TV국 직원들이, 이, 청취자들이 문자로 사진 보낸 거를 같이 보여주시네. 아하, 이거 좋은 아이디어네. TV처럼 이렇게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문자만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사진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TBS TV 채널 번호, 예. 저 띄워놨어요, 자막도. 자, BTV SK텔레콤 가입자는 244번이고요. KT 가입자는 214번이고, LG U+ 가입자는 245번, IPTV. 요거 찍으시면 저 보실 수 있습니다. 좋네요. 예. 회사는 어렵지만, 우리 직원들 다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자, 이어서 0183님 당첨입니다. 정답은 1번 청계천이고요. 수제 왕만두 받고 싶어요. 세 번째, 왜냐? 190님 안녕하세요. 저는 인산? 안산이시겠지? 인산이라고 쓰셨는데, 안산이라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77번 운행기사입니다. 이제서야 차고지에 와서 여유있게 문자를 보냅니다. 배차가요, 매번 회차지라서 쉬는 시간이 5에서 7분밖에 안 됩니다. 급하게 쓰고 했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좋습니다, 날씨가. 이제 더워지는 날이 시작됐는데, 장마 끝나서 휴가철이 오니까 휴가 일정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수제 왕만두를 보내주시면 식구들과 휴가지에 가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좋은 계획이에요. 그리고 1구형님도 휴가 좋은데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0183님께서 수제 왕만두 받고 싶다. 휴가지에 가서 같이 가족과 먹겠다. 아, 좋은 것 같습니다.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에 수제 소고기 왕만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차지가 이 잠깐 쓰는데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예. 돌아오는데 거기. 네. 거기에서 잠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예. 날은 더워도 여러분들 열심히 운행 잘 하시고요. 이어서 5781번님입니다. 늘 TBC, 아닙니다. 여기 TBC 아니고요. TBS입니다. TBS의 정상화 기원하고요. 정부에서는 뭐라는 건지 정말 답답할 따름이고요. 황 PD, 돈가스가 그만두신다니 눈물을 앞을 가립니다. 네, 유유, 예. 자, 가스 PD가 회사를 그만두는 건 아니고요. 예, 뭐 2년 넘게 지금 월급을 못 받다 보니까, 예, 그동안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탬이 될까 해서 회사 일을 헌신을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도저히 버티다 안 돼가지고요. 이제 생활 전선에 가서, TBS 이 직원을 그만두는 건 아니고, 생활 전선에 가서

알바를 뛰러 가는 겁니다. 네. 내일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아까도 저 가스하고 파블로하고 셋이 해장국 먹다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야, 너 진짜 내일까지만 나오냐? 어. 그렇습니다, 형님. 그러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가스피디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자, 이어서 7053번님. 최일구 씨, 반가, 반가. 정답 1번 청계천이고요. 저는 노래 듣고 싶어요. 선물보다는. 너무 슬퍼요. 돈가스피디님, 어떡해요? 기적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슬퍼요. 그러면서 박진영의 날 떠나지 마 이 노래 듣고 싶습니다. 파블로 PD도 수고하시고요. 7053님 고맙습니다. 가스한테 바치는 헌정곡으로 듣겠습니다. 박진영 날 떠나지 마.

0: 떠나지 마 듣고 왔습니다. 아주 노랫말이 딱 가스피디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 같아요. 멀어지는 너의 모습은 나의 눈물 속에서 점점 더 번져가고 작아지는 널 느낄수록 내 마음 속에서 넌 커져가고 제발 날 떠나지 마. 야, 가스가 이렇게 청취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는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네. 근데 가스 어디 갔냐? 안 보여, 왜? 어디 있어, 가스? 저쪽에 있어요? 와, 그 전화 인터뷰 안 해, 오늘은. 할 거야? 준비하고 있어요? 가스 PD가 저쪽에 안 보이는데, 저기 전화 받는데, 전화 인터뷰 하는데, 거기 있답니다. 예. 난 슬퍼가지고, 그냥, 얼굴을 책상에 묻고 울고 있는 줄 알았더니, 네. 끝까지, 내일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는 저 단단한 각오, 네. 박수를 보냅니다. 9611번님께서, 저기 주말에요. 허리케인 라디오를 듣고 싶어서 유튜브에서 21일 날 방송했던 거, 7월 21일, 지난주 화요일 날 방송했던 거를 유튜브로 다시 들었는데, 오늘도 재미나게 듣겠습니다. 정답은, 1번 청계천입니다. 맞습니다. 네. 참, 다시 듣기까지 해주시고, 예, 얼마나 청취 여러분 정성이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파블로 PD가요, 네. 오란다를 보내드린대요. 파주시 한과 쌀가미래 오란다 강정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상갓집에서 제 대학 친구들 만났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 시간에 말이야. 딴데뭐 이렇게 들어봐도 네가 하는 게 제일 낫더라. 재밌더라. 그러면서 앞으로 뭐 10년, 20년 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 야, 너 나한테 매기는 거냐? 지금 출연료도 없이 지금 2년 넘게 일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도 잘 해보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8540번님께서 문자를 보냈는데, 안녕하세요. 청주 청취자예요. 왕년 최고의 앵커 아니십니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상품은 거기도 사정이 힘든데 필요 없습니다. 아니, 저희는 힘들지만 이거 청취자, 애청자들, 사장님들이 보내주는 거라 받으셔도 돼요. 예. 청주 애청자, 아, 가스피디가 이 청주 애청자를 저기 앉아가지고 섭외해가지고 전화로 인터뷰했답니다. 저를 그, 한 100년 전 일인데, 앵커로, 뉴스 앵커로 기억까지 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아이, 목소리 좋네요. 예. 저기, 마일리지부터 까죠, 뭐.
1: 네.
0: 네, 그러지 마시고.
1: 예?
0: 몇 년생이셔?
1: 저요?
0: 예.
1: 58년생입니다.
0: 아, 형이네. 아유, 개띠 형이네.
1: 그렇죠?
0: 아이고, 죄송합니다, 형님. 아, 60GU죠. 아이고. 우리나라 전후에 그 태어난 베이비 부모 중에 가장 많은 인구 비중이 있는 그 해가 몇 년도인지 아세요?
1: 58년생 아닌가요?
0: 맞습니다. 형님네, 58년 개띠들. 와,
1: 네.
0: 대단하죠. 예. 마이클 잭슨이
1: 60년생까지.
0: 또58 개띠 아닙니까?
1: 아.
0: 그죠? 58 개띠 중에 또 유명한 사람 누구 있어요? 우리나라에.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1: 글쎄요, 기억이 없네요.
0: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일리지는 여기까지 공개를 하고.
1: 네.
0: 저기, 어때요? 청주 무지하게 더울 것 같은데. 우리 내륙에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1: 아, 뭐, 지금 한 32도인가 밑도 나가는 것 같아요.
0: 32도밖에 안 될까? 형, 저더될것 같은데. 어제
1: 어쨌든,
0: 에어컨 키고 실내에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1: 맞아요.
0: 맞아요. 청주 어디요?
1: 복대동의 정세윤이라고 합니다.
0: 무슨 동이요?
1: 복대동.
0: 복대?
1: 청주시 복대동.
0: 복대?
1: 예,
0: 그
1: 복대동.
0: 허리에 차는 복대 그런 거?
1: 네네.
0: 그런, 아, 복대동. 오, 왜
1: 네.
0: 복대동이에요?
1: 글쎄요, 지명, 어떻게 만들어졌나 잘
0: 알겠습니다. 예.
1: 모르겠네요.
0: 일은 무슨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1: 아, 요즘은 쉬고 있어요.
0: 그렇죠.
1: 네.
0: 58이시니까. 예. 그러면 댁에 계십니까?
1: 네.
0: 오, 아파트에 계시구나.
1: 네.
0: 예. 근데 이 라디오는 저 자주 들으셨어요? 이 허리케인 라디오는 청주에서?
1: 아, 자주 이렇게 채널 돌리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0: 아, 예, 예. 그렇죠. 예. 가끔은 들으셨고?
1: 안 들었어요. 안 들었고?
0: 네.
1: 두 번인가 듣다가 보니까 최희구시더라고, 그러니까요.
0: 네. 두 번째 들으니까.
1: 왕년에 잘 나가시던 분인데.
0: 잘 나가기, 뭐 잘 나가요, 까지. 아, 그럼 오늘 세 번째 아닌가. 들으신 거예요, 세 번째?
1: 네, 네, 네.
0: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이렇게 저, 이 전화 인터뷰도 하게 되고, 예, 반갑습니다, 형님.
1: 아, 여기 근데 지분은 안 갖고 계신가 보죠?
0: 지분이요?
1: 네.
0: 어디에? TBS에요?
1: 네.
0: 무슨 지분이 있어요? 저는 직원이 아니고,
1: 네.
0: 저는 그냥 출연자일 뿐이에요, 출연자.
1: 아.
0: 예. 아, 요 망한 회사에 뭐 지분이 있습니까, 또. 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여기 네. 직원들 참 힘들어요, 지금. 네.
1: 네.
0: 예. 하여튼 뭐, 제가 뉴스 앵커 떤 거를 기억을 해 주신다니까 반갑습니다. 저를 그때 앵커를 기억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있어요?
1: 뭐, 뉴스를 뭐, 남다르게 하신 거 뭐.
0: 네. 그래요.
1: 그게 기억에 남아요.
0: 예.
1: 그때가 몇 년 됐어요?
0: 그게요, 네. 제가 두 번 했었는데,
1: 네.
0: 예, 맨 처음에 할 때는 2004년쯤 했었고요.
1: 아.
0: 두 번째 할 때가 2011년.
1: 아.
0: 그러니까 26년 빼기 11년 하면 15년 전. 그때 했었어요. 15년 그렇게... 전 일인데, 아, 형님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서 고마워요.
1: 아유, 기억하죠.
0: 예. 58 개띠시면 제가 이제 66이고 형님은 이제 68이란 말이요.
1: 그렇죠.
0: 2년 뒤면 이제 70이 되시고 그러는데, 마음이 어떠세요?
1: 아, 글쎄요.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갔나 모르겠네요.
0: 그죠.
1: 네.
0: 요즘 뭐 생활은 뭘로, 저 어떻게 하세요, 생활은?
1: 그냥 있는 거지. 갖고 먹고 살아요.
0: 아니, 그 먹는 거 말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네. 나의 존재의 의미랄까 이럴 때 이런 걸로 찾는다든지 뭐 그런 거 하시는 건 있으세요?
1: 아, 취미생활 좀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어요.
0: 왜요?
1: 글쎄요. 자꾸 그게 안 되게 되네요.
0: 에, 마음이 안 잡혀서 그러실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예. 은퇴하신 지는 좀 되셨을 거 아니에요. 58년이시니까.
1: 그렇죠.
0: 생전에, 아니, 생전이라네. 그, 이, 뭐 하셨어요? 은퇴 전에 그 하시던 일은?
1: 아, 뭐, 그냥, 자영업 했어요.
0: 자영업 하셨구나. 네.
1: 네.
0: 알겠습니다. 저기, 제가 볼 때는 그, 청주 복대동이라고 그랬잖아요.
1: 네네.
0: 거기 뭐, 주민센터 같은 데 가면 무료로 이렇게 취미 같은 거 가르쳐 주고 그러는 데가 있을 거예요. 아마 전국적으로 다 하니까.
1: 네.
0: 그런데 한번 나가보세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예?
1: 네?
0: 네, 아직 그러겠습니다. 시작을 안 해보니까 그렇지. 일단 막상 또 이, 한번 내가 이런 거 한번 해봐야지 하면은 또 생활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니까. 제 동생이 말씀드린 거예요, 형님한테.
1: 아이, 감사합니다.
0: 그래요. 한번 저, 이렇게 내가 인터넷 찾아보시고, 내가 한번 요거 수강 한번 해봐야지. 아마 그런 데다 무료로 가르쳐 주고 그럴 것 같아요. 예. 주민센터에서. 예?
1: 네.
0: 그러겠죠.
1: 아, 그렇겠죠.
0: 예.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고, 저기 네. 선물을 하나 보내드리고 싶은데 필요 없어요? 나눔 선물. 네.
1: 아니, 뭐, 회사 사정이 어려우면은
0: 네.
1: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0: 아이, 저희가 어려운 거지. 청취자분들께서 이걸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른 청취자한테 나눠드리라고.
1: 예.
0: 저기, 또 떡볶이 드세요? 떡볶이.
1: 아, 제가 쌀 종류는 잘 안 먹어요.
0: 쌀 종류는 좀 잘 안 드시는데. 저 파블로 PD가 네. 좀 써놨는데 떡볶이 드시냐고. 그러면은 다른 걸로, 예, 지금 청주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걸로 보내드려야지. 그러면요.
1: 네.
0: 형님 말이에요. 모기버섯 보내드리는데. 모기버섯.
1: 아, 그렇죠?
0: 예.
1: 그렇죠. 예.
0: 인천의 착한 농부 사장님이 보내주는 모기버섯 1kg 세트 아. 청주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네. 이렇게 저 삶아가지고 소주 한잔 하시든지 잡채 만들어 네. 드시든지 그렇게 해서 힘 한번 내시고요.
1: 네.
0: 예, 친구분들한테 허리케인 라디오 좀 들으라고 자주 좀 홍보도 좀 해주시고요.
1: 많이 좀 얘기 좀 해야 되겠네요.
0: 예. 감사합니다, 청주 형님.
1: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0: 네, 고맙습니다. 네. 청주에 계신 58년 개띠 형님하고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아, 지금 말입니다. 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발언 1심 선고가 내려졌네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특검에서 2년을, 징역 2년을 구형했었는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100만 원 이상이면 대법까지 이제 쭉 가게 되면, 네, 예, 확정이 된다면, 예, 예, 선거권 예,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에서 397억인가요? 당선 무효용에 397억 원 지원금을 도로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됐네요. 자, 전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한경이 부릅니다. 거기서 거기 인생 뭐 있냐 거기서 거기지.

2부 끝곡입니다. 실버돌 힘든 싱어의 허리케인 라디오의 대표 가수죠. 광표 가수가 부릅니다. 어떻게 하더라? 소주잔에 키스하며 추억의 포장마차 여기까지 듣고요. 3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아이고.
3: 사장님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4: 우리 직원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거움네.
3: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5: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3: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4: 좋다.
3: 두루두루누리라고.
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7: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8: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7: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8: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9: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10: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9: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10: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9: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10: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9: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거나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지역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31.5도입니다. 내부순환로에서 사고가 있습니다. 성산 방면으로 홍제 램프에서 연희 램프 구간의 1차로에서 추돌 사고로 이 일대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성수 분기점 방면으로는 홍은 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입구까지 밀립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면 묵동 나들목에서 월릉분기점까지 밀리고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방면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막힙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면 설악 부근에서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가 있는데요. 1, 2차로 막고 처리 작업 중이라 이 일대 정체가 됩니다. 또 동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옥천휴게소 부근 갓길에는 고장차가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3부 첫 곡입니다. 라이어 밴드 사랑한다 더 사랑한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8567 청취자께서 가스PD가 생활전선에 간다 말씀드렸더니 안타깝다 문자를 보냈어요. 돈가스PD가 TBS를 떠나는군요. 매우 아쉽습니다. 그러면서 불교의 가르침을 인용을 하셨네. 재행 무상이고 회자 정리라고 했습니다. 새로 가시는 것은 좋은 인연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고요. 네. 근데 가스PD가 TBS를 그만두고 가는 게 아닙니다. 네. 워낙 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경제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예, 여기는 잠시 쉬고요. 네. 생활전선, 알바의 전선으로 간다. 요겁니다. 예. TBS를 아니 떠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점, 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재행무상 그거죠. 모든 것은 영원하지가 않다. 예. 참. 그렇습니다. 예, 다 변하게 되는 거죠. 예. 그 그리스 철학자인가 헤라클레이토스인가 누군가 있었잖아요. 그 지금 보는 강물은 다시 한번 볼 수 없다. 뭐 이런 또 유명한 얘기. 예. 인생 무상인 거죠. 뭐. 예. 1654님께서 나눔 선물 받고 후기를 올려주셨네. 안녕하세요. 서준맘입니다. 아, 서준이 엄마시네. 수제만두 잘 받았습니다.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네. 육수 팩까지 보내주셔서 맛있는 전골을 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육수까지 저 보내주시는구나. 여기 사장님이 보니까 소고기 왕만두하고 소고기 김치 왕만두, 네, 두 개 큰 팩에 담겨 있는데 밑에 네 개 작은 하얀 팩에 들어있는 게 육수 모양이군요. 오, 그러면 뭐 진짜 만두 전골이네. 만두 사골 육수라고 써 있네. 하나 둘 셋 네 개. 야, 하여튼 저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 사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요건 무슨 사진을 보내신 거예요? 전복에 새우에, 예? 낙지에 이렇게 보내셨는데, 전골을, 요거하고 육수 넣어가지고 만두 넣어서 만두 전골을 해 드시겠다 그러시구나. 아이고, 예. 잘 드시기 바라고요. 네. 서준이 잘 크고 있습니까? 네. 자, 오늘 이제 3부 조금 이따 해야 되는데, 청취자 여러분께 좀 양해 말씀을 드릴게. 저희가 뭐 더 이상 이 뭐 섭외도 안 되고요. 잘. 예. 그래서 오늘 워낙 가수분들 이렇게 모셔가지고 노래도 라이브로 듣고 또 노래와 얽힌 이야기, 또 인생 이야기 이런 거 나누는 저희 항상 해오던 월요일 날 점심 먹고 디저트 쇼 해야 되는데 섭외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초대 손님은 따로 없고요. 예. 이렇게 하려고 그런답니다. 파블로 PD가. 예, 청취자 여러분께서 신청곡을 좀 보내달래요. 예. 그러면 그 신청곡과 사연, 예, 돌려드릴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듣고 싶은 노래 적으셔가지고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신청곡을 왜 듣고 싶은지 하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틀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눈 선물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채택되신 분께는 나눈 선물도 보내드릴 거예요. 한우국밥도 있고요. 양꼬치 식사권도 있고 에센스도 있고 선크림도 있고요. 그다음에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보조식품도 있고요. 예. 알고 보면 부자죠 저희. 홍삼도 있대요. 참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네. 바베큐 식사권도 얘기하래. 자, 여러분 받고 싶은 선물하고요. 듣고 싶은 노래 적어서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점심 먹고 디저트쇼, 여러분의 디저트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할게요. 진영의 노래입니다. 더없이 좋은 날, 이 노래 듣고 시작합니다.

네, 진영의 더없이 좋은 날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초대 손님은 없는 점심 먹고 디저트 쇼 해야 되는데요. 저희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초대를 할 수 있는 가수분을 저희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지금부터 3시 12분인데요. 끝나는 4시까지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받아서 네. 나눔 선물 아껴뒀던 거 같이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한 50분을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너무 저 이 실망하지 마시고요. 좀 예쁘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자들은 좀 청취자들께서 신청곡 문자들은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힘이 납니다. 예. 6792님이 초대 손님 없어도 좋습니다. 힘내세요.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하고요. 4521번님은 저는 왕 애청자예요. 김홍의 내일 다시 해는 뜬다. 이 노래 좀 들어주세요. 힘내십시오. 네. 또 8347번님 살다 보면 사라진답니다. 힘내자고요. 저번에 처음 들었던 전화 인터뷰 신청곡 좋습니다. 저번에 처음 들어 전화 인터뷰 신청곡 좋습니다. 이 어떤 내용인지 이건 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또 9155번님 안녕하세요. 최일거리 캔라디오 2019년부터 지금까지 애청자입니다. 어려운 방송 환경에도 묵묵히 자리 지키며 고생하는 관계자들 앞으로 좋은 날 기대하며 응원하고요. 가수 이정선의 여름이라는 노래 듣고 싶습니다. 80년 고3 때 파주에서 딸기 서리할 때 군부대에서 흘러나온 노래가 정겨웠던 것 같아 신청합니다. 네, 수고들 하세요. 네. 고3 80년 파주에서 딸기 서리하셨대. 이정선의 여름. 흥에 겨워 여름이 오면 그 노래죠. 여름은 네. 저하고 뭐 비슷한 연배시네. 자 그러면 자 먼저 신청곡 김홍의 내일 다시 해는 뜬다. 또 이정선의 여름 두 곡을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이장산의 여름까지 듣고 왔습니다. 여름은 사랑의 계절. 아, 노래 아주 상큼하고 좋죠.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간 꾸며주고 계시는 거예요. 문자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지금도 많이들 보내주고 계신데요. 몇분 소개합니다. 4650님. 초대 손님 없이 그냥 우리끼리 놀아요. 저는 TBS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무더위에 모두 힘내자고요. 고맙습니다. 4650님. 이어서 7660님인데요. 안녕하세요. 역삼동 SG 단국클럽. 아, 이 형이 또 문자 보냈네. 힘든 상황에도 방송하는 최일구 PD 두 분이서 하는 것도 새롭고 좋네요. 힘내세요. 예. 아, 정말 사실 이 생방송으로 하는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만 9년 하는 건데 초유의 사태입니다. 네. 초대 손님 없이. 예. 저 혼자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좀 어색하고요. 예, 항상 이 시간이면 유명한 가수분들하고 같이 웃고 또 울기도 하고 노래도 듣고 그랬었는데 쓸쓸하게 혼자 하고 있어요. 우리 저 역삼동 당구 형님, 예, 이렇게 격려해 주니까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래요. 지금 저 가스 PD는 지금 안 보이는데 지금 저 있고 밖에 저 2년 뒤면 환갑을 맞이할 저 바블로 저 아저씨하고 또 엔지

0: 이렇게 세명 있어요, 세 명. 야, 진행자 신청곡 한번 틀어줘. 어? 그거 뭐야, 그 라디오 스타. 박중훈. 비와 당신? 맞지? 그 노래 한번 들어봅시다. 아, 자꾸 막 울컥울컥 하려고 그러는데, 예. 어, 이 7025님 연결해요? 새싹 문자 7025님 예, 연결이 돼 있답니다. 전화로 어떻게 또 전화까지 섭외를 했네요. 이분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진성의 소금꽃을 신청합니다. 매일 2시만 기다리는 우리 집 아저씨 오늘 이 소금꽃 노래 신청곡 들려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아, 어떤 아내분이 남편분을 위해서 소금꽃을 노래를 신청을 하셨네요. 아, 처음으로 또 문자를 보내셨는데, 새싹 문자시랍니다. 전화 연결했어요. 아내분이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어, 옆에 저 아저씨도 계신가 봐요?
1: 네, 반갑습니다.
0: 어디세요? 지금 거기가 이렇게 멀어?
1: 아, 전라도 순천입니다.
0: 아, 순천이시구나.
1: 네네.
0: 저기, 라디오 옆에 켜놓으셨죠?
1: 아, 저기 핸드폰으로 켜져 있는데요.
0: 아, 스피커폰도 하셨구나.
1: 예예예. 예, 예.
0: 그러면 스피커폰을 그 기능을 좀 터치해서 꺼주세요.
1: 아, 그래요?
0: 예예예. 예, 예.
1: 예,
0: 소리가 막 울리거든요. 예.
1: 예, 껐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수화기를 이렇게 귀에 입에 바짝 대고 얘기해 주세요.
1: 네네. 예.
0: 야, 순천. 참, 저는 순천하면은 거기 저 KTX 가나요? 순천에 가죠?
1: 네, 갑니다. 용산까지 2시간 30분, 40분이면 갑니다.
0: 맞아요. 저도 옛날에 그 순천 가가지고 KTX 역 근처에서 그 맛있는 그 밥 먹은 적 있어요. 백반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 순천에.
1: 네네.
0: 그래요.
1: 아, 오늘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처져 있으세요.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0: 처져 있어요?
1: 네?
0: 처져 있냐고, 제 목소리가.
1: 예, 예, 예. 기운이 없어 보여요.
0: 아, 기운이 있는데요? 괜찮아요. 그, 아니, 근데, 그, 뭔데, 순천에서 허리케인 라디오를 어떻게 알고 앱으로 듣고 아니, 계신 건데?
1: 저희 아저씨가 옛날부터 그, 최일구 방송을 들었었는데, 저희 아저씨가 이제 그, 8년 전에 사고로 이렇게 많이 다쳤어요.
0: 아이고, 저런.
1: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이 되고 이제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렇게 됐습니다.
0: 아이고 다행이시네.
1: 되면은 다른 거 다 하더라도 다 안 하고 4시까지 꼼짝 않고 듣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0: 아, 그 뭔 순
1: 오늘 신청곡 받는다 그래서 진성 노래를 좋아하는데 그저 소금꽃이 요즘에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들려주면은 그래요.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신청했습니다.
0: 잘하셨어요. 그 소금꽃 노래 내용은 아세요?
1: 네네 알죠. 저희 애기 아빠 나온다 고기 끈덕끈덕해요.
0: 그러니까 그 진성 씨가 그 옛날 자기 어려웠던 뭐 보릿고개 노래도 하고
1: 예예예
0: 소금꽃도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 등에
1: 아버지,
0: 나오는
1: 예, 예.
0: 일하다가
1: 예, 어? 예, 예.
0: 그러니까 소금꽃이 피었다 이런 얘기인데
1: 예예 예,
0: 예. 8년 전부터 네 말씀하세요.
1: 아니, 저희 아저씨가 최영호 씨하고 이렇게 됐다니까 진짜냐고 그러는데 한 번만 이렇게 여보세요 한번 해주실래요?
0: 전화기를 바꿔보세요.
2: 여보세요.
0: 아이고 안녕하세요 청취자님.
2: 아이고
0: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네 지금 아내분 얘기 들어보니까 8년 전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재활을 많이 하셨다면서요 그래도?
2: 예 8년 전에 다쳤어요.
0: 어떻게 다치셨어요?
2: 전기 일하다 전봇대 떨어져 버렸어요.
0: 예?
2: 전기 일하다가 전봇대 떨어져 버려.
0: 전기 일하시다 공사하시다가.
2: 예.
0: 아유 그래가지고 예. 추락을 하셨구나.
1: 예예예. 예, 예. 지금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어디를 다치셨어요 그래가지고?
2: 네.
1: 아 머리 쪽에 다쳤는데요.
0: 예.
1: 이제 조금 이제 저기가 좀 기억력이 떨어져도 생각하는 데는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예.
0: 보행하는 데는 이상이 없으시고요.
1: 아 예예. 예.
0: 그래요.
1: 그냥 조금 이제 걸어 불편해도 그냥
0: 아, 그냥
1: 예. 웃고 삽니다.
0: 웃고 사신다고요?
1: 예예. 어. 예.
0: 그러니까 이제 보행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웃으며 살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네.
1: 네네. 예.
0: 두 분 저 부부 좀 연세들은 어느 정도 일은 어떻게 되셨어요?
1: 아, 우리 애기 아빠는 이제.

0: 그뭐 성함 같은 거뭐 물어봐도 돼요? 같은 또 지띠 친구 그런데?
1: 그냥 웃음으로
0: 알았어요.
1: 보답할게요.
0: 자녀들은 다 이제 독립했을 거고요, 당연히.
1: 예.
0: 어디 할머니 되셨어요?
1: 네, 할머니 됐습니다.
0: 아, 어디 손주들이 어떻게 돼요?
1: 네, 아들만, 손주 아들만 셋이에요.
0: 손주, 아, 아들만 셋, 손자만 셋이구나. 아, 그러면 저희가요,
1: 예.
0: 사장님들이, 이제 청취자 사장님들이 보내주시는 나눔 선물이 있는데, 저거를 보내드린대요. 한우국밥.
1: 아,
0: 네,
1: 감사합니다.
0: 이거 괜찮을 것 같네요. 두
1: 예.
0: 분한테는. 괜찮을 것
1: 예.
0: 같아요. 이 선물이 뭐냐면, 어디 갔어? 몇 번이지? 하남.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에 한우국밥 6인분을 보내드릴 거예요.
1: 아우,
0: 예.
1: 감사합니다.
0: 이거 냉장 상태로 택배로 가니까, 예.
1: 예.
0: 아주 바깥 양반하고 같이 끓여서 잘 드시기 바랍니다.
1: 아우,
0: 예.
1: 감사합니다.
0: 저기, 남편분 다시 한 번만 바꿔줘 보세요.
1: 네네.
2: 여보세요?
0: 아이고, 형님 말이에요.
2: 어이.
0: 진성 소금꽃을 왜 듣고 싶으세요?
2: 아이고, 잘하잖아. 좋아하는 진성이 나 좋아해요.
0: 그러니까 이 소금꽃에 뭐 얽힌 뭐 그런 추억 같은 게 있으세요?
2: 아, 추억은 없고,
0: 예.
2: 추억은 없고. 옛날에 들었던, 내가 아프기 전에 좋아했던 거라니까요.
0: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러면
2: 네.
0: 저 형님 좋아하는 신청곡 지금
2: 네.
0: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아이고,
0: 건강하시고요.
2: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예.
0: 네. 예, 들어가세요.
1: 네,
0: 예,
1: 수고하십시오.
0: 감사합니다. 순천에 계신 부부와 인터뷰해봤습니다. 진성이 부릅니다. 소금꽃.

사랑 따윈 저버렸는데 진성의 소금꽃하고요 박중훈의 비와 당신 진성의 소금꽃은 순천에 계신 부부의 신청곡이었고 박중훈의 비와 당신은 제가 신청했어요 라디오스타 그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인기 가수였던 박중훈 씨가 어떻게 하다가 강원도 영월까지 가서 지역방송에 가서 고생고생하다가 히트를 쳐가지고 중앙방송으로 다시 진입을 한다. 스토리가 그런 거예요. 안성기 선생이 그때 매니저 역할을 했었고요. 딱 우리 지금 여기 세명 상황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신청을 한 거거든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저하고 66된 진행자, 2년 뒤면 환갑될 저 파블로 PD하고 엔지니어 저세 분, 다 해서 세 명이 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라디오도 라디오 스타를 꿈꾸면서 할수 있는 데까지 비록 초대 손님 저희가 부를 수는 없는 상황, 오늘 같은 상황입니다만 대신 여러분들이 계시네요. 문자가요, 181개가 왔어요. 보통 이 시간 되면은 100개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선에서 문자 개수가 나오는데 181개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시네. 초대 손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초대 손님이네요. 나눔 선물도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계셔서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다 믿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니까. 자, 4670님께서 190 목소리가 힘이 없네요.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이 있을 거예요. 파블로 PD도 힘내고요. 허리케인 화이팅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1233님, 매일 라디오로 듣다가 오늘 처음 190 텔레비전 보고 계십니까? 처음 뵙는 날인데 형 목소리가 쓸쓸하네요. 190 힘내셔요. 예, 고맙습니다. 2611님은 2시 의리의 사나이 찐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멋진 190 좋아하고요. 고맙습니다. 2611님 복 받을 거예요. 8325번님, 최일구님 혼자 생방송 진행하니까 쓸쓸해 보입니다. 뭔가 어색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허리케인 라디오가 사라지지 않고 많은 청취자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힘내세요. 분명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고맙습니다. 4790님, 선생님 목소리에 뭉클해진입니다. 모두 잘될 거라 믿습니다. 1056번님,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문자를 보내야 할것 같아 차를 세워서 문자를 보냅니다. 달게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 빼앗긴들에도 봄은 옵니다. 제가 늘 입에 달고 사는 김광석의 일어나를 신청합니다. 일어나, 일어나, 어서 다시 가보는 거야. 이 노래 말씀이죠? 예. 자, 그러면 노래 김광석의 일어나야죠. 듣겠습니다.

네. 김광석의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듣고 왔습니다. 2018님이 화이팅 190 짱이에요. 고맙습니다. 1987님 손님 내려드리고요. 길가 한쪽에서 문자 보냅니다. 돈가스 피디 이야기에 씁쓸하고 화도 나고요. 예. 예, 공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빠른 정상화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지난 15일 날이 어머니 49제였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이셨는데 어머니 49제셨군요. 어머니 생각에 울컥합니다. 생전에 좋아하시던 이미자의 찔레꽃 좀 듣고 싶습니다. 참 만두도 좋아했는데요. 보내주시면 가족 모두 어머니 생각하면서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TBS도 힘내십시오. 네, 1987 청취자님한테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보니까 아까 서준 마음이 사진 찍어보낸 거 보니까 예, 고기만두도 있고 김치만두 두 가지가 예, 냉동만두가 가더라고요. 네. 1987님 자, 보내드릴 테니까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두 봉지 냉동 상태로 갑니다. 식구들하고 맛있게 드시고요. 어머니 49제 또 기리고 이미자의 찔레꽃 저희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272번님, 거자필반. 네. 돌아간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 돈가스 PD님 꼭 돌아오세요. 가스 PD의 헌정곡으로 조영남의 모란 동백을 신청합니다. 모란은 벌써 지고 없는데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이미자 찔레꽃 조영남 모란 동백.

네. 0337님께서 문자를, 실은 오늘 문자 안 보내려 했는데 일구 DJ 목소리가 가스 PD를 곧 보내야 해서 슬픔에 잠겨서 순간순간 울먹하는 것 같아서 문자 보냈다가 울음 터지실까봐 같이 울까봐 꾹꾹 참고 있는데요. 오늘 디저트쇼 섭외 못해서 혼자 텅 비엔 라디오 부스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에 힘들구나 싶으니 마음이 아픕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이 노래를 파블로 PD가 신청

0: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0: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7: TBS 교통정보.
8: 3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천호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면 북단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처리 작업으로 이 일대 정체가 되고요. 청담대교는 다리

지역이 북단에서 남단으로 내내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남 순환로 성산 방면 봉천 터널에서 관악 터널 구간의 1차로에서는 차선 긋는 작업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진천 터널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면으로도 상주 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새마을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정체인데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는 서초에서 양재 구간 4차로에서 사고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 방면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안녕하세요. TBS 4시의 발견 격주 월요일마다 인사드립니다. 더 넘버스와 함께하는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 저는 공연예술 도슨트로도 활동하는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유튜브 채널 더 넘버스 코리아에서는 화제의 뮤지컬과 연극을 배우와 함께 창작진 또는 제작진을 초대해 무대 안팎의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뮤지컬 던터치의 창작진과 배우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공연예술 도슨트인 저 정현주와 조주연 기자 그리고 김혜성 작곡가가 인터뷰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던터치의 작곡가 이나래라고 합니다.
2: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한지아입니다. 반갑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전 던터치의 작가 이창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뮤지컬 던터치를 위해서 모인 더 넘버스의 크루들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든든한 조주연 기자님도 함께 오셨지만 오늘 또 소개할 새 멤버가 있으니 제가 이분을 함께할 수 있어서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로 저희와 인사를 나눈 바 있는 김혜성 작곡가님을 새로 끌고 오셨습니다.
5: 네, 감사합니다. 아, 저번에 제가 말이 너무 많았나 해서 집에서 자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연락을 주셔서 제가 새로운 크루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관객의 입장과 창작자의 시선을 담아 더 깊이 있고 재밌는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한지아 배우님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려볼게요.
3: 한지아 배우님은 2017년 뮤지컬 햄릿 얼라이브에서 앙상블로 처음 무대에 서셨습니다. 데뷔 8주년이 되셨네요. 저의 경험에 기반한 편견에 따르면 네. 이렇게 앙상블부터 이렇게 주연까지 오시는 분들은 정말 믿고 보는 실력 그리고 안 봐도 검증된 성실함이 있습니다.
0: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3: 네. 이렇게 매해 다양한 극으로 관객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맨 오브 라반차, 그리스, 어쩌면 해피엔딩, 인사이드 윌리엄, 포미니츠,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타오르는 어둠 속에서 브론테, 홍련, 라파치니의 정원, 번더위치, 킹키보츠, 네어마의 장례식 더쇼, 그리고 오늘 다룰 던터치까지. 네. 그리고 관객 닉네임 수님께서 믿음을 주는 배우, 믿고 보는 배우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는 이거 너무 공감해요. 그리고 덧붙여서 엄마 미소를 띄고 보게 되는 배우라고 하고 싶은데요. 저는 재하 배우님이 뭔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지금 원래 무대 위에서 이제 배우님들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긴 하지만 그런 본체의 모습이 반영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재하 배우님이 하는 배역들은 묘하게 그 사랑스러움 한 스푼이 추가되어 있다. 그리고 특히 목소리가 순수한 듯하면서 까랑까랑하게 마음을 파고드는데 어쩐지 동요요정 출신이시더라고요.
0: 동요요정이요?
5: 저도 봤어요. 영상 봤어요.
3: 오. 네, MBC 창작 동요제 대상, 땀이 안 타면 초록 동요제 대상, 우와. KBS 부산 창작 동요대회 대상, 그리고 이건 제목이 귀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2003년 EBS 고운 노래 발표회에서 만화 강아지똥.
0: 강아지똥! 알아요.
3: 부르셨어요.
0: 강아지똥이 민들레의 꽃을 피워내는 그 동화 아닌가요?
6: 잘은 제가 기억이 죄송합니다.
0: 아, 어릴 적이라.
6: 어릴 적이라. 저 초등학생이었어서 잘 그 이루마님이 썼는
3: 그래서 굉장히 이야. 유구한 역사의 사랑스러움이다.
0: 그 데뷔 8년 차가 아니죠. 정확한 말하면.
3: 그러니까요. 네. 맞아. 그래서 뭐 이거는 또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0: 아, 예, 예, 예, 예.
3: 이렇게 정리하고 싶고 네. 그리고 또 그렇게 엄마 미소를 띄고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실력입니다. 이게 성악 전공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렇지 너무 안정적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으시고 그래서 우리 관객분이 재하 배우님에 대해서 야수의 심장이다 이렇게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요. 우와. 물론 이제 야수의 심장이라는 관용적인 표현의 의미 뭐 대담함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여기에 심폐지구력도 더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재하 배우님에 대한 소개 마치겠습니다.
6: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인데요. 너무 감사해요.
0: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햄릿 더 라이브에서 재하 배우님이 데뷔하던 무대를 봤어요. 2017년에. 그 역사적인 순간을 이렇게 다시 떠올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잘 성장하셨네요.
6: 아직 갈 길이 멀어가지고.
0: 아직 배고프다.
6: 네.
0: 나는 배고프다.
6: 아, 배고프다. 아,
0: 네. 됐습니다. 예. 김혜성 작곡가께서 동종업계에 계시는 이나래 작곡가님을 또 소개해 주신다고 하셔서. 네.
5: 영광입니다. 제가 네. 원터치 뮤지컬을 본 후에 계속 이나래님의 그 음반을 지금까지도 차 안에서도 계속 들었는데.
3: 아, 정말요?
5: 정말. 어디 암스테라의 길담이 하나 네네. 어디 해외로 떠나고 싶은 그런 느낌을 주시는 목소리의 소유자세요. 또 노래를 너무 잘하세요.
2: 아 실제 노래 싱어송라이터.
5: 예, 싱어송라이터.
1: 그렇죠. 그런 네. 것도 하고.
5: 그래서 너무 뵙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1: 감사합니다.
2: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뮤지컬계의 대선배께서 이제 또 우리 이나라 작곡가님을 소개해 주시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5: 네, 오늘 함께할 분은 뮤지컬 던터치의 작곡가 이나래님이십니다. 1993년생인 이나래 작곡가님은 싱어송라이터로 활동을 시작해 2013년 Raining in Amsterdam 제가 계속 맴도는 그 노래, 예, 그 노래로 네. 데뷔를 하셨고요. 2014년에는 유재하 음악 경연 대회 25회죠. 예, 장려상을 수상하시면서 데뷔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오버워러, 하와이아, 스트레인저 등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꾸준히 선보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여기 계신 땀을 많이 흘리고 우리 이창희 작가님과 함께 창작 뮤지컬 브로큰 센텐스 던터치를 잇따라 선보이며 뮤지컬계에서 아주 주목받는 우와. 그런 호흡을 자랑하시는 지금 멤버인데요. 두 분이 저는 궁금한 게 어떻게 이렇게 작품을 하시게 맞아. 됐는지
4: 그 제가 집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이 막 있고 하면은 그냥 제가 작곡가님 불러서 저 이런 거 하고 싶어요. 해줘요. 그냥 그러면은 한숨을 쉬면서 해줘요. 그래서
2: 그 한숨의 의미를 그 한숨의 의미를 듣고 싶습니다.
5: 연민?
7: 혹시 그때도 땀을 이렇게 흘리면서
1: 땀을 흘리시나요? 겨울에도 땀이 많이 이제 근데 저는 창희 작가와 같이 작업을 할 때 저는 이제 계속해서 작업을 또 이렇게 뭐 이어지는 이유는 글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약간 그 사람 감성을 터치하는 뭔가 그런 뭔가 멜랑콜리한 그런 느낌을 되게 잘 내시는 것 같은데 저도 막 뭔가 되게 우리가 대단한 걸 해보자 라고 해서 뭐 새로운 작품을 막 만드는 건 아니고 그냥 좀 재밌게 좀 해보자 다음 것도 하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좀 다음 걸음들이 좀...

지금 여러분께서는 더 넘버스와 함께하는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 뮤지컬 던터치 편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흐르는 곡은 뮤지컬 던터치의 작곡가이자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한 이날의 작곡가의 우리의 바다에라는 곡인데요. 이 곡 듣고 계속해서 인터뷰 이어가 볼게요.

0: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창희 작가님에 대한 소개는 제가 좀 해보기라고 하는데, 아, 좀 또 독특하시더라고요. 연극, 영화, 시나리오, 그리고 뮤지컬까지 다양하게 작업을 하시는데, 뮤지컬로는 옐로우밤의 웹 뮤지컬, 물어볼게요. 2021년에 시작을 하셔서, 리터, 던터치로 이 국립정동극장 창작 ING 선정이 되셨고, 정동극장이 좋아하는 작가신 것 같아요.
1: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운 좋게도 네. 두 번이나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도 하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스럽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두 번 했으니까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찾아뵙는 작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0: 알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그 K뮤지컬 국제마켓의 미완성 부문? 네네. 미완성 부문이라는 게 있어요?
1: 네네.
0: 거기에 선정이 되셔서 피칭 또 시연도 하셨다고 하시는데, 네네. 그 과정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1: 그 던터치라는 작품으로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2024년에 이제 창의인재 동반 사업을 통해서 나래자 국가를 만나가지고 처음으로 작품 쇼케이스를 하고 이제 그 다음 해에 저희가 이제 작품이 따로 회사를 찾지 못하고 이제 좀 방황하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보통은 저희가 이렇게 쇼케이스 이후에 작품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근데 저희가 제가 나래자 국가를 이제 꼬실 때.
0: 아, 꼬실 때. 네, 그러니까, 전문 용어 나오죠? 네,
1: 제가 이 작품 같이 하자라고 꼬실 때 제가 한 2년짜리 계획을 잡고 설명을 했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거 우리 끝나고 K뮤지컬 마켓을 들어가자의 계획이 하나였는데 운 좋게도 그 계획대로 딱딱딱 그 가게 되면서 거기서 해외 마켓.
0: 일본도.
1: 네네. 네. 그리고 거기 피칭하고 그 후속 지원 프로그램으로 또 일본에서 도쿄에서 이제 작품을 또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겨서
2: 말이 시간되고
1: 있네요.
0: 말하는 대로.
1: 네네네.
0: 계획하는 대로.
1: 너무 기분 좋게 됐다라는 생각이
2: 곧 있더라고요. 던터치는 또 재공연 될 것 같습니다.
1: 네네.
0: 말하는 대로.
1: 네네.
0: 아, 제가 이걸 왜 자세하게 여쭤보냐면 네네. 저희 더 넘버스 이 채널을 공부하는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보신다는 거예요. 각 그 뮤지컬 관련해서 네. 제작하고 싶어하는 분들 또 이제 연출하시는 분들 또 연기 전공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보고 계시다는 뒷소문을 듣고 좀 이런 과정 정을 알게 되면 네네. 나도 해보고 싶어 막 이런 거가 의욕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좀 자세하게 여쭤봤고요. 아, 예. 후배들께 한 말씀?
1: 한 말씀까지 저도 아직 열심히 해야 되는 단계이긴 한데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그 나래 작곡가랑도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는 항상 한국적인 소재를 딱 잡아서 일단 처음 기획 단계부터 해외 진출을 목표로 기획을 하자라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당장 뭔가 회사를 찾거나 공연화를 생각하지 말고 한 2년 정도 잘 개발 단계를 밟아가는 걸 일단 목표로 하는데 그게 되게 조금 주요했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막 너무 성급하게 막 공연화를 시키려고 하는 게
2: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얘기에 한숨을 쉬며 같이 따라와주는 파트너를 만나는 게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오늘의 1강 파트너를 네. 잘 만나.
1: 맞아요.
0: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연극도 많이 하셨어요. 양말도둑, 순수하지 않아, 타임머신 등의 작품이 네. 있고 덧붙여서 최승연 평론가께서 작가님의 장기를 멜로라고 평하셨는데 이 얘기를 방송 전에 살짝 흘렸더니 우리 한재배우

0: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의식하시는지.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고 막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 그런 것보다는 서사가 이렇게 좀 차분하게 쌓아 올려지는 그런 장점을 좀 보신 것 같아요. 이런 정서와 집필 스타일을 갖게 되신 계기가 있으세요?
1: 그러니까 저는 사실 뮤지컬을 공연을 베이스로 글을 시작했던 게 아니고 영화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영화 중에서도 특히나 일본 영화를 정말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러브레터, 기쿠치로의 여름이나 뭐 이런 작품들을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했어서 그 정서를 좀 뮤지컬로 어쩌다 보니 가져오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게 멜로랑 또 하필 또 뮤지컬을 시작하게 된 게 또 라라랜드였다 보니 라라랜드를 보고 너무 딱 반해서 뮤지컬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멜로랑 결합되다 보니까 이런 변종이 나온 것 같아요.
0: 근데
1: 뭐 멜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냥 조금 더 사람 이야기라는 생각으로 조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0: 네. 저 어쨌든 장기가 멜로다. 우리 현재 배우가 아직은 어디가라고 반론하셨지만, 네 알겠습니다.
2: 일본 멜로 영화 남자 배우의 눈동자를 가지고 계세요.
0: 오.
1: 봤어요?
2: 어디가?
3: 보이는 사람들은 보인다니까.
0: 뮤지컬 전터치 이야기를 좀 더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이 작품 어떤 공연인지 우리 조주연 기자가 먼저 소개해 주실게요.
2: 이게 던터치가 올해 6월 19일부터 7월 5일까지 국립정동극장 세실에서 공연이 됐잖아요. 비록 공연 기간 끝났지만 우리 더 넘버스의 목적 중에 하나인 좋은 작품 아카이빙하기에 좋은 작품에 해당하여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0: 좋은 배우와
2: 좋은 창작진 분들과. 그래서 줄거리는요, 서로에게 쉽게 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롯이 사람과 관계에 집중하는 극이다 보니 인물에 대한 설명이 중요한데요. 던터치는 두 명의 배우가 이끌어가는 2인 극입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해 세상과의 접촉을 거부하는 양지안과 신체적 고통으로 인해 타인의 손길을 피해야만 하는 문정원. 그리고 지안이는 한때 주목받던 아역 배우였지만 지금은 놀이동산 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정원이는 접촉만으로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희귀질환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 함께 영화를 찍던 두 사람이 어느 새벽 심야 카페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고 또 잊고 있었던 꿈과 상처를 다시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인물과 함께 또 강조하고 싶은 게 이 배경인데요. 서울의 새벽. 서울의 새벽은 가장 붐비지만 동시에 가장 외로운 공간이기도 하죠. 세상은 조용히 숨죽이지만 내면의 소리가 선명해지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울의 새벽을 배경으로 이들은 서로에게 쉽게 닿지 못하는 시대의 감정을 섬세하게 풀어냅니다. 작품 속에서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마주하는지 또 어떤 밀도 높은 감정선을 쌓아가는지 함께 따라가다 보면 이 작품의 매력을 한껏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0: 이렇게 두 분 창작진 모신 만큼 작품의 본질적인 얘기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저희 크루들이 모두 궁금했던 게 제목이요. 제목이 사실은 이제는 넘버 안에도 나오지만 Don't Touch라고 해서 어떤 물리적인 접촉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또 Don't Touch라고 해서 뭔가 맞닿음, 뭔가 우리 뭐 Keep in Touch 이런 식으로 연락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을 때 그런 터치도 있는데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시고 또 제목을 만드셨는지 궁금해요.
1: 이게 원래 맨 처음에 제목을 완전 초안을 적었을 때는 던터치가 아니었고 완전 좀 배럴된 선샤인 뭐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4: 지금 제목 좋다.
2: 지금 제목 좋다.
1: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이 작품이 비포 선라이즈 같은 뮤지컬판 비포 선라이즈를 만드는 게 목표였었어요. 그래서 배럴된 선샤인이라고 지어서
0: 비포와 배로의 차이가 이렇게
1: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뭔가 좀 작품의 스타일이 너무 없는 느낌. 분명히 터치와 제가 담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너무 있는데 계속 새벽과 이렇게 우리가 저게 닿지 못하는 이야기. 그냥 갖고 싶은 키워드 두 가지를 놓고서 그냥 영어로 바꿔놨는데 돈과 새벽과 그
0: 터치,
1: 넌 이게 두 개였는데 너무 의미가 비슷하게 정말 정말 기적처럼 이것이 운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넌터치라는 이름으로 하게 됐고 또 마침 또 새벽이라는 공간이 되게 좀 되게 외로움과 동시에 누군가가 나한테 막 별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느낌? 고독을 즐기고 싶은 느낌이 또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또 찍게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자전적인 얘기세요?
1: 그 제가 그때 당시 이제 배경이 잠실인데 네. 제가 이걸 처음 구상했을 때 제가 석촌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옥탑방에 살고 있었는데 네, 네, 네, 네. 그때 한참 이제 새벽에 항상 24시 카페를 열심히 다녔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일이 없는 작가 지망생의 삶을 지내면서 24시 카페에서 맨날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저는 작가 지망생이니까 노트북으로 이제 글을 쓰는데 매일 똑같은 사람들이 와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도대체 저기서 뭐 하는 걸까? 나는 글 쓴다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뭐 하지? 근데 매일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있는데 서로가 각자 할 일을 하면서 근데 아무도 서로가 다가가지는 않지만
0: 가서 닿지는 못하지만
1: 근데 이상한 교감은 서로가 있는 저 사람이 오늘 또 왔네 자꾸 궁금해지고 오늘 안 오면 좀 또 궁금하고 왜 안 왔지 그러면서 이 작품이 시작이 됐던
0: 그렇군요.
1: 것 같아요.
0: 품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팬들 질문도 많이 들어왔어요. 의외로 짧은 공연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많았는데 어떤 질문들이 있었을까요?
2: 그러니까 작가님의 답변도 섬세하신데 관객분들의 질문도 섬세하세요. 작가님은 사람의 마음을 쉽게 지나치지 못하는 분처럼 느껴진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던터치에서도 인물의 상처나 외로움을 크게 몰아붙이기보다는 아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는 시선이 느껴졌는데요. 혹시 작가님께서는 실제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도 작품 속 인물을 바라보시듯 상대방의 작은 표정이나 말투, 마음의 변화들을 오래 생각하고 깊이 들여다보는 편이십니까?
0: 이야.
1: 근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근데 생각보다 근데 제가 글을 쓰는 거에 비해서는 진짜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러지 못해서 글을 그렇게 쓰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글 제가 쓴 작품들의 전반적인 어떤 그 맥락들이 다 후회에 관한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내 후회를 되돌리고 싶어. 근데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들은 제가 잘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뒤늦게 후회하는 것들은 많다. 이게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아니에요. 잘 사는 것이죠. 그 보통은 그거를 잘 못 깨달고 알아채지 못한 상태에서 안 좋게 나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후회할 거리가 있다라는 건 좀 잘 살고 계시는 거죠.
2: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작품 속에서 닿고 싶지만 쉽게 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관심이 느껴집니다. 실제 관계에서도 이렇게 온전히 닿고 싶지만 오히려 그렇게 조심스러워지는 순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1: 아, 항상 전 자주 그러는 것 같아요. 당장 그 재하 배우 같은 경우도 닿고 싶다라는 게보다도 그러니까 이거 이 역할을 연기하는 이 사람과 더 많은 것들을 교감하고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이런 거 막 연락해가지고 야 나 이런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또 부담이고 뭐 이런 거 이 사람이 생각하는 뭔가가 있을 거 영역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예 안 해버리.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것 같아.
0: 너무 조심스러워지는군요. 네,
1: 그 뭔가를 조금만 하기도 그래서 아예 안 해버리는 경우들이 자꾸 많아져. 이게 약간 캐릭터들과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아예 돈터치, 아예 차단 뭐 이런 것들 요즘에 겪는 문제들이 더 많아.
0: 요즘에 근데 소통 문제가 그런 걸로 인해서 시작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해서 내가 할 말 혹은 내가 전해야 될 이야기를 차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그게 또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5: 그래서 작가, 작곡가는 글로, 곡으로 얘기하는 거고 소통은 보통 음악감독님이나 연출님이라고 그때 또 음감님과 연출님은 작가, 작곡가님 이야기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그분들께 또 많은 이야기를 하시면 되죠.
1: 맞아요.
5: 너무 담아두지 마.
0: 바로 솔루션도 어딨어요.
6: 저는 그게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보통은 관계가 형성이 이제 되려고 하면은 그 닿는다는 게 우리가 가장 뭔가 첫 번째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뭐 꼭 신체적 접촉 말고도. 근데 지안이나 정원이나 그거를 너무 열망하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보이는 게 좀 되게 재밌었고 어허. 그리고 저는 음악을 딱 듣자마자 사실 너무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야. 정말 진짜 제가 아무래도 음악을 전공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거에 오! 약간 하는 게 있는데 오! 그래서 그 다음 거 들어봤는데 오! 오! 오! 오! 그래서 너무 좋은데?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아 이게 캐릭터도 그렇고 작품이 주는 게 되게 나한테 흥미로워서 사실 이것만으로도 같이 이제 작업하는 게 재밌겠다 했는데 음악까지 이렇게 좋으니까 그리고 이게 따로 놀지가 않고 되게 드라마에 맞게 또 잘 써주시고 두 분의 이제 호흡이 되게 잘 느껴지게 그래서 연습하면서도 너무 재밌었어요.
0: 답감 막.
7: 아니, 근데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그 저희가 이제 음악 연습을 미리 조금 한 2주 정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테이블 리딩 작업도 이제 그다음 이어갔는데 음악 연습을 할 때 이제 음악 감독님께서 주로 이제 지휘를 하시면서 이제 배우들이랑 같이 소통을 하셨는데 저도 거의 매번 갔었거든요. 음악 연습을 할 때 저희가 배우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일단 피아노로만의 이제 구성으로 가게 됐다 보니까 약간 배우들과의 호흡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악 연습에는 최대한 빼놓지 않고 항상 갔었는데 제가 재하 배우님 딱 이제 처음 연습을 오셨을 때 제가 그때 한 5분 정도 늦었나?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문 앞에서 뭐 이제 노래를 하고 있길래 네. 요 노래 끝나고 들어가야겠다 하고 거기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너무 완벽하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첫 연습 때
0: 이미 네, 첫 네. 연습에
7: 그래서 뭐지? 그래서
0: 사랑에 빠지셨대잖아요.
7: 그러니까요. 네,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8: 저한테 그날 카톡이 왔었어요. 네. 저는 참가 안 했는데
7: 맞아요.
8: 됐다.
7: 너무 좋아. 너무 좋아.
9: 지금 여러분께서는 더 넘버스와 함께하는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 뮤지컬 던터치 편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흐르는 곡은 뮤지컬 던터치의 넘버 가운데 삐그덕이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지금 인터뷰를 나누고 있는 한재야 배우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성인물산 신입사원 지원자 59번입니다. 네. 청소년 드라마 맞습니다. 네, 제 지원 동기는요. 아니요. 가을학교 3였고 배역은 조민지였습니다. 제 지원 동기는... 잘 지냈냐고요? 왜 회사랑 관련도 없는 제 안부를 물으세요?

0: 두 분께 저는 궁금한 게 뭐 우리 재화 배우님도 마찬가지지만 왜 뮤지컬하고 연극하고 이렇게 구분하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연극이 더 나아라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왜 느닷없이 노래가 나와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감흥을 갑자기 깨뜨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두 분께 궁금한 게 약간 이제는 이거는 대사로 해야 할 것이야. 아니야 이거는 노래로 갈 것이야. 이게 좀 구분이 좀 명확하게 되는 편이신가요? 어떠신가요?
1: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뮤지컬에서 음악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걸 뭐 보통 막 송 모먼트라고 하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그거를 뭐 명확히 막 되게 자세히 모르긴 하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가 그냥 대화를 할 때도 항상 뭔가 감정이 조금 앞서다 보면은 이 내가 할 말을 되게 논리정연하게 정리를 먼저 한다기보다는 먼저 뭔가 울컥하고 튀어나오는

0: 했던 것 같아요.
1: 연기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2: 근데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음가가 없이 넘버 안에서 좀 말처럼 하길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막 돈 터치나 이런 것도 아 이거를 여기까지는 음정을 하다가 여기서부터 대사를 치는 게 내가 더 나을까? 어쨌든 이 말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해놓으신 거니까 그런 고민을 저도 그래서 아, 이 말은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나 보다 뭐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3: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공연을 보게 되면 물론 작품에도 빠져서 보지만 아, 이거 만들었을 때 배우가 이런 면에서 되게 고생했겠다 연출은 또 이래서 저거를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다 음악감독과 작곡가는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많이 보거든요
1: 네.
3: 또 창작 과정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해요 이를테면 작품 속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장면 같은 그렇지, 게 혹시 그렇지. 있으실까요?
1: 와. 술술 잘 풀렸나요?
4: 진짜 술술 잘 풀리지 않았고요 제아배구를 제가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제아배구 저한테 왜 이렇게 급발진해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걸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하기가 좀
1: 못하셨군요.
4: 반박을 하기가 좀 그랬는데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뭔가 이제 배우를 설득 말 전달하기 좀 그랬지만 제가 느꼈던 이 작품,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새벽이라는 거는 되게 감정적인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인물들이 여러 가지 감정이 계속 그냥 급발진돼서 튀어나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연기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쉽지가
1: 그렇죠.
4: 않은 거죠.
1: 네.
4: 그래서 저도 이거를 제가 이렇게 썼지만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새벽이니까 그런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제가 너무 민망할 것 같아서 그래서 차마 그걸 입 밖에 내뱉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하고 조율해 나가는 것들이 사실은 저한테는 어려웠던 과정들 끝까지 이제 정리해 나가는 게 좀 쉽지 않아
3: 그리고 또 시간 여건상도 이거를 MR로 갈 것인지 라이브로 갈 것인지 그것도 또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이제 두 대 피아노를 하면 어떨까요? 라는 아이디어가 나오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호평이었어요 두 대의 피아노가 만들어내는 그 공간감 그 사운드가 너무 좋았다라는 호평이 많았는데 그거는 누구 아이디어셨어요?
0: 원래는 애초에 라이브 밴드를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한 4인조 라이브 밴드로 가보자 다 같이 이제 회의를 하다가 저도 연습실에서 배우들의 호흡을 봤을 때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2인극이기도 한데 이게 되게 좀 너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좀 비어 보이고 너무 소규모처럼 보일 수 있는데 캐스팅된 배우들 세 분이 그 내뿜는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이게 굳이 악기들이 많이 필요할까? 그래서 약간 이렇게 스테이지를 두고 배우들이 좀 재밌게 뛰어놀고 좀 편하게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3: 그래서 뭐 한 대는 지안이고
0: 한 대는 정원이
3: 처음에 이런 생각도 해봤고 네. 또 한 대는 현실이고
1: 한 대는 과거고
3: 그렇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의미를 주셨을까?
0: 아 그런 테마는 있었어요 저는 이제 지안이의 테마를 위주로 했고 이제 음악 감독님께서 또 옆에서 또 다른 정원. 피아노를 또 해주셨는데 정원 이의 테마를 막 하기는 했었어요.
5: 약간 선율이 서로 터치를 할 수도 있잖아요.
1: 자 그러면 이제 무대 위에서 좀 인물을 살아 숨쉬게 만들어주신 우리 한재호 배우님과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나눠보고 싶은데 최근에 진짜 뭐 홍련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작품들 많이 하셨잖아요.
3: 대세 배우십니다.
1: 그러니까요. 대세 배우 우리 한재호 배우. 어떻게 작품 이 작품 하시고 나서 조금 순한 순둥순둥한 느낌으로 좀 정화가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2: 끝나고 나서는 그래도 아 뭔가 끝났다 잘 마무리가 되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안정화를 시키는 중이 있어요.
1: 아 그러시구나.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예. 이 던터치가 그렇게 길지 않은 공연 기간 중에 이른바 연극 뮤지컬계의 대단한 이 레어템. 그러니까 희귀한 공연으로 이제 등극을 하는 극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바로 이 남자 주인공이셨던 류재윤 배우님의 예기치 못한 부상으로 맞습니다. 공연이 무산될 뻔했거든요. 네.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원래 양지한 역할, 그러니까 여자의 역할을 맡고 계시던 한재여 배우께서 이 정원이의 역할까지 소화를

0: 하시면서 젠더 프리 캐스팅으로 이제 무대에 올라서 공연을 완성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일단 박수. 일단 제가 하필 유재현 배우가 다치던 날에 공연을 봤어요. 아~ 왜 고라니 소년처럼 뛰어다니시다가 쿵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는 좀 무대 반대편 쪽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다치셨으면 전 이쪽에서 공연을 보는데 이미 너무 저는 소리로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쿵쾅쿵쾅 이게 보통 느낌이 아니어서 근데 유재현 배우도 대단하신 게요. 저랑 같이 갔던 제 지인은 끝까지 연기인 줄 알았습니다.
1: 제 지인도
0: 네, 다치셔서 다리를 덜 절뚝 절뚝하는 그 과정을 근데 초반에 다치셨기 때문에 맞아요. 그 후반을 끌고 가시는 것조차 저는 그건 기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놀라셨죠? 그 소식 듣고 어떠셨어요?
2: 엄청 놀랐죠. 근데 네.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제 그냥 다리를 뺐다 그냥 이 정도만 생각을 했어서 아 그러면은 동선이 좀 수정될 수도 있겠다 이랬는데 이제 좀 알고 보니까 좀
0: 발목인데 완전 파열.
2: 네. 그래서 당연히 아 그러면 조기 폐막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우선은 생각을 했죠.
0: 네. 그때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한재하 배우가 대단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도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네.
3: 근데 이 뮤지컬 던터치에는 여러 가지 기적이 함께 하는데.
0: 기적?
3: 예. 네. 기적이. 그 류지연 배우가 그렇게 사고를 당한 건 너무 안타까운 사고인데. 그, 저희가 이제 더블 캐스트라고 해서 여러 명의 배우가 준비를 하잖아요. 요새 공연을. 근데 원 캐스트로 하필 준비를 했었단
0: 맞아요.
3: 말이에요.
0: 맞아요.
3: 근데 사고를 당해서 사실은 조기 폐막을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우리 한재하 배우님도 사실은 6회만 공연을 하기로 하셨다고 해요. 네. 이 공연을.
0: 네.
3: 그리고 또 그 박규리 씨가 네, 네. 그 카라 공연 때문에 일본에 콘서트가 잡혀져 있었다고
0: 예.
3: 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재하 배우님이 그 짧은 시간 내에 이 역을 하기로 한정원 역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도 너무 대단한데 또 그 6회였던 공연을 이렇게 늘려가시면서 하신 거 그리고 또 그 박규리 씨의 공연이 취소가 됐대요.
0: 일본 공연이요?
3: 일본 공연.
0: 야.
3: 근데 만약에 그 공연이 취소가 안 됐더라면 또 이렇게 공연을 했었을 거고
0: 네.
3: 그리고 제가 이제 입장을 바꿔서 재하 배우 입장이라면 전 못할 것 같아요.
0: 맞아요.
3: 왜냐면 그 짧은 시간에 네. 이 어마어마한 압박감 야. 제가 또 실수를 하면 어떡해요.
0: 맞아요.
3: 그리고 또 성도 바뀌어지고 그럼 또 창작자들의 입장에서는
0: 맞아.
3: 이게 또 남자 배우가 하던 역을 여배우가 하면 키도 다 키체인지도 있을 것이고
2: 그러니까 저희가 애초에 이게 막 이성의 사랑을 담은 공연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저희 이제 다 하고 10파티 때 그냥 이거 정원이가 여자여도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냥 얘기만 한 거지.
0: 그 말이 씨가 된 거 아닙니까 혹시?
2: 근데 그 말을
0: 말하는 대로
4: 뭘 본인이 했었어요.
2: 그래서 할 수도 있겠다 그냥 정말 짧게 했는데 전화 오셔서 혹시 근데 처음에는 저도 당연히 이렇게 했는데 생각을 이제 해봤을 때 이게 어쨌든 마무리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도 있고 일단 제일 중요했던 거는 그냥 이성의 사랑이 아니니까 그거를 뭔가 그때 작곡가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넷플릭스의 은준과 상현이가
0: 네,
2: 드라마 있잖아요. 그래서 아 그런 느낌을 얘기를 하셔서 아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다. 서로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 그게 뭐 친구 이상의 느낌이라도 그게 뭔가 사랑으로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진짜 고민을 저도 많이 하고 일단 화음 같은 거 사실 대사는 빨리 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0: 네네네.
2: 근데 이제 화음과 사실 정원이 노래를 아예 모르는데
0: 그렇지.
2: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이 막 연습도 많이 하고 다행히 이제 바로바로 바꿔주시면서 진짜 라이브였어서
0: 진짜
2: 또 다행이었던
0: 맞네.
2: 게 MR이면은 정말 못하는
3: 그런 기적이 함께했네요.
0: 그렇네.
2: 다 도와주셨어요. 컴퍼니에서도 다 맞춰주겠다, 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주셔서 사실 이제 도움 없이는 저도 절대 해내지 못했을 거고
0: 근데 그게 재하 배우가 계셨으니까 그걸 맞아요. 중심으로 도움이 모여진 거지 관객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이게 한재하가 아니었다면 이번 공연은 성사되지 못했다. 그리고 성별을 넘어서 그냥 인물 그 자체가 보이는 맞습니다. 거예요. 제가 그 류재훈 배우가 다치던 날의 공연과 그리고 이제 또 재하 배우님이 나섰던 그 첫 번째 공연을 보러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본. 어, 그러고 보니까 레어템을 잘. 근데 그때 진짜 뭔가 감정 과잉도 전혀 없었고 눈물이 터질 때 가만 이렇게 참아낼 때 침묵하실 때 이런 찰나찰나가 정말 저는 굉장히 감동 깊어가지고 아 저렇게 해내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뭔가 이렇게 커트콜 하시면서 이런 액션을 하시는데 아. 오 진짜 그때 진짜 엄마 미소로 재하 배우를 크게 크게 응원했던 기억이 나요.
2: 왜냐면 이렇게 떨면서 공연을 해본 적이 맞아. 없거든요. 아. 보통 이제 첫 공 때는 뭐 긴장하고 좀 떨기도 하지만 하다 보면은 괜찮아지는데 정말 이미 중간을 지났는데도 정말 그치. 거짓말 아니고 이 심장 소리가 그치, 저한테 그치. 막 계속 들리는 거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뭔가 저도 드라마에 더 집중을 하고 싶은데 이거 다음에 이거였지? 약간 이런 생각을 저도 이제 모르게 하고 아 집중하자 그러면서 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다 잘하고 암전 딱 되고 아 왜냐면 갑자기 막 분장할 때부터 막 이렇게 손끝에가 막 계속 저릿저릿하면서 막 괜히 막 떨리는 거예요. 아무도 나한테 말 안 걸었으면 좋겠고 이래서 이렇게 하는데 자꾸 막 너무 호흡이 뜨는 것 같고 그래서 소대 들어갈 때마다 계속 후 막 이렇게 내리면서 막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진짜 모두가 저를 응원하는 마음이 사실 느껴졌고 객석도 다 찼었는데
3: 그래서 전석 네. 매진이더라고요.
2: 아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그 네. 마음이 뭔지 네. 너무 알겠어서 근데 막 그렇다고 제가 저는 막 대충 하고 싶지도 않고 저는 막 완벽하게 준비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제 좀 우선 1차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 도와주셨고 그래서 아 다행이다 약간 이러면서
3: 한재하 배우님도 정말 애쓰셨고 스태프분들도 다 너무 애쓰셨지만 또 그 시간에 수술대에 계신 류재훈 배우님은 얼마나 또 속이 상하고 미안하고 또 본인 자신에게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0: 속상하시죠.
3: 제가 통화를 좀 많이 했는데 네네네. 저는 이제 공연을 보러 가기로 했다가 어, 오지 마세요. 그치. 제가 수술을 해요. 그래서 어, 알아서 수술 잘 받아 했는데 태어나서 처음이래요.
0: 맞아요.
3: 근데 무슨 엄청난 뭐 번지점프를 하는 욕이라든가 이런 거면 자기가 이해라도 하겠는데 정말 너무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맞아요. 사고가 나니까 맞아요. 본인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고
0: 그러지 마셔야 돼요. 일단은 네, 마음이 너무 속상하죠. 목적으로 지금 잘 쉬실 수 있으면 좋겠
3: 그래서
0: 좋겠습니다.
3: 이 뮤지컬 던터치가 꼭 다시 재연되어서 우리 류재훈 배우도 네. 다시 꼭 합류해서 그 역을 꼭 보고 싶습니다. 쾌차하십시오.
0: 예, 예, 예. 그 창작자 입장에서도 앞이 캄캄하셨을 것 같아요.
4: 다른 거 떠나서 일단은 재훈 배우님이 이제 이렇게 됐다는 사실이 다치셨다는 사실이 너무 이제 걱정스러웠던 게 있었고 그 이후로 이제 재하 배우님이 되게 힘들게 이제 결정을 해주시고 또 굉장히 감사했던 부분이 결정을 하고 난 뒤부터는 그 뒤부터는 연습 과정이나 이런 거에서 정말 조금도 투덜거리지 않아요. 그게 되게 인상 깊었었어. 지금 가는 거예요. 그냥 이제 결정을 했으면 가는 거고 분명히 배우가 자기 이제 목이나 컨디션이나 뭐 이런 그 일정도 되게 바쁜 사람인데도 제가 들었는데 뭐 새벽 4시까지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는 얘기 듣고 뭐 이런 얘기 듣고 왔는데 내 작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게 좀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사실은 관객분들이 이제 많이 응원해 주시는 마음도 있었다 보니까 감사한 마음 그런 것들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0: 근데 진짜 이 아까 우리 김혜성 작곡가께도 말씀했지만 기적과 기적이 만나서 그리고 관객들의 응원과 또 우리 재하 배우의 굉장한 이 능력과 집중과 이런 것들이 또 잘 만나서 던터치라는 작품을 끝까지 저희 관객들이 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사실은 관객들이 가장 수혜자죠.
2: 맞아요.
0: 네, 좋은 작품을 볼 수 있었다는 게 네, 고맙습니다. 예.
1: 관객분들이 보내주신 내용 중에서 우리 재하 배우님은 대사와 대사 사이, 장면과 장면 사이, 행동과 행동 사이 이 사이를 잘 활용하는 배우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0: 네.
1: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아무래도 새로운 역할을 하다 보니까 다음 역 어떤 장면이지 이걸 생각하면서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어떻게 느껴졌냐면 그 사이사이가 그 정원이로 지금 분하셨지만 결국은 지안이었을 때 약간 그 지안이를 애정을 담아서 이렇게 보고 하는 느낌?
2: 그게 되게 좋았던 게 제가 지안이도 잘 알고 정원이도 잘 아니까 얘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정원이는 물론 이제 정원이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거지만은 그래서 지안이를 보는 제 시선이나 뭐 말하는 대사들 모든 게 다 지안이가 이런 말을 듣고 싶겠지에 대한 서브를 되게 많이 담아서 했던 거. 사실 뭐 재윤 오빠 왜냐면 오빠 그 영상을 많이 보면서 저도 막 동선을 해야 되니까 근데 아 오빠의 정원이가 이런 시선으로 이런 상태로 얘를 대하고 있구나 하는 걸 왜냐면 저는 계속 안 보려고 하는 것들 이제 초반에 많으니까
0: 그쵸.
2: 아 이랬구나 하면서 저도 좀 되게 새로웠어요. 그래서 아 근데 나는 여기서 좀 더 이렇게 해볼까 뭐 이런 것도 좀 생기고 뭐 여유가 있어서는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재윤 오빠와의 좀 다른 지점을 내가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여자 정원이인 것 성별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많이 오빠 고마워요.
0: 가쁜 영상 편집.
3: 막공날 우와 끝났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아니면 아쉽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2: 솔직히 공연을 두 번 했는데 정원이로 첫 공을 했을 때는 와 진짜 근데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네. 감추고 싶지도 않아요.
0: 그냥
2: 나고 이런 거. 그다음에 두 번째 공연했을 때는 이제 조금 뭔가 정신을 좀 더 차리고 하다 보니까 아 여기서 좀 더 이렇게 할 걸. 예를 들어서 이 씬을 하고 잠깐 이제 소대에서 아까 이거 할 걸. 약간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두 번 한 게. 그래서 막공 때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무사히 끝났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0: 정말 애쓰셨고 진짜 이 배우의 그 뭐라 그래 집요한 노력에 의한 그 결과물을 저희 관객들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관객들 리뷰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다 어찌 보면은 안쓰러워요. 둘 다 뭔가 성공하고는 아직은 좀 거리가 먼 그리고 한 명은 아예 또 마감을 해야 되는 그런 또 느낌까지 가는 상황인데 그래도 결말이 안 괜찮아도 같이 있어줄게 이제 이런 식의 느낌이어서 좋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희망을 잃지 않는 근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셨던 건가요?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으셨어요?
4: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정원이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거 너무 비극적인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이것이 반드시 저는 이것이 뭐 똑바로 보는 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0: 본다.
4: 네. 그러니까 정원이라는 사람은 카메라를 통해서 정확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를 내려놓는 사람이 돼서 이제 더 넓게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고 지안이라는 사람은 이제 항상 흐릿하게 뭔가를 보는 걸 이제 바로 바라보면서 서로가 이렇게 교차되면서 이제 바라보는 사람을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선택하는 것들이 정원의 선택도 지안의 선택도 스스로가 더 나은 길을 나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어떤 실존적인 선택들 더 나아가는 길이라도 그것이 저는 우리가 삶에 같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빛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3: 아 저는 그냥 정말 이 기적의 던터치가 또 재연이 되고 사면이 되고 계속 공연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데 쉽지 않으셨잖아요. 공모에 나가시고
0: 맞아.
3: 또 이렇게 파트너를 만나시고
0: 맞아.
3: 배우님을 만나시고
0: 맞아요.
3: 또 뜻하지 못하는 사고가 생기고 또 그 사고를 수습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왜 나는 이렇게 한 작품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기회 때문에 또 이렇게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문이 열리고
0: 맞아.
3: 기회들이 생길 거거든요.
0: 맞아요.
3: 그래서 이것들이 더욱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일들을 가져다 줄 거고 그래서 그런 믿음을 의심치 마시고 더 던터치로 또 사면 사연 계속 할 수 있기를 또 공연 제가 보러 갈 수 있기를 류재윤 배우의 공연을
0: 맞아
4: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공연이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또 더 넘버스를 촬영한 건 또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네, 좋은 작품으로 기록에 꼭 남기고 싶어서 함께 한 거니까 네. 이 깊은 뜻을 많은 제작사들께서 재연 3연으로 이어가실 수 있기를 또 바라보면서 세 분 오늘 더 넘버스와 함께한

0: 공연을 뜨겁게 미치다 좀 소감 한 말씀씩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1: 저는 사실 너무너무 이렇게 또 소중한 인연들을 또 만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제아벨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아,
2: 네. 저도 유튜브로만 보던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감사드리고 또 너무 좋게 소개해 주시고 좋게 다 얘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이제 친해졌는데 그래도 몰랐던 그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3: 저는 그 이제야 땀이 다 식었는데 이렇게 끝나게 돼서 정말 너무 아쉽고 네. 제가 저는 어디 가서 작품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해명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0: 해명.
3: 네, 네. 너무너무 이런 자리가 또 있어서 감사하고 또 여기가 저 제가 소문으로 듣기로는 공연계 유퀴즈라고 아~ 들었거든요.
0: 너무
3: 아, 여기 오니까 아, 내가 성공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또 제가 저희가 재연 때 네. 네, 불러주시면은 그때는 꼭 겨울에 재연을 해서 조금 더 건조한 상태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4: 저는 던터치라는 작품을 보면서 사이에 있다라는 느낌을
0: 사이에
4: 받았어요.
0: 있다.
4: 만질 수 없지만 동시에 이어져 있는 돈터치와 터치의 사이라든지 모두가 잠든 깊은 밤과 이제 해가 떠오르는 그 아침 사이의 어떤 새벽이 어딘가.
1: 우와,
4: 이런
1: 말씀
4: 느낌.
1: 말씀 너무 잘하시죠.
0: 현지 기자입니다. 아~
4: 이분이 외롭지도 않고 또 번잡하지도 않고 정말 뭔가 반가운데 또 아련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이의 감정을 우리가 오늘 이 촬영을 통해서 더 넘버스 영상에서 정말 잘 담아냈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번 던터치와 다음 재연의 던터치 그 사이에서 관객인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상을 보면서 반갑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우와.
5: 시놉시스의 작가님이 첫 줄을 이렇게 쓰셨어요. 서른 대니 알겠어. 내가 망했다는 걸. 마흔 대니 알겠어. 망해도 망한 게 아니야. 망해도 또 이렇게 즐거운 일이 많잖아요.
0: 맞아요.
5: 또 이렇게 던터치로 모두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네. 또 이런 창작진들과 배우님들이 계셔서 이 공연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0: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던터치로 이 세 분을 만나뵙지만 또 다른 작품으로도 만나뵐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더 넘버스 꼭 기억해 주시고 자주 공연장 찾아뵈서 인사드릴게요. 아, 네. 네, 네. 한재 배우님 또 영광입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지금까지 더 넘버스와 함께하는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 뮤지컬 던터치 편을 같이 들어보셨는데요. 지금 흐르는 곡은 뮤지컬 던터치 가운데 한재야, 류재윤 배우가 함께 부르는 세상 가장 붐비는 아무도 없는 곳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 남겨드리고 저는 2주 뒤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넘버스와 함께하는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3: TBS 교통정보.
4: 4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 탄천 1교 부근 3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처리 작업으로 수서에서부터 속도로 못 내고요. 청담대교 다리 건너기는 내내 북단에서 남단으로 밀립니다. 반포대교 역시 북단에서 남단으로 정체인데 반포대로는 강남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서초 3도 사거리 구간 양방면에서 밀립니다. 강남대로도 신사역에서 양재역 양방면에서 속도로 못 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양재에서 서초 구간 내 5차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도심으로 가는 길 더욱 불편한 진행으로 달래내 고개에서부터 밀리고 있고 뒤로는 안성 나들목에서 안성 분기점까지도 밀립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면 행담도 휴게소 부근 갓길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이후로도 발안에서 화성 휴게소까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 프로그램은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입니다.
2: 나선홍의 닥터스.
0: 어둡고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기회 속에 숨어있는 문제를 보고요. 밝고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 속에 감춰진 기회를 바라본답니다. 도대체 이 엄청난 시각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건 생각이 입은 옷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도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는 건데요. 생각을 조금 가볍게 캐주얼로 갈아입으면 불행조차 잠시 길을 잘못 든 행운처럼 보일 수 있다네요. 세상에는 사는 게 전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쟁 한가운데서도 아들에게 인생은 아름다운 거야 라고 말해주는 영화 속 아버지도 있죠. 매일 오후 5시 마음의 건강을 위해 생각의 단추 하나쯤은 느슨하게 풀어보는 시간.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진료 시작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나선홍이고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일상에서 또 살아가면서 어떤 실패와 고난의 시간이 와도 그것을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또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 진료 과목은 피부과입니다. 네, 피부과. 피부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오늘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흉터 치료에 관해 집중 탐구합니다. 그 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정답을 떠먹여드리는 친절한 퀴즈죠. 닥터스 퀴즈 먼저 드리고 갑니다.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기미와 주근깨, 피부암 발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것. 햇볕을 오래 쬐고 나면 피부가 붉어지거나 검게 타는 것도 바로 이것의 영향 때문인데요. 외출 전 선크림을 챙겨 바르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 이것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방사선, 2번 자외선, 3번 전립선, 4번 기미선. 네, 기미 아니고요. 김희선. 네, 선크림은 우리가 챙겨 바르는 이유가 있죠. 1번 방사선, 2번 자외선, 3번 전립선, 4번 기미선이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웰빙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의 명가 주식회사 K노블에서 후라이팬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또 김한선 빼놓을 수 없겠죠. 피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

0: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남깁니다. 넘어져 다친 무릎의 흔적도 있고요. 여드름 때문에 남은 자국도 있죠. 때로는 수술이나 화상으로 생긴 흉터도 있고요. 몸에 남은 흉터는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수 있지만 마음에 남는 상처처럼 오래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는데요.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단순한 피부를 예쁘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상처의 흔적을 치료하고 환자의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흉터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한피부과 의사회 회장이시자 난치성 피부질환 치료에 도전하는 피부과 전문의 연세스타 피부과 이상주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오랜만에 뵙습니다.
1: 네, 네. 네.
0: 그 사이에 더 뭔가 피부가 더 좋아지신 것 같은데 피부과 원장님이시라 그러신 건 아니죠?
1: 네, 약간은 영향이 있습니다.
0: 아,
1: 아무래도
0: 그렇습니까?
1: 피부과 원장이며 피부에 네. 관리를 좀 합니다.
0: 아, 네. 저도 이제 피부과를 가끔 가는데 가면은 그 원장님 피부를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1: 네.
0: 맞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네. 자, 최근 기사를 통해서 제가 이제 뭐 검색을 해봐도 원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피부과는 단순히 피부 미용을 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피부 건강을 지키는 전문 과목이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피부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레이저나 미용 시술 이런 걸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1: 많은 분들이 피부과 하면 아무래도 레이저나 피부 미용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네. 피부과는 아토피 피부염이나 건성과 같은 피부 염증뿐만 아니라 피부암까지 다양한 피부 질환을 보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0: 네네.
1: 네. 물론 최근에는 이제 미용에 관심이 많아서 미용 진료를 전문화하시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도 계시지만
0: 네.
1: 아직까지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건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전문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어떤 분이 그 피부과 간판을 보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들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거 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실까요?
1: 사실은 신경 써서 보지 않으면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지 일반 의 선생님이 진료하는지 구분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런 경우에는 한 두 가지 포인트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0: 네.
1: 예를 들어서 홍길동 피부과 의원이면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이 있습니다.
0: 아, 홍길동 피부과 의원.
1: 네. 피부과가 의원 앞에 있으면 전문의 선생님이 있는 것이고요.
0: 네네.
1: 홍길동 의원.

0: 피부과라고 되어 있으면 거기는 일반 이생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1: 아, 그러니까 의원과 피부과 위치를 잘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
0: 네, 다른 네.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정형외과 의원에 어디 있으면 전문의 선생님이 계시는 거고요. 네. 의원 뒤에 정형외과 오면 전문의 선생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네. 최근에는 또 피부과에서는 피부과 마크를 만들어서 붉게 피부과 전문의 마커가 있는데 그게 간판에 표시된 경우가 많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네.
0: 그것을 보고 찾아가시면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1: 네. 의원이 앞에 들어가면 안 되고
0: 피부과가 의원 앞에 있으면
1: 앞에, 맞다. 예, 예. 그러니까요.
0: 네. 네. 어렵습니다.
1: 아니, 피부과 의원.
0: 네, 맞습니다. 네,
1: 이러면 되는 거죠. 네. 의원과 병원은 같은 말입니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데.
0: 의원과 병원은 의료법에 의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쉽게 생각하시면 병원은 입원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아, 입원실이 네, 있다.
0: 네. 네. 그래서 네. 보통 작은 병원들은 입원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1: 그렇죠.
0: 의원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뭐 정확한 건 조금 다르지만 그냥 네.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입원실이 있느냐 없느냐로.
1: 있느냐 없느냐.
0: 네. 구분하시면 됩니다.
1: 그렇군요. 쉽게 아주 이해가 됩니다. 네. 네. 자, 오늘 피부과 전문의 이상주 원장님과 함께 흉터 치료 주제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 흉터, 또 수술 흉터, 화상 흉터, 켈로이드, 튼살, 황관종, 또 문신 제거까지 흉터 관련 고민. 자, 원장님, 그 흔히 흉터라고 하면 이제 상처가 아물고 난 자국 정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의학적으로는 흉터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0: 의학적으로 흉터는 질병이나 손상으로 피부가 다친 후에 회복되는 과정에서 원래 피부와 다른 조직으로 남은 치료의 흔적이라고 생각하면 네.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울퉁불퉁하거나 아니면 패이거나 또 편편하더라도 질감이나 색이 달라지는 것도 모두 다 흉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흉터가 그렇게 남을 수 있으니까요.
0: 네네.
1: 네. 그러면 이 흉터도 치료 시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생긴 직후에 치료하느냐 아니면 몇 년 지나서 흉터를 치료하는 거냐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0: 흉터도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빨리 치료하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1: 네.
0: 우리가 상처가 남고 나면 상처가 아물게 되고 그때부터 흉터가 남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골든타임인데
1: 네.
0: 보통 상처가 아물고 붉은 흉터가 남았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최종적인 결과를 더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1: 네네. 네. 그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흉터가 생긴 거하고 그러면 이제 좀 너무 어렸을 때 치료하는 것보다 이제 좀 성장해서 치료합시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아.
0: 그건 우리가 상처가 나고 초기의 흉터는 가능하면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1: 네.
0: 근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흉터가 고착화되고 나서는 시기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1: 네.
0: 다만 이제 너무 어린 경우에는 그런 흉터, 흰색으로 변하는 흉터인 경우에는
1: 네.
0: 뭐 흉터할 때 조금의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조금 커서 하자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여드름 때문에 이제 고민인 청소년들도 많이 있을 테고요. 그런데 이제 여드름은 없어졌는데 그 여드름 흉터 때문에 고민인 분들 이 여드름 흉터는 왜 생기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0: 다른 흉터와 마찬가지로 피부는 제일 바깥층에 표피라는 층이 있고요.
1: 네.
0: 아래쪽에 진피라는 층이 있습니다. 근데 표피 정도 손상을 받아서는 흉터가 생기지 않습니다.
1: 네.
0: 쉽게 말해서 우리 새 신발 신으면 뒤에 물집이 생긴다고 흉이 생기지는 않잖아요.
1: 그렇죠.
0: 그건 이제 표피 위쪽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1: 네.
0: 표피 아래 진피 쪽에 생기면 그건 흉터가 남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진피는 혈관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상처가 나고 피가 나는 경우에 는 우리가 흉터가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1: 네.
0: 여드름도 깊은 데서 생깁니다. 깊은 데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 염증의 결과 때문에 주위에 있는 우리 소위 말하는 콜라겐들이 부서지고
1: 네.
0: 그게 재생되면서 그 부위에 흉터가 남게 됩니다.
1: 그렇군요. 어렸을 때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제 손으로 꾹꾹 짜는 경우가 있잖아요.
0: 네.
1: 좋지 않은 거죠?
0: 당연히 안 좋죠.
1: 네네, 안
0: 네,
1: 좋죠. 네.
0: 네. 손으로 짠다고 꼭 흉이 남는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특히 이제 붉은 여드름 같은 경우에 손으로 건드리게 되면
1: 네네.
0: 염증이 주위로 번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흉터가 남는 것입니다.
1: 그렇군요. 네. 자, 가해흔 치료를 위해서 이제 피부과를 찾는 젊은 환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환자들 진료할 때 이제 원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 쓰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0: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는 자해안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1: 네.
0: 아무래도 사회 환경도 바뀌었고요. 또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환자분들이 오면 사실은 그 흉터 치료가 저희 전문 분야지만
1: 네.
0: 그분들의 심리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1: 아.
0: 예, 우울증이나 스트레스에 취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1: 네.
0: 그런 분에 대해서도 치료가 필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 번 자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쉽게 다시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자해를 다시 하지 않게,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1: 네. 그런 어떤,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치료한 후에 피부과를 방문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0: 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이 치료하는 것이
1: 같이 치료, 병행하는 거.
0: 네, 맞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혹시 원장님께서 이 흉터는 정말 좀 치료하기가 어렵다 싶은 그런 흉터는 어떤 흉터를 좀 꼽을 수 있을까요?
0: 일반적으로 흉터 치료는 모두 다 까다롭습니다.
1: 그렇죠.
0: 예,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1: 네.
0: 특히 힘든 흉터는 화상 흉터입니다.
1: 아, 화상 흉터.
0: 네. 화상은 우리가 상처가 워낙 깊고 넓은 부위에 생기기 때문에
1: 네.
0: 중증 화상 이후에 있는 화상 흉터는 모양도 다르고 색감도 다르고 두께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맞게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1: 네.
0: 치료가 생각보다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1: 아, 그렇군요. 어렸을 때 이제 화상을 입었던 아이가 성장을 해서 그런 경우 이제 뭔가 좀 어떤 수술적인 치료에 의해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그 좀 뭔가 그런 수술이 좀 많이 발전되지 않았느냐 이런 좀 궁금증도 있는데 말이죠.
0: 맞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1: 네.
0: 그런 방법들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사실은 화상 흉터가 있는 경우에는 관절의 구축이라고 관절을 제대로 못 피우는 경우도 많고요.
1: 네.
0: 또 성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축이 없는 흉터는 외관상 너무 두꺼워져 있거나 아니면 색깔이 갈색의 색소침착이 있는 경우에는 레이저의 발전과 더불어서 이런 흉터도 개선이 가능합니다.
1: 네네.
0: 네.
1: 그럼 요즘 레이저 시술로 많이 그 흉터 치료를 많이
0: 네, 맞습니다.
1: 건가요?
0: 네,
1: 아,
0: 네. 한 20년 전부터
1: 네.
0: 레이저가 많이 발달되어서요. 레이저로 흉터가 개선이 가능합니다.
1: 네네. 아까 여드름 치료 아까 말씀하셨는데
0: 네.
1: 그럼 여드름 치료도 레이저로 아주 쉽게 이렇게 치료할 수 있나요?
0: 쉽지는 않고요.
1: 쉽지는 않고요. 네. 원장님께서 계속 제가 이제 질문하면 웃으시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다라는 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네,
0: 흉터는
1: 네.
0: 약간 마라톤 같습니다.
1: 아.
0: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점을 한 번에 뽑는다거나
1: 네네.
0: 아니면 어떤 걸 수술적으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뛰면서 페이스를 맞춰야 되는 것처럼
1: 아.
0: 흉터도 주위 피부의 질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1: 맞추면서 꾸준하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군요.
0: 네, 맞습니다.
1: 되는군요. 아,
0: 네.
1: 시간이 걸리네요.
0: 네, 시간이 걸립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해와 진실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상주 원장님 앞에 OX 팻말이 있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제가 이제 다섯 가지 질문 드리고요. 대답은 다 끝난 후에 저희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렇게 답을 해 주십시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상처가 생기면 딱지가 생길 때까지 연고를 바르지 않는 게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X입니다.
1: X인데 이거 질문이 조금 네,
0: 네
1: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켈로이드는 흉터가 큰 사람에게만 생긴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X입니다.
1: 세 번째, 화상은 처음 치료가 흉터를 결정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O입니다.
1: 자, 네 번째, 문신 제거는 문신을 새기는 것보다 어렵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옵니다.
1: 네. 자, 흉터 치료의 목표는 흉터를 완전히 없애는 거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X입니다.
1: X군요.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상처가 생기면 딱지가 생길 때까지 연고를 바르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0: 네.
1: 네. 바르지 않는 게 좋다. X. 참 헷갈리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0: 네, 맞습니다.
1: 네, 네. 네. 아, 그러니까 상처가 생기면 딱지가 생길 때까지 연고를 바르지 않는 게 좋다.
0: 이것은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1: 네.
0: 딱지가 생길 때까지는 그냥 기다리거나 이런 걸 하라고 그랬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항생제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1: 네.
0: 딱지가 외부로부터 균침범을 막아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예. 그래서 항생제가 발달되지 않은 과거에는 그냥 딱지를 생기해 두고 딱지를 네. 뜯지 말라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요.
1: 네네.
0: 딱지는 가능하면 안 생기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딱지가 외부로부터 새로운 균의 침범을 막을 수는 있지만 네. 흉터를 더 만들게 됩니다.
1: 아, 흉터가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0: 그래서 요즘의 치료의 경향은 딱지가 네. 안 생기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네. 연고를 바르거나
1: 네.
0: 아니면 드레싱이라고 수면 드레싱이라고 그 부위를 촉촉하게 만들어서 딱지가 생길 틈을 안 주는 것입니다.
1: 네네.
0: 네. 아. 그래서 가능하면 딱지를 만들지 말고 초기부터 네.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1: 그게
0: 맞습니다.
1: 이제 다 흉터 때문에 그러는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1: 어렸을 때는 이제 야야야 그 딱지 생겨야지 그래야 그거 어렸을 때 고약이라고 있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게 그런 거 아닙니까?
0: 고약은 조금 다른 건데요.
1: 좀 다릅니까?
0: 어렸을 때 뭐 네. 된장 바르거나
1: 옛날 사람 나오네요. 아유. 밖에 우리 스태프들은 모르는 척 고개 돌리는데
0: 네, 네.
1: 예, 다 알고 있죠.
0: 네. 네. 어렸을 때는 뭐 뚜렷한 항생제도 없고 병원 가기도 힘드니까 뭐 된장을 발라라 뭘 발라라 뭐 이런 걸 이야기했고 딱지 네. 떨어뜨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뭐 딱지가 생기면 네. 하여간 흉터가 많이 남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수분이 좀 촉촉하게 남아 있어야 된다.
0: 예.
1: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흉터를 최소화하려면 상처가 생겼을 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0: 일단 네네. 상처가 생겼을 때는 상처 부위를 청결하게 해줘야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흐르는 물이나 식염수를 부어서
1: 네.
0: 일단 상처 난 데를 조금 씻어내는 게 바람직합니다.
1: 네네.
0: 예.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적절한 연고나 아니면 수분 드레싱을 붙이면 되고요.
1: 네네.
0: 물론 뭐 가까운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게 가장 좋지만
1: 네.
0: 뭐 야외라든지 이런 데서 다쳤다고 넘어져서 다쳤다고 그러면 흐르는 물이나 수돗물로 빨리 씻어주는 게 첫 번째 치료입니다.
1: 네. 갑자기 그, 또 이제 옛날 사람처럼 네. 제가 질문할 수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 일본어, 아까징끼라고 그랬죠?
0: 네.
1: 먹기름. 그게 정확한 용어가 어떤 겁니까? 이거 잘못된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질문한 거예요.
0: 네. 네. 아주 그 역사가 깊은 건데요. 아까징기, 뭐 옥도징기라고 하는데는
1: 네.
0: 거기는 옛날에는 수분 같은 성분들이 약간 들어있어서 살균 효과가 있는데요.
1: 네.
0: 최근에 이제 포비돈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1: 네네네.
0: 그래서 뭐 포비돈하고 그거하고 통용이 돼서 쓰기도 과거에는 그랬는데 실제는 이제 빨간약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1: 네.
0: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는 포비돈인데
1: 포비돈
0: 예 포비돈이라는
1: 포비돈.
0: 약 예
1: 네.
0: 살균 효과가 크기 때문에 수술방이라든지 이런 네. 데서 많이 사용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하지만 상처가 났을 때 이것도 사용에 조금 주의하는 게 좋은데요.
1: 네.
0: 균 감염이 의심이 되거나 아니면 지점을 할 때는 뭐 거기 있는 균들을 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1: 네.
0: 이런 약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너무 과다하게 자주 바르게 되면 새로 생기는 새살도 얘가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네. 초기에 잠깐만 쓰고 그 다음에는 청결하게 하고 수분 드레싱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네네. 아까 질문 드렸던 건 이제 머큐로 크롬.
0: 네, 머큐로.
1: 머큐로 크롬.
0: 예, 예, 예,
1: 네네.
0: 예.
1: 네. 자. 다 그런 거 질문하는 거예요. 정 PD. 뭐 자기는 뭐, 그런 말 안 썼어요? 어렸을 때? 다 썼잖아. 예. 자, 두 번째. 켈로이드는 흉터가 큰 사람에게만 생긴다. X. 네. 자, 켈로이드라는 말 많이 듣는데 정확히 어떤 흉터를 말하는 겁니까?
0: 켈로이드는 상처가 난 부위를 넘어서서 흉터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흉터입니다.
1: 네.
0: 네. 우리의 켈로이드가 사실은, 크랩에서 왔습니다. 개 있죠. 옆으로 가는 개.
1: 아, 아 네.
0: 예, 예. 그 용어에서 왔는데,
1: 네.
0: 우리 가슴 중간에 있을 때, 흉터가 옆에 이렇게 개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용어가 왔는데요.
1: 네.
0: 어깨나 아니면 가슴 부위에 약간 붉고 이렇게 튀어나온 흉터가 켈로이드인데, 체질적으로 이런 분들한테 잘 생깁니다.
1: 야, 이것도 옛날 용어 한번 더 어떻게 좀 또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어렸을 때 왜 그 BCG 접종.
0: 네, 맞습니다.
1: 소위 말하는 그 불주사라고 네, 그랬죠. 네. 아, 이거 죄송합니다. 원장님 앞에서. 원장님도 아니.
0: 저희도 다 맞았습니다.
1: 다 아시죠? 네. 네. 네. 근데 네. 전혀 낯선 용어처럼 그렇게 듣고 계십니까?
0: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 네, 네. 자, 그래서 이런 게 혹시 그 켈로이드 흉터. 맞죠?
0: 네.
1: 네네. 정확하죠?
0: 네. 네. BCG 주사를 네. 보통은 어깨에 많이 맞았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켈로이드 체질이 있는 분들은 거기가 부풀어 올라서 어깨에 길게 이렇게 생깁니다. 켈로이드는 몸에 모든 부위에 생길 수 있지만 특히 잘 생기는 데가 어깨입니다.
1: 어깨.
0: 예.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주사를 맞기 때문에
1: 네.
0: 그 체질이 있는 사람은 어깨에 흉이 남게 되죠. 네. 그래서 그 흉터 때문에 BCG 접종도 이후에는 놓는 부위가 뭐 발로 바뀌고 약물도 좀 바뀌고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화상. 세 번째 질문이요. 화상은 처음 치료가 흉터를 결정한다. 그만큼 첫 치료가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
0: 네, 맞습니다.
1: 굉장히 이제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실로 가게 되잖아요. 그때 응급실에서 그러면 처치를 잘해야 되겠네요.
0: 우선은 응급실에 네. 가기 전에 몇 가지 처치를 해야 됩니다.
1: 아,
0: 예를
1: 그렇군요.
0: 들면 네. 옷에 불이 붙었다 보면 빨리 불 붙어야 되고요.
1: 그렇죠.
0: 피부와 닿은 옷 같은 걸 빨리 벗어야 되고요.
1: 네네.
0: 그리고 뜨거운 물과 같은 것에 화상을 입었을 때는 처음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1: 아.
0: 네, 우리는 불에 닿았을 때 금방 손상이 일어날 것도 있지만
1: 네네.
0: 시간이 가면서 주위 피부를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식혀야 되는데
1: 그럼 식힐 때는
0: 흐르는 물이나 수돗물 같은 데 한 20분 정도 또 너무 차가운 물에 얼음물 같은 데 이렇게 담그게 되면
1: 네.
0: 동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시원한 물이나 아니면 얼음을 이용해서 좀 물을 좀 차갑게 한 걸 그 부위에 해서 열기를 빼내고
1: 네.
0: 그다음에 응급실을 방문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선은
1: 아,
0: 차갑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네.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이 화상 그 응급실로 이제 가기 전에 119 예를 들어 좀 네. 화상이 심하다.
0: 네.
1: 그런 경우는 이제 119가 오기 전에 그런 방법을 써도
0: 네,
1: 괜찮다.
0: 좀 차갑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119가 오면 바로 이제 가게 되어 있죠.
1: 우리가 왜 저 이런 손가락이나 이런 거 갑자기 화상 입었을 때 그
0: 네.
1: 알코올이나
0: 네.
1: 뭐 옆에 뭐 소주가 있다
0: 네.
1: 그러면 거기다 집어넣거나 뿌리기도 하는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0: 그 전에 흐르는 물에 무조건 식히는 게 바람직합니다.
1: 아, 흐르는 물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
0: 왜냐하면 물 온도가 우리 피부 온도보다 낮으니까요.
1: 네네.
0: 그리고 동상을 입을 위험도 없으니까
1: 네.
0: 흐르는 물에 그냥 빨리 손을 넣거나 아니면 그 물에 얼음 한두 개를 넣고 이렇게 식히는 게
1: 네.
0: 첫 번째입니다.
1: 그럼 알코올에 넣는 거는 잘못된 상식인가요?
0: 알코올도 온도가 낮지만
1: 네.
0: 아무래도 소독 효과는 우리 소주 같은 건 소독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1: 아, 네. 거의 없군요. 근데
0: 네.
1: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요. 네. 흐르는 물에 씻는 게 가장 안전하다.
0: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1: 효과적이다. 네. 오늘 한 가지 배우네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문신 제거입니다. 문신 제거는 문신을 새기는 것보다 어렵다. 요즘에 이제 뭐 문신들을 많이 하니까.
0: 네.
1: 그런데 이게 새기는 것보다 제거하는 게 어렵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0: 네. 네, 훨씬 어렵습니다.
1: 네.
0: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문신 새기는 거는 문신 염료를 피부에 주입만 하면 그 부위에 문신이 생깁니다.
1: 네.
0: 근데 문신을 지우는 거는 그 염료를 잘게 깨뜨리면 우리 몸에 있는 청소하는 세포가 그 물질을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1: 아.
0: 그래서 이동시키는데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기 때문에
1: 네네.
0: 문신 치료는 여러 번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치료 시간도 길게 됩니다.
1: 네네.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이 제거가 상당히 어렵다 이제 그 얘기 들었는데 심지어 수년 몇 년을 해야 이게 제거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0: 문신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요.
1: 네.
0: 사용한 알료에 따라서 뭐 거의 안 지워지는 것도 있습니다.
1: 아주 옛날에 하셨던 분들.
0: 네.
1: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0: 오히려 쉽습니다.
1: 아, 오히려 쉬워요?
0: 네. 네.
1: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최근에 하는 타투나 뭐 이런 거.
0: 네. 더 까다롭습니다.
1: 더 까다롭다.
0: 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1: 네.
0: 옛날에 했던 거는 문신이 몸에 있지만 우리 시간이 가면 색깔이 흐려지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색깔이 좀 빠졌기 때문에 실제 안에 있는 염료의 양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알료가 컬러풀하지 않기 때문에
1: 그렇죠.
0: 되게 뭐 푸른색 아니면 검은색이기 때문에 한 가지 색깔이기 때문에 치료가 좀 쉬웠는데요.
1: 네.
0: 요즘은 이제 너무 예쁘게 만들다 보니까 색깔이 여러 개 들어가면
1: 아, 그렇군요.
0: 여러 가지 종류의 레이저를 써야 되고요.
1: 네.
0: 또 최근에 이제 문신 알료의 성분들이 대부분 다 중금속인데 티타늄 같은 성분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레이저로 잘 깨지지가 않습니다.
1: 아, 그 정도로.
0: 네, 왜냐하면 네. 그게 이제 총기 만들 때 들어가는 아주 단단한 물질이 티타늄이기 때문에 네, 네. 기존 레이저로는 잘 안 깨집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네. 원장님 환자분들 가운데 이제 젊은 분들이 주로 이제 이런 문신제가

0: 싶은 말씀이 할 때는 갑작스럽게 이제 충동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1: 네. 문신을 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네. 문신은 100% 깨끗하게 안 지워지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0: 아.
1: 그래서 하기 전에는 아 내가 다음에 지워야 될 것 같으면 요즘 스티커 타투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0: 네네.
1: 그런 걸 해보고 여러 번 해보고 꼭 필요한 사람만 문신을 하는 게
0: 네.
1: 나중을 생각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원장님 찾아와서 굉장히 뭐 후회하거나 울거나 이런
1: 많습니다.
0: 많아요.
1: 네, 많습니다. 아, 왜냐하면 내일 모레 뭐 우리 대개는 이제 문신을 지우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0: 네.
1: 결혼식을 앞두고
0: 그렇죠.
1: 갑자기
0: 결혼 앞둔 분들
1: 예, 그런 분들도 있고요.
0: 네.
1: 또 하나는 이제 직장에서 이제 처음에 입사해서 같이 단체 생활을 하는데
0: 네.
1: 그때는 아무래도 뭐 샤워나 이런 걸 같이 해야 되니까
0: 아.
1: 그럴 때 갑자기 지워달라고 그러면 좀 난감한 경우가
0: 그렇죠.
1: 많고요. 또
0: 네네.
1: 군인이나 경찰이 되려고 하는데 지원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아무래도 문신이 있는 분들은 신체 검사에서 약간의
0: 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1: 혹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0: 네네.
1: 아무래도
0: 네네.
1: 약간
0: 네네.
1: 그런 취직과 관련돼서 불이익 때문에
0: 아.
1: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0: 아무튼 젊은 분들은 이 하시기 전에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1: 네.
0: 네,
1: 특히
0: 네.
1: 청소년이 문제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우리가 중고등학생들이 친구가 한 명 하면
0: 네.
1: 그 나이 또래는 이렇게 좀 뭐 있어 보이기
0: 네.
1: 위해서 문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친구 따라가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0: 네.
1: 절대 이제 그런 경우에는
0: 그렇죠.
1: 조금 나이가 들어서 자기 판단하에
0: 네.
1: 문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뭔가 이성적인 판단도 분명히 중요하다. 네. 네. 그런 말씀 드리면서요. 자, 마지막 질문. 흉터 치료의 목표는 흉터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X 그러셨어요. 완전히
1: 네.
0: 없앨 수는 없는 겁니까? 어떻게?
1: 흉터에 따라서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0: 네.
1: 현실적인 목표는 흉터 부위가 주위의 피부와 유사하게 바뀌어서 눈에 들띄게 만드는 것이죠.
0: 자연스럽게.
1: 네, 맞습니다.
0: 네네네.
1: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목표는 여자분이면 가벼운 화장으로 커버될 정도가 현실적인 목표이고요.
0: 아, 그렇군요.
1: 네, 완전히 없어진다는 건 사실은 아직까지는 꿈입니다.
0: 네. 아니 이거 저는 피부과에서 하면 완전히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거 좀 남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1: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0: 아,
1: 그래서
0: 그렇군요.
1: 처음에 이제 현실적인 그 기대치를 서로 맞춰야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이상주 원장님과 함께 저희가 흉터 치료 오해와 진실 OX 알아봤습니다. 2234번님이 화상에 막 소주 붓고 그랬는데 된장 바르고 그러셨다고. 네네. 아까 잘못됐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죠. 흐르는 물, 수돗물에 네, 이렇게 하시는 게 처음에 응급실 가시기 전에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 친절한 진료실로 돌아옵니다.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2: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네,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환자가 포기했던 흉터도 끝까지 연구해서 마음의 상처까지 극복하게 해주시는 피부과 전문의 이상주 원장님 모시고 흉터 치료 또 피부과 관련 질환 저희가

0: 상담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그 아까 문신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청소년들 문신 제거 봉사도 꾸준히 해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네네.
0: 네네.
1: 네.
0: 아.
1: 네, 경찰청과 저희 네. 피부과 의사회 학회가 협력을 해서 네. 과거에 이제 조금 잘못했던 애들이 문신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그걸 지우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0: 네. 네,
1: 사랑의 지우기라는 프로그램인데
0: 아, 그래요?
1: 예, 그 프로그램 참여해서 지우고 있습니다.
0: 네, 참 뜻깊은 봉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뭔가 이성적으로 판단이 조금 단단하지 않을 때 우리 네. 청소년들이 또 그런 문신을 새길 수 있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좀 그때는 부모님들이
1: 네.
0: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1: 부모님도 그렇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네. 청소년들의 문신을 결국 누군가는 하니까요.
0: 네.
1: 그분들도 청소년은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0: 아, 네. 네. 요즘에 이제 그런 인식들이 좀 많이 뭔가 변화가 있잖아요.
1: 네.
0: 과거에 비해서.
1: 네. 있습니다.
0: 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진료실. 자, 2937번님. 원장님, 저는 출산 후에 배와 허벅지에 튼살이 많이 생겼습니다. 튼살도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셨는데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흔히 출산 후에 그 튼살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1: 네.
0: 걱정하신 분들. 이 지금 2937번 님도 그래서 문자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1: 튼살도 일종의 흉터입니다. 피부가 찢어져서 생기는 흉터인데요.
0: 네.
1: 과거에는 뭐 튼살 치료 방법이 뭐 크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튼살 크림 같은 걸 바르고 그랬는데
0: 네.
1: 최근에는 이제 레이저의 도움을 받으면 튼살도 개선이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튼살은 초기에 붉은색이었다가 뒤에 흰색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0: 네.
1: 붉은색일 때 치료가 더 쉽습니다.
0: 아.
1: 네, 붉을 때 치료를 하면 튼살이 더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요.
0: 아, 그렇군요.
1: 일정 부분은 돌릴 수 있습니다.
0: 네네.
1: 그리고 희게 하얗게 바뀐 튼살도 최근에는 레이저를 이용하면 개선이 가능합니다.
0: 아, 네. 약간 붉을 때
1: 치료하는 게
0: 효과가 그때 이제 초기라고 보고 오신
1: 네,
0: 거죠?
1: 맞습니다.
0: 네, 초기에 좀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1: 네.
0: 그럼 뭐 연고나 이런 것들로 가능합니까? 네.
1: 연고는 개선 효과가 한 5%에 10% 정도
0: 아, 좀 미약한
1: 예, 미약합니다.
0: 네. 네.
1: 효과 없다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0: 네.
1: 효과 좀 미약합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어떻게 레이저로 치료합니까?
1: 레이저로 흉터의 초기와 비슷하게
0: 네.
1: 혈관들을 좀 억제해 주면
0: 네.
1: 진행되는 걸 좀 막을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네. 자, 그리고 4632번님. 갑상선 수술 후에 목에 흉터가 남았습니다. 20년도 넘은 흉터인데 혹시 지금도 치료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셨어요?
1: 네, 가능합니다.
0: 아,
1: 네,
0: 그래요?
1: 네. 네. 오래된 흉터는 대개의 경우는 이제 흰색으로 갑상선 흉터 같으면
0: 네.
1: 이제 목 주름이나 그런 것처럼 가로로 이렇게 길게 생겨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조금씩 지우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0: 네.
1: 한 번의 치료는 아니고요. 보통은 한 5회 이상 반복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네.
0: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9254번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뜨거운 냄비에 데인 화상 자국이 5년째 남아있습니다. 이런 흉터도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러셨어요?
1: 네. 오래된 흉터도 개선은 가능합니다.
0: 네.
1: 네.
0: 네.
1: 이렇게 냄비에 데인 화상 흉터는 그 부위가 이제 색소 침착까지 같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색깔을 주위 피부와 맞춰주고 질감을 맞춰주면
0: 네.
1: 충분히 개선이 가능합니다.
0: 네.
1: 네.
0: 그렇군요. 자, 그리고 4918번님, 딱지가 덜렁거릴 때 떼어버리는 게 나은가요? 빨간 약은 언제까지 발라야 할까요? 딱지 위에 계속 발라야 할까요? 자, 아까 저희가 이제 딱지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딱지가 있는 그대로 남겨두는 게 좋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덜렁거릴 때 떼어버리는 게 나은가요? 나은 거죠.
1: 사실은 딱지가 그런 경우에는 피부가
0: 네.
1: 벌써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0: 예,
1: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떼고 위에 이제 스빈 드레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 네네.
1: 근데 딱지가 이제 덜렁대지 않고 붙어 있어서 벌써 딱지가 생겼다면 그때 위에 수분 드레싱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0: 네.
1: 아니면 최근에 이제 항생제 중에는 딱지를 뚫고 들어가는 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에서 뭐 딱지 위에 뭐 바르라는 그런 항생제는
0: 네네네.
1: 딱지를 뚫고 들어가는 특별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발라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0: 네. 네. 빨간 약은 언제까지 발라야 할까요? 아까 이제 포비돈 말씀하셨는데.
1: 네, 네, 네. 네. 대개 의사들은 초기에 세균 감염이 의심될 때는 그 포비돈을 바르는데요. 어느 정도 세균 감염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0: 사용하지 않습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리고 5765번님, 두피에 편평 사마귀가 생겼어요. 네. 피부과도 가보고, 다른 치료도 했는데 더 번지고 가렵기까지 한데 치료할 수 있을까요? 그러셨어요.
0: 네. 편평 사마귀는 일반적으로 사마귀의 일종입니다. 사마귀는 네. 이제 전염성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요. 하나가 생기면 주위에 이렇게 번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마귀는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걔를 완전하게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 제거할 때 두피에 있는 경우에는 레이저를 많이 사용하고요.
1: 레이저로?
0: 네. 얼굴이, 손발에 있는 경우, 손이나 팔 같은 데는 냉동 치료 같은 걸 사용하기도 하는데 네. 결국은 사마귀에 감염된 세포를 죽여야 됩니다. 얼려서 죽인 우리가 레이저로 태워 죽이냐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완전히 다 제거해야 되고요. 네. 전체적으로 개수가 많다면 숫자를 계속 줄여가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아, 예. 네.
0: 한 번에 다 하더라도 또 몇 개 이렇게 남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또 이렇게 레이저로 치료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치료해야 됩니다.
1: 아, 네. 완전히 없어질 네. 때까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뿌리 뽑을 때까지요.
0: 네, 맞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5097번님, 손가락이 면역력 부족으로 주부습진처럼 굳은 살이 생기질 않고 자주 벗겨지고 지문이 생겨나지 않아요. 치료법을 알려주세요. 그러셨어요.
0: 주부 습진 또는 한포진이라는 게 손가락에 습진이 잘 생기는 건데요. 네네. 모든 분들이 다 생기지는 않고 약간 체질적으로 잘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 아.
0: 우리가 옛날에 그 손에 물 묻히면 안 된다는 체질이 이런 체질인데요.
1: 아, 그렇군요.
0: 네. 특히 이 한포진은 이제, 손으로 자주 씻거나 이런 경우에는 더 나빠지기 때문에
1: 네.
0: 가능하면 우리가 설거지 같은 거 할 때는 꼭 장갑을 끼고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평소에도 비누 같은 거 사용을 줄여야 되고요.
1: 네.
0: 그런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생기는 경우에는 연고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 중에
1: 네.
0: 손에 바를 수 있는 연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사용하면 되고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다면 최근에 이제 면역을 조절하는 약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약들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1: 네. 네. 그렇군요. 네. 그 고무장갑 낄 때요.
0: 네.
1: 그냥 고무장갑을 바로 끼시는 분도 있고
0: 네.
1: 또 면장갑 같은 걸 끼고 고무장갑 끼시는 분들도 있고
0: 네.
1: 네.
0: 그 왜 그런가 하면 뭐 보통 사람들은 그냥 바로 껴도 네네. 되는데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 안에 면장갑을 끼고 고무장갑을 끼는 게 좀 더 안전합니다.
1: 그렇죠.
0: 네.
1: 네. 자, 그리고 8743번님. 수술 후 상처에 아침 저녁 연고를 바르라는데 안 씻어도 꾸준히 바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씻었을 때만 바르는 게 좋을까요? 또 연고를 면봉으로 바르는 건 괜찮을까요? 그러셨어요?
0: 일반적으로 그 상처가 아물고 나서 진물이 나지 않다면 피부는 보호벽이 형성이 돼 있는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위에 연고를 바른 이유는 그 상처를 흉터 부위를 촉촉하게 하면 흉터가 적게 생기기 때문에
1: 네.
0: 이 연고를 바르게 됩니다. 사실은 연고된 건 아니지만 꼭 씻고 발라야 된다 이런 연고는 없습니다.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무래도 청결을 위해서 씻고 위에 연고를 바르는 게
1: 그렇죠.
0: 좋지만
1: 씻고 바르는 게 좋겠죠.
0: 뭐 특별한 날 혹시 못 씻게 되더라도 네네. 연고는 위에 바르는 게 좋고요.
1: 네.
0: 그다음에 면봉으로 바르는 게 아무래도 손에는 세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면봉으로 바르는 경우가 더 안전하지만 만약에 그게 손으로 발라야 된다면 손을 깨끗하게 씻고 바르면
1: 네.
0: 크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1: 지금 보내주신 분은 그 정답을 이미 아, 알고 계시는데
0: 예.
1: 한번 정확히 이제 확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0: 네.
1: 네네. 자, 그리고 3869번님, 초등학생 손자가 넘어져 이마를 다쳤는데 흉터가 남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장님, 이러셨어요. 많이 걱정하시는 할머니신 것 같습니다.
0: 일단 흉터가 완전히 안 남는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이야기고요.
1: 네.
0: 가능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 네.
0: 첫 번째는 상처의 깊이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상처가 위에 가볍게 난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되지만
1: 네.
0: 상처가 피부 깊숙하게 찢어진 경우에는 첫 번째 치료는 봉합을 하는 것입니다.
1: 아.
0: 그래서 가까운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봉합을 하셔야 되고요.
1: 네네.
0: 일반적으로 넘어서 생긴 가벼운 상처는 그 부위에 우리가 청결을 위해서 씻어내고 드레싱만 잘하면
1: 네.
0: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네.
1: 우리가 이제 조금 상처가 좀 길게 나서 네. 꿰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0: 네.
1: 그러고 나서 어렸을 때 그렇게 다쳤는데 후에 뭐 성형외과적인 그런 수술로 이게 없애는 게 가능합니까? 요즘에 어떻습니까?
0: 찢어져서 생기는 것에 우리가 왜 처음부터 고매하는가 하면 그래야지만 네. 상처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1: 그렇죠.
0: 벌어지면 아무래도 상처가 크게 남고요. 그렇게 벌어진 상처는 수술적으로 제거하고 다시 붙여주게 됩니다.
1: 아,
0: 네. 그렇군요. 붙여줘도 아무래도 또 다른 흉터는 남을 네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흉터의 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1: 아, 줄어들게
0: 네.
1: 되고요.
0: 네.
1: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6897번님. 피부 곰팡이로 피부색이 침식되면 다시 돌이키기가 어렵나요? 치료법은 없을까요? 그러셨어요. 피부 곰팡이라는 게 있습니까?
0: 피부에 곰팡이 많습니다. 무좀도 일종의 곰팡이 예, 그렇죠. 때문에 생기는 네네. 거고요. 몸에도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1: 네.
0: 지나가고 나서 이제 색소 침착이라는 게 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아.
0: 첫 번째 치료는 우선은 피부 곰팡이를 완벽하게 죽여야 됩니다.
1: 네.
0: 네. 그래서 곰팡이 약을 써서 완벽하게 죽여야 되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색소는 약물이나 아니면 가벼운 레이저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1: 아.
0: 네. 피부색도 맞출 수 있습니다.
1: 네네. 네. 완전히 죽여야 된다는 게 우리가 이제 그 뭐 손톱, 발톱 무좀도
0: 네.
1: 그 약이 좀 뭐라 그러죠? 좀 독하다고 저는 들었는데 이 표현이 좀 잘못된 거죠. 독하다는
0: 네.
1: 표현이.
0: 독하다는 것보다는요.
1: 네.
0: 우리가 곰팡이는 생존력이 강합니다.
1: 아.
0: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 보통 쓰는 약보다는 치료 기간이 길게 됩니다.
1: 네네.
0: 특히 이제 손발톱 무좀인 경우에는 손발톱이 끝에서부터 끝까지 자라는데 2년 정도가 걸리는데요.
1: 네.
0: 그렇다면 끝까지 있는 무좀은 2년 정도는 충분하게 약을 발라줘야지만
1: 아.
0: 그 균을 죽이더라도 그 안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손톱이 발톱이 밀고 나오려면
1: 네네.
0: 2년 정도는 약을 꾸준하게 발라야 됩니다.
1: 아,
0: 그래서
1: 그렇군요.
0: 독하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1: 네. 네. 약을 바르기만 하면 됩니까? 뭐 먹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용하기도 하고요.
0: 과거에는 이제 먹는 약이 주류였는데 최근에는
1: 네.
0: 손발톱 무좀에도 바른 약들이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1: 그렇군요.
0: 바른 걸로도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1: 네네. 네. 네. 자, 그리고 9304번님. 저는 가슴에 켈로이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여드름 자국이었는데 점점 커지더니 지금은 튀어나와 있습니다. 가렵고 아플 때도 있어요. 켈로이드가 재발이 잘 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러셨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네.
0: 켈로이드가 약간 체질적인 병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상처가 나면 그 부위에는 항상 켈로이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네네.
0: 주로 이제 가슴 부위는 여드름이 지나가고 여드름이 가슴에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1: 네.
0: 그런 경우에는 그 부위에 켈로이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켈로이드 치료를 하면 튀어나오는 흉터를 밀어 넣어서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1: 네.
0: 충분히 얇아지지 않게 두게 되면 그 부위에 재발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네. 조금 이제 많이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9304번님은. 네.
0: 왜냐하면 가렵거나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1: 네.
0: 그런 경우에는 켈로이드가 좀 자라거나 아니면 재발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또 그것에 대해서 좀 공포감도 있고요.
1: 네.
0: 또 켈로이드 치료가 좀 아파요.
1: 아, 그래요?
0: 예, 예. 네. 그래서 충분히 받으시는 분이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1: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1510번님. 아이가 1년 전 거리에서 넘어지며 뾰족한 것에 찔려서 무릎에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당시에 소독과 치료를 열심히 했지만 상처가 깊어서 이제 울퉁불퉁한 상처 플러스 변색 상처가 500원짜리 크기만큼 나왔습니다. 이 흉터를 제거하기 위해서 약국에서 파는 흉터 제거 연고를 꾸준히 바르면 나아지는지 궁금하고요. 레이저 치료밖에 답이 없는지도 함께 질문드립니다. 그러셨습니다. 네.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넘어졌는데 상처가 무릎 쪽이라고 합니다. 네.
0: 네, 일반적으로 몸 부위 중에 아래쪽으로 가면 흉터가 잘 남습니다. 그래서
1: 아.
0: 우리 넘어져서
1: 네.
0: 무릎이나 아니면 이 팔꿈치를 다쳐 보신 분은 아시지만
1: 네.
0: 무릎 부위가 흉터가 훨씬 더 잘 남게 되고요.
1: 아, 그렇군요.
0: 네, 흉터에 사용하는 연고나 패치들이 많은데요.
1: 네.
0: 초기에 6개월 내에 사용했을 때는 효과가 있지만
1: 네.
0: 6개월이 넘어간 흉터에는 그러니까 색깔이 벌써 뭐 색소침착이 왔다거나 하얗게 변한 경우에는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1: 네네.
0: 치료에 있어서는 이제 색깔이 어둡다면 미백 약물 같은 것도 있고요.
1: 네.
0: 뭐 당연히 뭐 레이저 치료도 있고요. 그리고 모양에 따라 주사 치료도 있고 다양한 치료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
1: 네.
0: 아마 적절한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1: 네. 네. 이제 아이니까 네. 뭐 레이저 치료가 좀 아이한테 좀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0: 레이저 치료는 신생아한테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도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네. 그래서 레이저 치료 자체는 네. 신생아나 아니면 애기나 소아나 성인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치료할 때 약간의 통증을 동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레이저 치료를 충분히 견디려고 하면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0: 그러면 충분히 참을 수 있는 네. 정도의
1: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어린 애들은 그걸 참지 못하기 때문에
0: 그렇죠.
1: 커서 하라는 네. 이야기를 네. 많이 하죠.
0: 아, 네. 네. 네. 자, 그리고 5692번님. 20대 때 친구들과 여행 가서 충동적으로 발목에 작은 문신을 했습니다. 그때는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취업 준비하면서 후회가 됩니다. 문신 제거는 정말 흔적 없이 가능할까요? 인터넷에는 오히려 흉터가 남았다는 글도 많아서 걱정됩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문신 제거에 대해서 한참 동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1: 문신의 경우에는 100% 흔적 없이 제거가 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0: 네.
1: 뭐 경우에 따라서 거의 흔적 없이 지워지는 경우도 있지만요. 흔적이 남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0: 네.
1: 또 문신 제거 후에 흉터가 남는 경우도 있는데요.
0: 네.
1: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환자의 요인인데요. 체질적으로 흉이 좀 잘 생기시는 분들은 흉터가 좀 남을 수 있고요.
0: 네.
1: 또 두 번째는 이제 레이저 에너지가 좀 과도한 경우에 조금 생길 수 있고요.
0: 네.
1: 또 하나는 문신을 할 때 벌써 흉터가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0: 이미 문신하는
1: 네, 네.
0: 순간에.
1: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2775번이 손주가 지금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1: 네. 네.
0: 손주
1: 걱정이
0: 흉터 남을까봐 네. 지금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손주가 발에 사마귀가 있어서 병원에 다니는데도 자꾸 번져서 오래가네요. 그러셨어요?
1: 네, 맞습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사마귀는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0: 네.
1: 완전하게 뿌리를 뽑지 않으면 치료가 잘 안 됩니다.
0: 그렇군요.
1: 예, 근데 치료가 대부분 다 아프고
0: 네네.
1: 여러 번의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손자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실 겁니다.
0: 네. 네. 하지만 끝까지 뿌리를 뽑아야 된다.
1: 네, 그렇습니다. 네. 안 그러면 번집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상주 원장님과 흉터 치료에 관련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또 마쳐야 될 시간이 돼서요. 자, 그래서 오늘 닥터스 퀴즈 외출 전에 선크림을 챙겨 바르는 이유. 네, 정답은 바로 2번 자외선이었죠. 네, 유산균 받으실 분 7237번님, 5097번님, 5404번님, 후라이팬 받으실 분 3660번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크림 그 차단 지수가 있잖아요.
1: 네.
0: 요즘에는 몇 정도 저희가 그거 쓰면 됩니까, 원장님? 궁금했어요.
1: 한 50 이상 쓰면 큰 문제 없습니다.
0: 50 이상.
1: 네, 네.
0: 높다고 좋은 게 결코 아닌가요?
1: 높으면
0: 어떻습니까?
1: 좋지만 그 네. 숫자가 높아지는 게 비례해서 좋아지는 건 아니다.
0: 아, 그런 건 아니다.
1: 예, 예.
0: 50 이상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1: 예를 들면 SPF 50이면
0: 네.
1: 98% 차단이고요.
0: 네, 네.
1: 30이면 97% 차단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퍼센트가 크게 차이 안 나요.
0: 네, 크게 차이가 때문에. 없으니까. 네, 네. 네, 꼼꼼히 잘 펴서 잘 바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이 흉터 때문에 고민한 분들께 작은 희망과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연세스타 피부과 이상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원장님 네, 자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0: 네, 원장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오후 5시 나선홍의 닥터스.
2: TBS 캠페인 퀴즈입니다. 의사는?
3: 의원.
2: 한의사는?
3: 한의원.
2: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3: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2: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4: 아이고.
5: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6: 우리 집은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5: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7: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4: 세신이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6: 좋다.
4: 두루두루누리라고.
6: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8: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9: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8: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9: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5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 탄천 1교 부근 3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처리 작업으로 복정에서부터 정체가 되고요. 청담대교 다리 건너기는 북단에서 남단으로 밀립니다. 부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면 묵동 나들목 부근 1차로에도 고장차가 있어서 정체인데 월릉 분기점에서 묵동 나들목 구간의 양방면에서 밀립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방면으로도 기름램프에서 정릉 램프 구간 3차로에 고장차가 있고요. 종암분기점 점에서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반대 성수분기점 방면으로도 홍제 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입구까지 속도를 못 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면 서천 진출로 부근 화물차에서 위험물이 유출되어 서천 요금소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리 동서천에서 빠져나가 다른 길로 우회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7: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8: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9: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10: 6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면 묵동 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 고장차 처리 작업이 계속되면서 이 일대에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신내 나들목에서부터 밀려서 원룸분기점까지 쭉 속도로 못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으로는 군자교에서 장안교까지 원룸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 한강대교 이전부터 가양대교까지 어렵고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으로는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여의상류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힙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포천 방면 고덕터널 안 1차로에서 승용차의 추돌 사고로 이 일대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중부고속도로 한남 방면 경기 광주 분기점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곤지암에서부터 3km 구간 정체가 됩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4: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3: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4: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3: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4: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3: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오늘 지역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28.9도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 아직까지 서강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밀리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으로도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속도를 못 냅니다. 북부간선도로는 고장차도 있었던 여파로 묵동 나들목에서 월릉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면 소래터널 안 2차로에서 승용차 추돌사고 처리작업이 진행 중이라 불편하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면으로는 남동 일대로 정체가 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서천 진출로 부근 화물차에서 위험물이 유출되어 서천 요금소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1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1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 동로가 도로 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 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바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아유
3: 더워.
1: 너무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 동로가 도로 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 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에서는 어제, 오늘, 내일 3일간 2016 인천 펜타포틀 락 페스티벌에 출연하는 가수들의 음악과 함께 하겠습니다. 락 페스티벌의 열기와 느낌 어떤 건지 한번 미리 느껴보시죠.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이날치 범 내려온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락 페스티벌에 가서 제일 보고 싶은 밴드입니다. 이날치. 이날치 라이브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밴드는 그냥 현장에서 느껴야 되더라고요. 정말 이 라디오에서 귀로 듣는 거하고 현장에서 또 이분들이 즉흥해서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여러분들 살짝 저희 새벽 공감에서 맛보기만 좀 보내드렸습니다. 사연 보내주세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릴게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 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 컴퍼니 방음 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동 아시아 타이거즈, 이제는, 그리고 이어서 픽시스, Where is my mind? 들으셨습니다. 극동 아시아 타이거즈, 밴드 이름이 재밌죠. 2019년에 데뷔를 했고, 펑크하는 밴드로 유명하죠. 4인조 펑크 밴드입니다. 이 극동 아시아 타이거즈는 그 인디씬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고 팬들도 굉장히 많죠. 무대가 정말 기대되는 그런 밴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픽시스, Where is my mind 들으셨는데, 이 밴드는 사실 미국의 얼터너티브 밴드인데요. 그때 당시에 너바나, 펄잼, 레디오헤드 이런 밴드들 인터뷰를 보면은 다 이 픽시스 영향을 또 받았다, 픽시스 훌륭하다, 뭐 이런 인터뷰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90년대 그 얼터너티브 락을 이렇게 크게 히트시킬 수 있었던 그런 시작에 있었던 밴드이고, 이번에 그 펜타포트 락에서 아마도 제일 유명한 외국 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데뷔를 1986년도에 했으니까는 뭐, 잠깐만, 지금은 다 할아버지, 막, 그러시겠네. 저도 너무 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2016 그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이런 국내외 유명하고 또 아니면 신인들, 그 다음에 예전에 한 획을 그었던 외국 밴드들, 참 다양하게 구성이 참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미리 한번 이렇게 라디오로나마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0511번님, 권순우의 새벽 공감, 순우디 목소리 반가워요. TBS 정상화를 응원합니다. 그러셨고, 일산 멋쟁이 준님, 어제는 안동 조카가 6년 만에 어렵게 등남을 해서 기쁜 하루였네요. 저는 할아버지가 되고 장모님은 증손자를 보셨어요. 또 이렇게 이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축하합니다. 또 6556번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라이언 리치 이지를 들을 수 있다니 역시 음악 전문 프로 맞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며칠 전에 이 노래 나갔었죠, 진짜. 네, 이렇게 사연으로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고마워요.

잭킹콩, Summer for You. 이어서 실리카겔, No Pain 두 곡 들으셨습니다. 잭킹콩 남성 5인조 락밴드인데요. 이 팀 노래 들어보면요. 아까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 받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착해요. 락음악인데 착해요 아주. 그리고 제가 인터뷰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착해요 사람들이. 이런 느낌이 확 옵니다. 이번에 그 락 페스티벌에서도 아주 착하게 잘할 것 같아요. 이어진 실리카겔 뭐 유명하죠. 뭐 아시겠지만 2016년에 데뷔 앨범을 딱 내자마자 그냥 한국 대중음악상부터 해서 앞에 신인 들어가는 상은 모두 휩쓸었습니다. 16년에 데뷔하자마자 아주 큰 인상적인 활동들을 많이 한 멋진 밴드입니다. 이번 무대에서도 좋은 무대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터치드 혼성 4인조 밴드입니다. 제목은 하이라이트를 들으실 건데요. 이 자우림 이후에 이 여성의 보컬을 쓴 락밴드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특히 이 터치드는 여러분 지금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자우림의 어떤 이런 느낌이 훅 들면서도 자우림보다 훨씬 셉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터치드 하이라이트.

0: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1: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0: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1015번님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다들 집도 사고 승진도 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더라고요. 남편에게 명품 선물도 받고 즐겁게 웃고 집에 왔는데 괜히 제 삶만 초라해 보였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말은 알지만 왜 이렇게 쉽지 않은 걸까요? 네. 101호님 사연이었습니다. 맞아요. 당연히 쉽지 않죠. 비교하는 마음 자체가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특성입니다. 비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는 비교한 후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지 비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그냥 뭐 비교하세요 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 그렇구나 저 친구는 저렇게 살고 저 친구는 또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뭐 중요한 건요 그들의 자랑 그런 모든 자랑은 일상이 아닌 다 이벤트입니다.

즉 그 사람이 부러운 게 아니라 어쩌면 101호님도 몰랐을 그 내 자신의 삶의 방향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떤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 가지의 그 자랑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승진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다면 101호님이 회사에서 남모르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승진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요, 그 누군가와 비교를 한다라는 거는 내가 중요한 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또 비교 자체가 또 고마운 단서가 되기도 하겠네요. 또 하나 비밀 알려드릴게요. 아마 친구분들도 101호님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 하나씩은 다 가지고 가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101호님에게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가벼운 일상일 수 있지만 그 일상이 또 누군가에는 굉장히 부럽고 대단한 일일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그 친구들과의 만남 이후로 101호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또 그렇지 않다면 그 만남이 101호번님께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순우디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The Lemon Twigs. If you give enough. 들으셨습니다. 이 The Lemon Twigs는, 뉴욕 출신이고 형제 듀엣입니다.

음악은 이제 보통 인디록 음악을 하는 밴드인데 브라이언 다다리오, 마이클 다다리오 이렇게 멤버가 두 명이죠. 형제 밴드들이 좀 있네요. 그 오아시스도 그렇지만 이 밴드는 2016년에 데뷔를 했는데 그좀 약간 특이한 게그 60년대, 70년대 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해서 어떤 이런 장르를 많이 발표를 합니다. 또 그래서 또 주목을 받기도 했고요. 이번 인천 그 펜타포트 록에서도 그 60년, 70년대 록을 재해석해서 무대에 올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하네요, 진짜. 네. 오늘 1015번님 사연으로 같이 고민을 나눠봤는데요. 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분들도 아마 1015님한테 어떠한 부러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즉, 남의 떡이 더커 보인다, 이런 얘기겠죠. 네, 1015님. 화이팅입니다.

리 도어, 사랑의 미학, 이어서 봉제인간, 너의 뒤, 두 곡 들으셨습니다. 이 리 도어는 대한민국의 4인조 인디밴드고, 자연 속의 고요함을 담고 있는 밴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셨네요. 2020년에 결성이 됐군요. 제가 이제 이 리더라는 밴드는 이번에 이 락 페스티벌 같이 방송 준비하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나이가 좀 있는 밴드라고 생각을 했어요. 노래를 들으면서.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나이들이 젊으시네. 다 20대입니다. 이번에 무대에서도 또 어떠한 노래를 들려줄지 참 기대되네요. 이어서 봉제인간. 이 봉제인간은 사실 그 각 팀에서 나름 활동을 하고 있는 유명한 밴드의 멤버들이 모여서 따로 또 만든 밴드인데, 보면은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베이스 지윤혜 씨, 혁오 밴드의 리드 기타 임현재, 그리고 장기하와 얼굴들의 드럼을 맡고 있는 전일준, 이렇게 세 분이 결성을 한 3인조 밴드죠. 이분들도 아주 재밌는 무대가 기대가 됩니다. 아이고, 마지막 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이번에 신인류라는 밴드도 그 락 페스티벌에 올라오죠. 노래 제목은 한여름 방정식. 아마도 페스티벌 열릴 때가 가장 더운 여름 한복판이니까 이 노래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수 신인류 노래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래 제목 다시 알려드릴게요. 신인류의 한여름 방정식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조문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새끼는 장사리를 맞고 또 맞고 서러운 세월 홀로 참으며 홍시가 된 땡감을 아나요.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 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아유,
2: 더워.
3: 너무 더워.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꽃을 심어지는 이름 하나 있습니다. 하얀 나뭇잎, 소낙비와 목련을 지난 영혼의 계절. 잃어버린 그대의 시름을 불러넣고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 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찾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1: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0: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1: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0: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1: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0: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나의 마음이 네 맘속에 다 날까지 이제 모두가 다 쳐서 내게 뛰어들까 내게로 와 뜨거운 것이 날 방에 앉아도 날 막을 순 없어 정말 세상에 바람아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3: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2: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연일 전국에 폭염특보가 강화되고 있고요. 영남 대부분은 폭염경보나 폭염중대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체온보다 높은 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건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9도고요. 습도는 88%입니다.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기온 더 덥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또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또 여의도 부근 각각 속도가 줄어 있고요. 반대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군데군데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천 진출로 부근 사고 있으니까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4: 아휴, 더워.
5: 더워.
4: 아유, 왜 이렇게 덥냐.
5: 왜 이렇게 더운 거야.
3: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폭염과 열대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아침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는 극심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영남 지역에서는 외출할 때 온열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뜨거운 날씨로 대기가 불안정합니다. 중부지방과 경북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더위를 식혀주지는 못하겠습니다. 또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으로 가양대교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는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행주대교부터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도 여의도 부근, 또 반포에서 청담동 사이도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가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Hey, it's Paul. I was listening.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 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1: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1: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천 진출로 안에서 화물차 사고 있었고요. 화물차에 실려있던 위험물이 누출되면서 서천 나들목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서강대교 조금 못 간 지점 2, 3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두 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다 보니까 뒤로 정체가 심합니다. 방화대교부터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는 이촌동 주변 서행 정도로 이동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또 여의도 부근부터 반포 사이가 정체고요. 조금 더 와서 청담대교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도 사고 있기 때문에 뒤로 동호대교부터 밀립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행주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도 사고 있어서 정체입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지연입니다. 요즘 정말 에어컨 없이는 하루를 보내기가 힘든 날씨입니다.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 덕분에 더위는 피할 수 있지만 우리 눈은 조금 힘들어하고 있다는데요. 최근 안구건조증으로 안과를 찾는 환자들이 부쩍 많아졌다고 합니다. 실내 습도가 낮아지고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눈에 직접 닿으면 눈물이 빨리 증발하면서 눈이 뻑뻑하고 따가워진다고 하는데요. 특히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오래 들여다보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눈도 잠깐의 휴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50분을 집중했다면 10분 정도는 먼 곳을 바라보고 또 눈을 자주 깜빡이는 이런 작은 습관이 눈 건강을 지켜준다고 하네요. 몸의 작은 이상신호를 잘 살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듯이 우리 집 재무건강도 마찬가지겠죠. 놓치기 쉬운 생활 속 경제위험 신호들 오늘도 저희가 함께 꼼꼼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입니다.